0: which raises a question. What else is in this exhibition? And what stories do those objects carry? We met Yi Hongju, one of the curators behind the exhibition, to hear the stories these objects carry.
1: 고종과 프랑스 대통령이 주고받은 이제 외교 관계를 맺고 서로에 대한 이제 우호의 증거로 주고받은 다른 선물들 그리고 외교 문서까지 다 한 자리에 모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그 외교 문서도 우리나라에는 처음 전문이 공개가 다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140년의 역사를 전부 다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그리고 대한제국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도 우리나라와 프랑스 정상관에 어떤 선물이 주고받았는지를 좀 더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대통령 기록관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같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0: Here, we found the gifts that French President Sadi Carnot sent to King Gojong the year after the treaty came into force.
1: 1888년에 프랑스 사디 카르노 대통령이 고종에게 먼저 선물을 보내요. 그 선물이 도자기 세 점인데 당시 세브르 도자 제작소에서 제작한 명품 도자기를 세 점을 보냅니다. 살라미나 병이라고 하는 큰 노란색 항아리.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3: 부족했어요, 시간이.
4: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5: 전쟁터가 됐어요.
6: 오! 오픈 찬스.

0: 드디어 시장 주변에 왔어. 예! 역시 안식을이어도 시우견의 점이 있어.
1: 어? 여기 성이 더 판다.
0: 아!
1: 그 유명한가 봐, 진짜 여기 지역 성이 있는 거.
0: 어. 성이 열이 해먹으면 맛있는 거 많이 해먹네.
1: 어? 어? 저기 화성 전통시장.
0: 예스!
1: 들어가자.
0: 아우! 근데 와우!

0: 남편.
1: 엄청. 어, 형 이런 거.
2: 시골 패션.
1: 어, 시골 패션 대박.
2: 패션 위. 홍천 패션 위. 아니 근데 형 슬래퍼 사야지.
1: 아 근데 먼저 슬래퍼 그러네. 형 슬래퍼는.
3: 아 슬래퍼 아니야 제가 사야 돼요.
1: 아 슬래퍼 안 들고 왔어?
3: 예예예 예, 예, 오늘.
0: 전통 시장 슬래퍼.
2: 시장이라기엔 모르겠어. 슬래퍼 없네. 슬래퍼 없죠?
0: 저기 마트
1: 이거 뭐야?
2: 응?
1: 이거 뭐야?
2: 이거 그거야. 여기 살 이렇게 자르는 거. 이렇게 뜯고 이렇게 뜨잖아 위로. 그러면 이거를 이 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1: 근데 예전에 그 안에 가끔씩 먼지 있지? 여기 안에 이걸로 할 수 있어?
2: 그럼 반대.
1: 아 먼지 이렇게 빼고 싶으면?
2: 어.
1: 와우.
2: 사 하나.
1: 와우. 사 거야. 그냥 이렇게 팔아?
0: 어. 역시 시골 시장 그냥 패키징 없이. 그냥 이렇게 봐.
2: 서울이었으면 이렇게 안 팔릴 거야. 무조건 포장지 이쁘게.
0: 아, 예, 맞아. 그냥 박스.
2: 백화점에서 팔아야지.
0: 아, 그러면 혹시 얼마예요?
1: 500원? 설마.
2: 아, 사장님 깎아주세요.
1: 500원? 500원? 알겠어요.
0: 500원.
1: 드디어 깨끗한 네일 쓸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가 항상 더러워. 왜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더러워져요 여기 밑에. 그래서
2: 더러운 거 만지니까 자꾸 그래.
1: 감사합니다.
2: 형 일로 가볼까?
1: 일로. 아 혹시 사장님 그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슬리퍼 있을까요?
2: 주변에
4: 있을까요? 여기 주변에 없는데.
1: 없어요?
4: 여기 신발 가게가 무슨?
1: 신발 가게 있어요 저기?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2: 근데 거기 그 뭐냐? 여기 시장이 없으면 저기 아마 그 편의점 보통 슬래퍼 팔거든?
0: 여기까지 왔는데
2: 일단 여기
0: 드디어 그냥 시우 편의점에서 살면.
2: 그러니까 여기 찾아보고 없으면 거기 어쩔 수 없어.
1: 아이스크림. 내가 아이스크림 먹을래?
2: 아, 형 사줄 거야? 응. 형 둘 맞잖아요.
1: 네, 그러네. 아이스크림 두 개?
2: 아, 좋아.
1: 아, 오케이. 갔다 올게.
2: 가자.
1: 오, 예쁘네.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아, 엄청 이쁜 카페 있어요, 사장님.
2: 여기 맛있다고 들어서 들렸거든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가지고.
1: 네. 아이스크림 주세요. 두 개 주세요.
0: 강릉.
1: 아, 강릉.
2: 아.
1: 강원도 말고?
2: 아, 강원도야.
1: 강원도. 아, 강원도야? 아, 그럼. 공부 안 해가지고. 아, 여기에서? 아, 그러네.
2: 여기 앉아서 먹자, 그러면. 여기 약간 가로수길이야.
1: 가로수길.
2: 압구정 로데오야.
1: 압구정 로데오이잖아.
2: 아마 근데 약간 여기 좋은 게 사장님은 약간 이런 그로테스크 같은 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림 엄청 많다.
1: 응.
2: 그리고 책도 있고. 봐봐.
0: 여기 위에.
2: 책 많으니까 형 책이

0: 걸 시키고 싶어. 어? 이거 옛날에 살짝 읽어봤다?
1: 이거 뭐야?
0: 이게 약간 좀...
1: 빌모야?
0: 그리스인 이야기.
1: 그래서 역사책?
0: 옛날에 그 그리스 때 거기 막 그런 정부? 근데 이게 조금 유명해가지고 이 책이. 그래서 안 그래도 나도 조금 더 막아 말았어. 아. 행복해.
2: 사장님 여기 엄청 이쁜데 근데 왜 이렇게 지웠어요?
3: 나무 네. 자체를 좋아하고
2: 네네네.
3: 그래서 옛날 고택을 빌려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또 이렇게 그대로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이런 데를 자기 마음속에 이게 나무에 대한 향수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2: 네네.
0: 확실히 나무 많으니까 좀 아늑하고 약간 집 같은 분위기 있더라고요.
2: 예.
0: 근데 나는 그 궁금한 게 저기 책 엄청 많고 그리고 그림 걸려 있잖아요.
3: 네.
0: 그거는 이유.
3: 아, 그림은 서석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에 화가들이 한 300명 돼요. 자기가 취미로 그린 사람이 있는데 판매도 하고
2: 네.
3: 그냥 무료 감상도 하고
2: 네, 네, 네, 네.
3: 이렇게 하고 저 책은 기부를 받아가지고 저거를 커피값보다 좀 싸게 팔아요.
2: 와우.
3: 그런데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이 주변에 장애인 단체 큰 게 두 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기부를 하는
0: 기부.
3: 거죠. 서로 이렇게 동네에서 좋은 영향을 서로 나누고
2: 네, 네, 네.
3: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0: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2: 감사합니다.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파이팅! 아, 이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와우. 와, 더워 죽겠네.
0: 봐봐.
2: 오,
0: 마늘.
2: 마늘.
4: 진짜 한국
2: 9만
4: 원이야?
2: 맛있겠다.
4: 딸로 맛이. 너무 5만 원이야.
2: 아, 5만 원.
0: 비싸. 5만 원.
2: 와, 5만 원. 진짜 엄청, 엄청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4: 서울서 오셨나?
2: 예, 예, 예. 혹시 우리가 그 옥수수 국수 먹고 싶은데.
4: 저기서 바깥에서 팔어.
2: 아, 그 껐는데?
0: 아, 아까 지나가다가 본 것 같아.
5: 조금만 올라가.
4: 사람 많고.
2: 이쪽이 이쪽으로 가면?
0: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어, 있다. 봐봐.
2: 신발. 패션
6: 남대. 아주 패션 부.
0: 안녕하세요.
6: 오, 크록스 같은 거 있네.
0: 12,000원. 엄청 싸다.
6: 와우.
2: 이번에 너무 좋은데?
0: 아, 개거. 어제 개거기 있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2: 그래, 맞아.
6: 예스. 아, 공장 냄새. 예스.
2: 아니면 다른 패션 색상으로?
0: 이런 거. 할아버지 스타일. 이런 거?
2: 아니야, 그냥 살 거야.
0: 일반 슬리퍼 이런 거, 형?
2: 아니야. 이거 살 거야. Let's go. 그러면 얼마에?
0: 12,000원인 것 같아.
2: 어, 얼마예요?
5: 12,000원.
2: 알겠습니다. 바로 드릴게요. 제가, 예, 맞아요. 근데 제가 멍청해서, 아니요, 제가. 제가 옛날에 회계사였어요. 믿을 수 있을까요?
0: 아, 진짜?
5: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네.
4: 안녕히 계세요.
2: 네.
5: 고생들 하세요.
2: 네, 감사합니다. 뭘 먹고 있어요? 어,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그럼, 뭐 해주세요, 지금?
7: 1인 1층 국수, 옥수수 국수야. 이거 옛날에 저기 주식으로 먹고 살 때 올챙이 저 모양이 똑똑 떨어진 게 있고요. 올챙이 국수라고 해요.
2: 올챙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와, 진짜 많다.
6: 와, 양 많아. 와!
2: 하나 얼마예요?
5: 5,000원.
2: 내가 살게.
5: 홀로 앉아주세요.
2: 자. 감사합니다. 먹어볼까? 먹어보자.
0: 이거는 순수하게.
5: 숟가락으로 안 돼.
2: 숟가락으로? 진짜? 나도 옛날에 한 7, 8년 전에 처음으로 먹어봤거든? 근데 이거 하면 이게 끊어져. 그래서 이게 열무 하나 안 넣어서 이렇게 먹는 거야.
0: 해봅시다. 담백해.
2: 먼저. 어떤 캔에서 어떤 가짜 스파게티 같은 브랜드. 그래서 나 몰라. 왜냐면 유럽에서 캔 음식 안 먹어.
6: 잠깐만.
3: 캔 음식 없어?
2: 없어. 우리 가공 음식 안 먹어서. 역시 유럽이라고 신선해. 근데 이게 약간 조금 덜 남잖아. 이미 많이 먹었잖아. 쉽게 먹으려면 이렇게 먹어야 돼. 한번 해봐요.
3: 광고를
2: 제발. 이제 저기 한번 가볼까?
0: 어디?
2: 홍천 시작하는데 좀 이쁘다고.
0: 네네네네네네.
2: 그래서 거기 좀
0: 네, 가자.
2: 오케이
0: 오케이.
2: Let's go. 오 배불리. 형 너무 많이 먹으면 배 마시면 돼. 한 번 걷다. 와 수박.
8: 내 생각에는 우리가 사장님한테 수박 줬으면 좋겠어.
2: 더워서? 그래. 한번 보자.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수박 얼마예요?
10: 수박 가격도 15,000원. 여기 마트에서 20,000원 샀다고.
2: 달아요?
10: 네.
2: 어떤 거 달아요?
10: 아니 아무거나 다 맛있어. 19주금은 두꺼운 가지고 하고 19만원은 두꺼운 가지고 하고 그래.
2: 15,000원이니까 살까? 돈으로 계산하지 말자.
9: 그래, 2만원. 2만원 거 최고, 최고 끝 사자.
2: 2만원 거?
9: 2만원, 2만원 거 하나 주세요.
2: 네,
9: 2만원 거 주세요.
2: 오우씨. 개 무겁네. 이거 어떻게 들고 다녀?
9: 이거 카메라 잡아. 내가.
2: 아니, 들고 있어.
9: 내가, 나 헬스장 좋아해. 내가 헬스장 좋아해.
2: 나도.
9: 아 진짜
2: 운동 내가 더 잘해.
9: 잠깐만. 어, 곱떡 아니야?
2: 어 맞네. 아니야? 저기 튀김 있어.
9: 냄새 좋아.
2: 튀김. 저기 있어. 예스.
9: 예예 그 튀김 뭐 빵군 한국 빵군 냄새 그러네.
2: 찹쌀 베이비.
9: 애기? 찹쌀 애기라고 해요? 왜요?
11: 작아서요.
9: 아, 작아서 그래요? 뭐? 그러면 뭐가 제일 맛있어요?
11: 아, 괜찮은데 까닭이 제일 잘 나가고.
9: 근데 하나만 먹었으면.
11: 찹쌀도 하세요.
9: 베이비 찹쌀? 베이비 찹쌀?
2: 저는 과백이.
11: 과백이?
2: 네. 세 개 2,000원.
9: 그러면 세 개 그리고 그 네 개 주세요.
11: 네 개 드려볼까요?
9: 네. 네.
11: 이렇게 할게요. 4,000원이에요.
2: 네.
11: 네,
2: 감사합니다.
9: 감사합니다.
2: 네.
9: 뭐 하나 치고 먹어봐야지.
2: 어때? 나도 먹어볼게. 와, 엄청 쫄깃하네.
11: 그러니까.
2: 네, 너무 맛있어요. 엄청 쫄깃해.
9: 다 먹었습니다.
2: 네, 수고하세요. 이거 사장님한테 갖다 드리고
9: 네.
2: 우리 좀 쉬자.
9: 네.
3: 와, 더워.
2: 빨리 있어봐. 사장님한테.
9: 안녕하세요. 네. 선물 드릴게요.
3: 아니, 저 등록 한번 해. 등록물에 뿌려줄게.
9: 아, 네네네. 좋아.
2: 등록.
9: 좋아, 좋아, 좋아.
2: 갈아 신어요, 지금.
9: 지금 할까요?
2: 갈아 신고.
9: 드디어 샀어요. 슬리퍼 같은 거.
2: 시원하겠다.
9: 그러네. 가차. 크록스.
2: 그래도 저 부츠보다 훨씬 커.
3: 빨리 와.
9: 바디 오고 있어.
2: 가자.
3: 이거 이래고 엎드려. 여기. 엎드려.
2: 숙여.
3: 엎드려.
9: 제 머리? 제 머리?
3: 엎드려.
12: 목도리 보세요.
2: 저도 괜찮아요.
3: 교대!
2: 아니, 저거
3: 와, 잠깐만. 한 번 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형, 나참 살 거야?
3: 오케이.
2: 형, 이거 여기 있어. 형, 머리 들어요.
9: 아,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0: 배고파.
1: 샤워 한 후에
0: 이제 배고파요.
2: 시장 하시겠다.
0: 네, 그 물고기 들이 있으니까 꺼내놓고
2: 저희 집에 저기 옥수수가 좀 있어요. 곧 따라오세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3: 어, 너무 좋아요. 안 그래도 배고파서 먹을 거 없어가지고.
2: 아, 옥수수 밭으로.
0: 근데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옥수수 한 마리 있어요.
2: 이분 좀 따라가세요.
0: 아, 네. 네,
3: 알겠습니다. 어? 닭.
0: 닭 있어요?
4: 네.
3: 뭐야?
0: 그거 굉장히
3: 닭이야?
0: 어.
3: 대박. 근데 좀 귀엽게 생겼어. 어, 이게 옥수수 맞죠?
4: 네, 이게 옥수수 밭이에요.
0: 근데 어떻게 타요?
4: 흠이 새카만 게 염은 거야.
0: 네.
3: 아, 익은 거?
4: 네.
3: 그러면 이렇게 까매지면은 그때.
4: 그렇지, 그렇지. 따도 되죠.
3: 따서 먹으면 되죠.
4: 네.
0: 근데 어떻게 타요?
3: 어떻게 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4: 이렇게.
3: 우와! 오, 재밌겠다.
4: 이거 한번 따보세요.
3: 오케이. 하나, 둘, 셋.
4: 우와! 우와!
3: 어, 나도 우와. 해볼래. 자, 하나, 둘, 셋.
4: 사장님,
3: 이거 하나, 네, 하나 더 따도 돼요? 네.
5: 어, 여기 좀 큰 것 같아.
3: 재밌다. 뭐야, 혼자 영화 찍고 있어. 가상. 와, 근데 옥수수 진짜 많이 탔다.
0: 너무 재밌어.
3: 근데 이걸로 뭐 해먹지? 맛있는 거 해먹어야지. 오,

0: 와 대박.
1: 어, 우리가 열심히
0: 엄마 짜리네. 이렇게 많이 땄어요.
1: 어때요?
2: 많이 따셨네.
0: 어머니 이걸로 뭐 해 먹을 수 있어요?
2: 이걸로 쪄 먹을 수 있고
0: 네.
2: 구워 먹을 수 있어요.
0: 와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2: 이렇게
0: 네.
2: 이렇게
0: 네.
2: 짜면 돼요.
0: 네네네 알겠어요. 와 대박.
3: 완전 좋지 않아?
4: 그 뿌리가 가끔씩 엄청 달 때가 있죠.
0: 어머니 저 원래 네. 열이 좋아하고 잘해서 아, 좀 열이 도와드리려고.
2: 아 그래요?
0: 네. 네.
2: 같이 할까요?
0: 네네 좋아요. 설탕. 네.
2: 설탕 소금.
0: 소금 설탕 알겠어요. 여기 이 달 쓸게요. 네. 고춧가루도 직접 하시는 거죠?
2: 네.
0: 참기름 살짝 넣나요?
2: 저희는 들기름을 많이 쓰거든요.
0: 아 들기름 오, 쓰세요?
2: 들기름. 하나 네. 들어보세요.
0: 그럼 이거 이따가
2: 간이 맞는지
0: 이렇게. 아 우리 형님 한번 드셔보세요. 살짝 썸은 살짝.
1: 아 아까 피곤했는데 이제 피곤하지 않아요.
0: 우와 매운 거 먹었어?
1: 됐어요.
5: 본인 맛보고.
0: 맛있어요.

0: 지역에서 나온 건데 맛있게 먹어요.
1: 어우, 네. 잘 먹겠습니다.
2: 네, 잘 먹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 와, 맛있겠다.
3: 아, 근데 사장님 먼저 드셔야 돼요.
1: 드시죠.
3: 네,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니까 기다려야 돼요. 예의 있게.
1: 그치. 드셔야 돼.
3: 주신 후에. 알겠습니다. 이제 먹어도 돼.
2: 감사합니다.
3: 네, 이거 너무 궁금해서 먼저.
2: 이거 맞아. 뭐라고 해야 돼요? 그
1: 오이 냉국.
3: 오이?
0: 오이 냉국. 냉국.
1: 맛있다. 시원하고
3: 시원해. 진짜 시원하고 신선하고 와.
1: 이게
0: 호박잎
1: 이렇게 이거 넣어야 돼.
3: 네네네. 알겠어.
1: 이거요?
3: 제가
1: 이렇게
0: 4등분 해야지 큰 걸 갖다 하나 당연히.
1: 아 괜찮아요. 이렇게
0: 뭐. 다섯 번은 이만하게 싸서 먹어.
1: 약간 좀 담백한데, 응. 이게 좀
0: 이거를
1: 잘 어울려. 이거 맛있겠다.
0: 이거는 한 사에 올라가야 따는 거예요. 이거 이나무를. 이런 야산은 없어.
1: 고사리.
0: 높은데 올라가야 돼. 고사리보다 낫다고 고비.
1: 고비.
0: 응, 고비.
3: 그리고 이거 뭐요?
1: 무말랭이. 맞죠? 이거 무말랭이.
3: 와.
1: 맛있어. 근데 김치 궁금해, 김치.
3: 아, 어머니 만들었어요? 그 김치?
1: 근데
3: 원래 홍천에서 사시는 분들이 다 직접으로 김치 만들어요?
1: 네. 무조건인데요.
3: 무조건?
1: 나도 집에서 담그는데, 김치?
3: 너는 김치 만들어?
1: 당연하지. 왜냐면 내 생일. 김치 담그는 날은 11월 15일쯤에 김장하거든? 네. 근데 내 생일은 17일이야. 그래서 생일 기념으로 김장해, 집에서. 사장님, 근데 특산물 뭐 있어요?
0: 여기는 산에서 나는 송이.
1: 송이.
0: 송이가 많이 나요.
1: 송이? 와.
0: 그리고 산은 이제 송이 따고 이제 그러지. 다.
1: 그리고 진짜... 펜션도 하시잖아요, 여기.
3: 그래서 여기 펜션 운영하고 있고 옥수수 키우고
1: 농판
3: 이렇게 딱 키우고 이렇게 그 일 정도 하세요?
0: 그러니까 저 이제 그 쌀농사 이거 쌀농사 1,000평
1: 진짜?
0: 여기 이제 밭 3,000평 그래서 총 4,000평 이 집도 다 내 손으로 다 지었어. 이 원두막도 내가 다 지었고 그 안 해본 게 없어. 산적 가서 탄광에도 가 있었고 진짜 안 해본 일이 없어.
1: 와우. 진짜 당황했어요.
0: 버스도 한 30년 했고.
1: 어떤 거요?
0: 버스.
1: 운전이요?
0: 운전.
1: 아, 진짜요? 와, 요즘 사람들이 무슨 뭐만 하면 챗GPT 없이 뭐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이런 거 다 쓰느라 하셨다면. 요즘 사람들이
3: 지식 없어요. 그냥
1: 서울 가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3: 아무것도 못 해요.
0: 저 폴란드는 시골에 어때요? 어떻게?
1: 폴란드는 아예 농사하려고 시골로 내려간 거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폴란드는 아예 그 기술자 필요해야지만 나라에서 지원받고 엄청 막 몇천 평씩 농사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이게 워낙 그러니까 시골에서 살면은 이미 그 집 너무 그게 좋게 잘
0: 안 먹잖아.
1: 너무 그게 좋게 잘 안 먹잖아.
0: 응.
3: 자주 근데 맛있어요. 자도 맛있어요.
1: 네. 밥 먹으니까 좀 졸립네.
0: 밥 먹고 황토방에 가서 자봐. 아주 개운해.
4: 오늘 와우, 아, 진짜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그리고 여기는 이 도시 그 홍천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뻤어요. 진짜 아까 그 계곡에 있었을 때 너무 예쁜 것 많이 봤고 그리고 자연 너무 예쁘고 여기 이 펜션 너무 잘 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즐거운 경험이에요.
1: 오늘 그게 되게 좋았던 게 이 지역에 왔잖아요. 이 지역의 특징 음식 먹고 이것저것 먹어보고 바로 또 액티비티 하러 가잖아요. 또 계곡 했죠. 그게 너무 그게 딱 밸런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잠이 좀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아까 식사 같이 하면서 여기 사장님한테 여쭤봤는데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신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이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2: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3: 네.
2: 어떤 게 나 있어요?
3: 김치는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2: 너무 맛있어요.
3: 네, 맛있어요.

0: Which raises a question. What else is in this exhibition? And what stories do those objects carry? We met Yi Hongju, one of the curators behind the exhibition, to hear the stories these objects carry.
1: 고종과 프랑스 대통령이 주고받은 이제 외교 관계를 맺고 서로에 대한 이제 우호의 증거로 주고받은 다른 선물들 그리고 외교 문서까지 다 한 자리에 모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그 외교 문서도 우리나라에는 처음 전문의 공개가 다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140년의 역사를 전부 다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그리고 대한제국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도 우리나라와 프랑스 정상관에 어떤 선물이 주고받았는지를 좀 더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대통령 기록관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같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0: Here,
1: 프랑스 사디 카르노 대통령이 고종에게 먼저 선물을 보내요. 그 선물이 도자기 세 점인데 당시 세브르 도자 제작소에서 제작한 명품 도자기를 세 점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살라미나 병이라고 하는 큰 그 노란색 항아리 그리고 클로디옹이라고 하는 이제 파란색 도자기 한 쌍 예, 이렇게 세 점을 보내는데요.
0: And 고종 sent gifts back in return.
1: 고종은 그 선물을 받고 대단히 기뻐하는데 그래서 이제 답례로 선물을 다시 보내게 되는데요. 그때 고종이 골라서 보낸 것은 고려청자 두 점하고요. 그 다음에 두 질의 책 그리고 귀중한 재료들로 이제 반화를 만든 예. 그 분재를 만든 공예품, 공예 장식품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선물을 보내거든요.
2: I was touched to see that in this exhibition at the Museum of Palaces, and it will tour Korea. I was touched to see that there have been because these banwas are fragile, cannot travel. There were some reproductions that were made and that are presented, and the preparation and the you know, by master craftsmen were made in collaboration between Musée Guimet and the Korean master who created, recreated them. And I think this, you know, so that, you know, both Koreans here and also French, you know, people and Korean travelers in France can have, you know, a look at these, you know, beautiful pieces. And the fact that they were recreated by joining Korean and French talents for me is, you know, very, very telling and very moving.
0: The books 고종 sent were 원행 을묘 정리 의궤 and 휘찬 여사.

그때여 주유가 이르기를 바람은 정궁지 좋아온데 인력으로 어찌하오리까. 정사는지 전이오 모사는지이니라. 나할 다한 후에 전이하오이하리. 남병산에 올라가 남포에 비우리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연은요, 원래 이 가야금 산조미 병창이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유자는 이렇게 공개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 안숙선 선생님이 그동안 보유자셨는데 이제 춘향가 쪽으로, 판소리 춘향가 쪽으로 옮기시면서 그 몫을 우리 정혜진 명창이 맡아서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혜진 선생님이 아주 의욕적으로 이렇게 큰 무대를 마련했는데요. 저는 가야금 병창이 이렇게 55명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딱 보셔서 인상적인 무대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55명이 쫙 있는데 규모도 압도적이고 또 이 가야금 놀리는 손도 멋있고 또 소리도 잘하고 그랬는데 특히 아주 한 가운데에 맨 뒷줄에 웬 갓쓴 사나이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보셨나요? 아, 멋지죠. 그렇죠? 예, 얼마나 행복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예진 명창은요,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 스승 박기희 선생님 소리를 제대로 잘 이어받고 그것을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올곧게 잘 지켜온 그런 분입니다.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스승 소리도 잘 이었지만 이분이 교육자적인 자질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또 제대로 잘 소리 연행을 할 수 있게 가르치는 그런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연구나 이런 업적도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가야금 병창을 그대로 두지 않고 이거를 악보집으로 만든다거나 연구서를 만든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해와서 아마 앞으로 가야금 병창을 주도적으로 이어가실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먼저 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텐데요. 안숙선 명창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지금까지는 쭉 가야금 병창 무대에서 하셨고 다른 사사로운 자리에서는 물론 판소리 명창으로 더 날리셨는데 이번에 이제 만정제 춘향가 보유자로 옮기시면서 그래도 이 자리는 이제 판소리로 여러분을 한번 마주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시긴 하지만요, 그래도 아주 기념되는 좋은 무대이기도 하고 또 우리 정혜진 명창이 이 자리를 잘 이어가라는 그런 뜻으로 특별히 오셔가지고요. 부르실 거는 여기 적벽 가까운데 창왕분주 요 대목을 아주 짧게 짜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적벽대전이 아주 휘몰아치게 몰아친 다음에 조조가 도망가는 대목을 아주 부산스럽게 진행되다가 조조가 도망가는 부분을 또 이면에 맞게 중머리로 짜서 잠깐 들려드릴 작정인데 북반주는 정화영 명고수, 오랫동안 짝을 맞춰오신 정화영 명고수께서 맡아주시겠고요. 오늘 정화영 선생님도 보니까 굉장히 건강하시고 좋으시네요. 그 다음에 바로 거기에 이어서 우리 정예진 명창과 그 이수자 16명 들려드릴 노래는요, 사실은 안수 선생님이 그동안 가야금 병창을 확장시켜왔고 그리고 그것들을 새로 또 편곡하기도 했는데 그것들을 묶어서 정혜진 선생님이 이렇게 다 체보도 하고 그러셔가지고 가야금 병창 곡집을 출판하시는데 이제 내일 나온다고 그래요, 책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앞에서 전시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미처 못했지만 어떻든 여러분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안수 선생님이 적벽 가까운데서 한 곡은 이마리 지듬마듯인데 이게 얼머리 장단인데요. 조자룡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조조가 쭉 도망가다가 병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뭐 이렇게 재담은 좀 하는데 이 조자룡이 촥 튀어나오는 부분 아주 멋진 대목이죠. 이 대목을 먼저 들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이게 우리 조조의 병사들이 그냥 험한 길 호로곡으로 넘어가는 그 길을 이 대목도 아주 멋지게 병창으로 만드셨는데 이게 바람은 우르르르르

0: 불고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은 역시 정화영 선생님이 이어서 북을 쳐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안숙 선생님부터 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1: 그때여 조조난 입은 홍포를 훨씬 벗고 허겁지겁 말을 타고 도망을 가는디 창왕군 도망을 갈 때

0: 벨트 도망을 하며 사면을 살펴보니 적벽강에서 죽은 군사들이 원조라는 새가 되어 모두 조승상을 보고 원망하여 우는구나. 이리 한참 설리 울째 대소하니
1: 정욱이 여짜오되 근군도생 장황 중에 슬픈 신세는 생각지 않고 어찌 그리운나이까.
0: 조조 듣고 대답하니 야야 내 웃는 게 다름이 아니라 주인은 슬기는 있으되 꾀가 없고 공명은 꾀는 좀 있으되 슬기 없음을 생각하여 웃었노라. 이 말이 지든 마든

그때여 용왕이 우연 득병하여 토끼에 간이 약이 된다기로 별주부 영을 듣고 토끼를 구하러 세상을 나가는 뒤 수정문 밖 썩 나서서 산천 개를 살피며 나오던 것이었다.

그때여 별주부가 산천을 당도하야 사면 경치를 둘러보니 어디가 어딘지 몰라 마음이 산란하였겠다. 때마침 한 곳을 바라보니 웬갓 김생들이 모여 앉아 상좌 다툼을 하였다고 보더라.

0: 그때요 도끼가 자라한테 돌려 수궁을 들어갔지.
1: 그렇지.
0: 수궁을 들어가서 용왕옥의 배를 욱 따이게 되었는디 아이놈이 어찌 꾀가 많던지 왠가 개교를 부려 용왕을 딱 속이고 세상을 다시 살아나오는디 자라등이 옆에 나오던 것이여.

오늘 이 공연 자체, 제목 자체는 전승이잖아요. 전자는 선생님이 제자한테 내려준다는 뜻이에요. 승자는 제자가 선생님으로부터 그걸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승이 내려주고 받아서 뒤로 이어간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뜻깊은 무대가 되었고 또 안수선 선생님에서부터 우리 정해진 명창으로 이어지는 이런 무대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앞으로 이어나가야 될 것인지를 잘 말해주는 그런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무대만 남았거든요. 보시면은 지금까지 전수 학습생들이 몇 명이었죠? 전부 합치면 55명. 그리고 우리 이수 선생님들이 15명. 그리고 정해진 명창까지 해서 이 무대가 72명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는 또 북반주는 정화영 선생님이 나오시고 또 우리 고정훈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북과 장고로 반주할 마지막 무대입니다. 마지막 무대는요 우리 정예진 선생님이 직접 작사, 작곡, 또 편곡까지 한 세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처음에는 우리 박귀 선생님이 만들었던 아주 정통 병창곡들. 이 박귀 선생님은 판소리의 여러 부분들을 약간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떼내어 가지고 이어가는 약간 다이제스트로 만든 그런 병창곡이라면은 안숙선 선생님이 만든 곡은 판소리 자체를 존중하면서 거기를 판소리를 가져오면서 가야금 곳곳에 이렇게 이 반주를 집어넣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도 또 새로운 예, 창조적 계승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해진 명창은 남도 한강 수타령 그리고 물레방아 추나추동 이렇게 세 곡을 직접 작사 작곡 편곡 까지 해서 만든 곡이기 때문에 정해진 소리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그런 세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우리 가야금 명창 보존에 우리 정해진 명창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오늘 무대를 채워주는 분들한테 제일 좋은 것은 박수입니다. 박수를 많이 쳐주시고 이렇게 해서 좋은 무대를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 게 이 가야금 병창 보존회를 키우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해진 명창님 애쓰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멋집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마지막 무대 차지하겠습니다.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담아 잘한 건데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주변에 왔어. 예! 역시 한식을 이어도 쉽게 내려면 있어.
1: 어? 여기 성이 더 단다.
0: 아!
1: 그 유명한가 봐, 진짜 여기 지역 성이 있는 거.
0: 어. 성이 요리 해먹으면 맛있는 거 많이 해먹네.
1: 어? 어? 저기 화성 전통시장.
0: 예스! 아우! 근데 와우!

0: 남편.
1: 엄청. 어, 형 이런 거.
2: 시골 패션.
0: 어, 시골 패션 대박.
2: 패션 위. 홍성 패션 위. 아니 근데 형 슬래퍼 사야지.
0: 아 근데 먼저 슬래퍼 그러네. 형 슬래퍼 안.
3: 아 슬래퍼 아니야 왜 제가 사야 돼요.
0: 아 슬래퍼 안 들고 왔어?
3: 예예예 예, 예, 왜?
0: 정동 시장 슬래퍼.
2: 시장이라기엔 모르겠어. 슬래퍼 없네. 슬래퍼 없죠?
0: 저기 마트 이거 뭐야?
2: 응?
0: 이거 뭐야?
2: 이거 그거야. 여기 살 이렇게 자르는 거. 이렇게 뜯고 이렇게 뜨잖아 위로. 그러면 이거를 이 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0: 근데 예전에 그 안에 가끔씩 먼지 있지? 여기 안에 이걸로 할 수 있어?
2: 그럼 반대.
0: 아 먼지 이렇게 빼고 싶으면?
2: 어.
0: 와우.
2: 사 하나.
0: 와우. 사 거야. 그냥 이렇게 팔아?
2: 어.
0: 역시 시골 시장 그냥 패키징 없이. 그냥 이렇게 봐.
2: 서울이었으면 이렇게 안 팔릴 거야. 무조건 포장지 이쁘게.
0: 아, 네, 예, 맞아. 그냥 박스.
2: 백화점에서 팔아야지.
0: 아, 그러면 혹시 얼마예요? 500원? 설마.
2: 아, 사장님 깎아주세요.
0: 500원 알겠어요.
2: 500원.
0: 드디어 깨끗한 네일 쓴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가 항상 더러워. 왜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더러워져요 여기 밑에. 그래서
2: 더러운 거 만지니까 자꾸 그래.
0: 감사합니다.
2: 형 일로 가볼까?
0: 저도 일로. 아, 혹시 사장님 그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슬리퍼 있을까?
2: 주변에 있을까요?
4: 여기 주변에 없는데.
0: 없어요?
4: 여기 신발 가게 가보셔야.
0: 신발 가게 있어요 저기?
4: 네.
0: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2: 근데 거기 그 뭐냐 여기 시장이 없으면 저기 아마 그 편의점 보통 슬래퍼 팔거든?
0: 여기까지 왔는데
2: 일단 여기
0: 드디어 그냥 시골 편의점에서 살면.
2: 그러니까 여기 찾아보고 없으면 거기 어쩔 수 없어.
0: 아이스크림. 내가 아이스크림 먹을래?
2: 아, 형 사줄 거야? 응. 형 돈 많잖아요.
0: 네, 그러네. 아이스크림 두 개?
2: 아 좋아.
0: 아, 오케이 갔다 올게.
2: 가자.
0: 오우 예쁘네.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아, 엄청 이쁜 카페 있어요 사장님.
2: 여기 맛있다고 들어서 들렸거든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가지고.
0: 네. 아이스크림 주세요. 두 개 주세요.
5: 강릉.
0: 아. 아. 강원도 말고?
2: 아 강원도야.
0: 강원도. 아 강원도야. 아 그럼. 공부 안 해. 아 여기에서. 아 그러네.
2: 여기 앉아서 먹자 그러면. 여기 약간 가로수길이야.
0: 가로수길.
2: 압구정 로데오야.
0: 압구정 로데오이잖아.
2: 아, 근데 약간 여기 좋은 게 사장님은 약간 이런 그로테스크 같은 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림 엄청 많다.
0: 응.
2: 그리고 책도 있고.
0: 봐봐. 여기 위에.
2: 책 많으니까 형 책 읽는 거 시키고 싶어. 어? 이거 옛날에 살짝 읽어봤다?
5: 이거 뭐야?
2: 이게 약간 좀...
0: 이게 뭐야?
2: 그리스인 이야기.
0: 그래서 역사책?
2: 옛날에 그 그리스 때 거기 막 그런 정부? 근데 이게 조금 유명해가지고 이 책이. 그래서 안 그래도 나도 조금 더 막아 말았어. 아.
0: 사장님 여기 엄청 이쁜데 근데 왜 이렇게 지웠어요?
5: 나무 네. 자체를 좋아하고
0: 네네네.
5: 그래서 옛날 고택을 빌려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또 이렇게 그대로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이런 데를 자기 마음속에 이게 나무에 대한 향수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0: 네.

0: 확실히 나무 많으니까 좀 아늑하고 약간 집 같은 분위기 있더라고.
1: 예.
0: 근데 나는 그 궁금한 게 저기 책 엄청 많고 그리고 그림 걸려 있잖아요.
1: 예.
0: 그거는 이유.
2: 아, 뭐... 그림은 서석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에 화가들이 한 300명 돼요. 자기가 취미로 그린 사람이 있는데 판매도 하고
1: 네.
2: 무료 감상도 하고
1: 네, 네, 네, 네.
2: 이렇게 하고 와, 저 와, 책은 와. 기부를 받아가지고 저거를 커피값보다 좀 싸게 팔아요.
1: 와우.
2: 그런데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이 주변에 장애인 단체 큰 게 두 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기부를 하는
0: 기부.
2: 거죠. 서로 이렇게 동네에서 좋은 영향을 서로 나누고
1: 네네네.
2: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0: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화이팅! 아, 이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와우. 와. 더워 죽겠네.
0: 봐봐. 오.
1: 와.
0: 마늘. 마늘.
3: 진짜 한국
0: 2만
3: 원이야? 그거.
0: 맛있겠다.
3: 딸러의 맛이.
0: 이거
3: 5만 원이야?
0: 아, 5만 원. 5만 원. 와, 5만 원. 진짜 엄청, 엄청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3: 서울서 오셨나?
0: 예, 예, 예. 혹시 우리가 그 옥수수 국수 먹고 싶은데.
3: 저기서 바깥에서
0: 따로. 아, 그, 껐는데?
1: 아, 아까 지나가다가 본 것 같아.
4: 조금만 올라가.
3: 사람만.
0: 이쪽이 이쪽으로 가면?
1: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어, 있다. 봐봐.
0: 신발. 패션
5: 남대야제 패션 룩.
0: 안녕하세요.
5: 오, 크록스 같은 거 있네.
0: 12,000원 엄청 싸다.
5: 와우.
0: 너네 너무, 너무 좋은데? 아, 개거. 어제 개거게 있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1: 그래, 맞아.
0: 예스. 아, 공장 냄새. 예스. 아, 아니면 다른 패션 아니,
1: 이런
0: 색상으로?
1: 거, 이런 거. 이런 거. 할아버지 스타일. 이런 거?
0: 아니, 그냥 살 거야.
1: 일반 슬리퍼 이런 거, 형?
0: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살 거야. Let's go. 그러면, 얼마에?
1: 12,000원인 것
0: 같아. 얼마예요?
4: 12,000원.
0: 12,000원, 알겠습니다. 바로 드릴게요.
5: 아, 제가, 예, 맞아. 근데 제가 멍청해서, 아니, 제가. 제가 옛날에 회계사였어요. 믿을 수 있을까요?
1: 진짜?
4: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5: 네, 감사합니다.
4: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5: 네. 감사합니다.
0: 네.
5: 안녕히 계세요.
0: 네.
4: 고생들 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5: 뭘 먹고 있어요?
0: 어,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5: 그럼 뭘 드세요, 지금?
6: 엄청 맛있어요. 이름. 옳지, 옳지. 옥수수 옥수수. 이거 옛날에 저기 주식으로 먹고 살을 때 올챙이 저 모양이 똑똑 떨어진 것 같고요. 올챙이 국수라고 해요.
0: 올챙이? 맛있어요?
5: 맛있어요.
0: 아, 맛있어요? 와, 진짜 많다.
5: 와우, 양 많아. 와!
0: 하나 얼마예요?
4: 5,000원.
0: 자, 내가 살게.
4: 홀로 앉아주세요.
0: 자. 감사합니다. 먹어볼까? 먹어보자.
5: 이거는 순수하게
4: 숟가락으로.
5: 진짜?
0: 나도 옛날에 한 7, 8년 전에 처음으로 먹어봤거든? 근데 이거 하면 이게 끊어져. 그래서 이게 열무 하나 넣어서 이렇게 먹는 거야.
5: 해봅시다. 담백해.
0: 보이지? 먼저. 어떤 팬에서 어떤 가짜 스파게티 같은
1: 아 브랜드예요.
0: 그래서 나 몰라. 왜냐면 유럽에서 캔 음식 안 먹어. 잠깐만.
5: 캔 음식 없어?
0: 없어. 우리 가공 음식 안 먹어서. 역시 유럽 너무 신선해. 근데 이게 약간 조금 덜 남잖아. 이미 많이 먹었잖아. 쉽게 먹으려면 이렇게 먹어야 돼.
5: 한번 해봐요. 빵꾸를
0: 대박. 이제 저기 한번 가볼까?
1: 어디?
0: 홍천? 시작하는데 좀 이쁘다고.
1: 네네네네네.
0: 그래서 거기 좀
1: 그래, 가자.
0: 오케이.

0: Let's go.
1: 어, 배불.
0: 형 너무 많이 먹으면 배 마시면 돼.
2: 한 번 걷다.
0: 와, 수박.
3: 내 생각에는 우리가 사장님한테 수박 줬으면 좋겠어.
0: 더 먹어.
2: 그래.
0: 한번 보자.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수박 얼마예요?
4: 수박 가격은 15,000원. 여기 맛있는 2만 원 잠깐만.
0: 달아요? 어떤 거 달아요?
4: 아니 아무거나 다 맛있어요. 식구 죽으면 또 그건 가지 말고 식구 많으면 죽은 가지 말고 그래.
3: 15,000원이니까 살까?
2: 돈으로 계산하지 말자.
3: 그래, 2만 원. 2만 원이니까 최고 끝 사줘요.
0: 2만 원 거?
3: 2만 원, 2만 원 거 하나 주세요.
0: 네,
3: 2만 원 거 주세요.
0: 이거 어떻게 들고 다녀?
3: 이거 카메라 잡아. 내가
0: 아니 들고 있어.
3: 내가 나 헬스장 좋아해. 내가 헬스장 좋아해.
0: 나도.
3: 아 진짜. 아,
0: 운동 내가 더 잘해.
3: 잠깐만. 어, 보석 아니야?
0: 어 맞네. 아니야? 저기 튀김 있어.
3: 냄새 좋아.
0: 어 저기 있어. 예스.
3: 예예 그 튀김 뭐 빵군 한국 빵군 냄새 그러네.
0: 찹쌀 베이비.
3: 애기? 찹쌀 애기라고 해요? 왜요?
5: 작아서요.
3: 아, 작아서 그래요? 뭐? 그러면 뭐가 제일 맛있어요?
5: 아, 괜찮은데 까닭이 제일 잘 나가고.
3: 근데 하나만 먹었으면?
5: 찹쌀도 하세요.
3: 베이비 찹쌀? 베이비 찹쌀?
0: 저는 과백이.
5: 과백이?
0: 네. 3개 2,000원.
3: 그러면 3개 그리고 그 4개 주세요.
5: 4개 드려볼까요?
3: 네. 네.
5: 이렇게 할게요. 4,000원이에요.
0: 네.
5: 네,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3: 뭐 하나 치고 먹어봐야지.
0: 어때? 나도 먹어볼게. 와, 엄청 쫄깃하네.
5: 그러니까.
0: 네, 너무 맛있어요. 엄청 쫄깃해.
3: 다 먹었습니다.
0: 네, 수고하세요. 이거 사장님한테 갖다 드리고
3: 네.
0: 우리 좀 쉬자.
3: 네. 와, 더워.
0: 빨리 있어봐. 사장님한테.
3: 네, 안녕하세요. 네. 선물 드릴게요.
6: 아니, 저 등록 한번 해. 등록 물에 뿌려줄게.
3: 아, 네네네. 좋아.
0: 등록.
3: 좋아.
0: 갈아 신어요, 지금.
3: 지금 할까요?
0: 갈아 신고.
3: 드디어 샀어요. 슬리퍼 같은 거.
0: 시원하겠다.
2: 그러네.
3: 가차! 크록스!
0: 그래도 그 부츠보다 훨씬 가벼워.
6: 빨리 와.
2: 발이 오고 있어.
0: 가자.
6: 야, 이래 봐, 엎드려! 여기. 엎드려.
0: 숙여.
6: 엎드려.
3: 제 머리? 제 머리?
6: 엎드려.
1: 목도리 벗어.
0: 아, 그냥
6: 와, 잠깐. 한 번 더 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형, 마찬 살 거야?
6: 오케이.
0: 형, 이거 여기 있어. 형, 머리 들어요.
3: 아, 감사합니다. 너무
0: 자연설이 잠이 썰썰 오네요.

0: 마음 배고파.
1: 샤워 한 후에
0: 이제 배고파요.
2: 시장하시겠다.
0: 네, 그냥 물고기들이 생각보다는
2: 저희 집에 저기 옥수수가 좀 있어요. 곧 따라오세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1: 너무 좋아요. 안 그래도 배고파서 먹을 거 없어가지고.
2: 아, 옥수수 밭으로.
0: 근데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옥수수 한 마리 있었는데.
2: 이분 좀 따라가세요.
0: 아, 네. 네,
1: 알겠습니다. 닭.
0: 닭 있어요?
3: 네.
1: 뭐야?
0: 굉장히...
1: 닭이야? 대박. 근데 좀 귀엽게 생겼어. 이게 옥수수 맞죠?
3: 네, 이게 옥수수 밭이에요.

0: 근데 어떻게 타요?
1: 흉이 새까만 게 염은 거야.
2: 네. 아, 익은 거.
1: 네.
2: 그러면 이렇게 까매지면은 그때
1: 그렇지, 그렇지. 따도 되죠.
2: 따서 먹으면 되죠.
1: 네.
2: 근데 어떻게 타요? 어떻게 타면
1: 이렇게,
2: 되는 거예요?
1: 이렇게.
2: 우와! 오, 재밌겠다.
1: 이거 한번 따 보세요.
2: 오케이.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어, 나도 해 볼래. 자, 하나, 둘, 셋.
1: 컸다, 선생님.
2: 이거 하나 네, 하나 더 따도 돼요?
1: 네.
3: 어, 여기 좀 큰 것 같아.
2: 우와! 재밌다. 뭐야? 혼자 영화 찍고 있어? 따상 와. 와, 근데 옥수수 진짜 많이 탔다.
0: 너무 재밌어.
2: 근데 이걸로 뭐해 먹지? 맛있는 거해 먹어야지. 오, 야.

0: 와 대박.
1: 와 우리가 열심히.
0: 엄마 이렇게 많이 땄어요.
1: 어때요? 어때요?
2: 많이 땄었네.
0: 어머니 이걸로 뭐 해 먹을 수 있어요?
2: 이거요? 쪄 먹을 수 있고.
0: 네.
2: 구워 먹을 수 있어요.
0: 와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2: 이렇게.
0: 네.
2: 이렇게.
0: 네.
2: 짜는 거예요.
0: 네네네 알겠어요. 와 대박.
3: 많이도 많지 않아서. 그 뿌리가 가끔씩 엄청 달 때가 있죠.
0: 어머니 저 원래 열이 좋아하고 잘해서 좀 열이 도와드리려고.
2: 아 그래요?
0: 네. 네.
2: 같이 할까요?
0: 네네 좋아요. 설탕. 네.
2: 설탕 소금.
0: 소금 설탕 알겠어요. 여기 이 발 쓸게요. 네. 고춧가루도 직접 하시는 거죠?
2: 네.
0: 참기름 살짝 넣나요?
2: 저희는 들기름을 많이 쓰거든요.
0: 아, 들기름 쓰세요?
2: 들기름. 하나 네. 들어보세요.
0: 그럼 이거 이따가?
2: 간이 맞는 게.
0: 이렇게. 아, 우리 형님. 한번 드셔보세요. 살짝. 썸은 살짝.
1: 아, 아까 피곤했는데 이제 피곤하지 않아요?
0: 우와! 매운 거 먹었어?
1: 됐어요.
4: 본인 맛보고.
0: 맛있어요.

0: 한다.
1: 진짜 맛있겠다.
0: 이 정도 서울에서 먹으면 못 먹어요.
2: 계산한 건데 맛있게 먹어요.
0: 어우 네, 잘 네. 먹겠습니다.
3: 네, 잘 먹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0: 와, 맛있겠다.
4: 아, 근데 사장님 먼저 드셔야 돼요.
0: 드시죠.
4: 네,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니까 기다려야 돼요. 예 있게.
0: 그치. 드셔야 돼.
4: 주신 후에. 알겠습니다. 이제 먹어도 돼.
3: 감사합니다.
4: 네, 이거 너무 궁금해서 먼저.
3: 이거 맞아. 뭐라고 해야 돼요? 그
0: 오이 냉국.
3: 오이?
2: 오이 냉국.
0: 너무 맛있다. 시원하고.
3: 시원해. 진짜 시원하고. 신선하고. 와우.
0: 이게.
2: 이게 호박잎.
0: 호박이.
3: 호박잎이에요?
0: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4: 어떻게 먹어?
2: 일단 오케이. 밥을 넣고 네. 장을 넣고 쌈을 싸서 먹어야지.
0: 이렇게. 이거 넣어야 돼.
4: 네네네. 알겠어.
0: 이거요?
4: 제가.
0: 오케이.
2: 4등분 해야지 큰 걸 갖다 하네.
0: 아, 괜찮아요. 이렇게.
2: 먹어. 다음 번엔 이만하게 싸서 먹어.
0: 약간 좀 담백한데 이게 좀
2: 이거를
0: 잘 어울려. 이거 맛있겠다.
2: 이거는 한 4회 올라가야 따는 거예요. 이거 이나무를 이런 야산은 없어.
0: 고사리
2: 높은 데 올라가야 돼. 고사리보다 낫다고. 고비.
0: 고비.
2: 고비.
4: 그리고 이거 뭐예요?
0: 무말랭이. 맞죠? 이거 무말랭이.
4: 와.
0: 맛있어. 근데 김치 궁금해. 김치.
4: 아, 어머니 만들었어요? 그 김치?
0: 네.
4: 원래 홍천에서 사시는 분들이 다 직접으로 김치 만들어요?
0: 네. 무조건인데요.
4: 무조건?
0: 나도 집에서 담그는데 김치?
4: 너는 김치 만들어?
0: 당연하지. 왜냐면 내 생일 김치 담그는 날은 11월 15일쯤에 김장하거든? 네. 근데 내 생일은 17일이야. 그래서 생일 기념으로 김장 집에서. 사장님 근데 특산물 뭐 있어요?
2: 여기는 산에서 나는 송이. 송이가 많이 나요.
0: 송이 오와.
2: 그리고 산은 이제 송이 따고 이제 그러지. 다.
0: 그리고 진짜... 펜션도 하시잖아요 여기.
4: 그래서 여기 펜션 운영하고 있고 옥수수 키우고.
0: 농판.
4: 농판 이렇게 딱 키우고 이렇게 그 일 정도 하세요?
2: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쌀농사 이거 쌀농사 1,000평
4: 진짜?
2: 여기 이제 밭 3,000평 그래서 총 4,000평 이 집도 다 내 손으로 다 지었어. 이 원두막도 내가 다 지었고 그 안 해본 게 없어. 산적 가서 탄광에도 가 있었고 진짜 안 해본 일이 없어.
0: 와우 진짜 당황했으면
2: 버스도 한 30년 했고
0: 어떤 거야?
2: 버스
0: 운전이요? 아 진짜요? 와 요즘 사람들이 무슨 뭐만 하면 챗GPT 없이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런 거 다 쓰느라 하셨다면 요즘 사람들이
4: 지식 없어요. 그냥
0: 서울 가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4: 아무것도 못해요.
2: 저 폴란드는 시골에 어때요? 어떻게?
0: 폴란드는 아예 농사하려고 시골로 내려간 거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폴란드는 아예 그 기술자 필요해야지만 나라에서 지원받고 엄청 막 몇천 평씩 농사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이게 워낙 그러니까 시골에서 살면은 이미 그 집 너무 그게 좋게 잘
2: 안 써. 있잖아.
0: 너무 그게 좋게 잘 안 써.
2: 있잖아.
4: 자주 근데 맛있어요. 자도 맛있어요.
0: 네. 안 먹으니까 좀 졸립네.
2: 밥 먹고 황토방에 가서 자봐. 아주 개운해.
5: 오늘 와우 진짜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그리고 여기는 이 도시 그 홍천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아, 아 너무 예뻤어요. 진짜 아까 그 계곡에 있었을 때 너무 예쁜 것 많이 봤고 그리고 자연 너무 예쁘고 여기 이 펜션 너무 잘 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즐거운 경험이에요.
0: 오늘 그게 되게 좋았던 게 이 지역에 왔잖아요. 그 이 지역의 특징 음식 먹고 이것저거 먹어보고 바로 또 액티비티 하러 가잖아요. 또 계곡 했죠. 그게 너무 그게 딱 밸런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잠이 좀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아까 식사 같이 하면서 여기 사장님한테 여쭤봤는데 황토방이라고 그게 엄청 개운하게 잠 잘 수 있대요. 과연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할지 그게 가장 궁금해요.

것들을 먹고 입었나이다. 우리는 미래를 먹는다. 멸종될 것과 죽을 것, 마음을 먹듯 그렇게 후벼 파먹고 태워 먹고 졸여 먹는다. 우리에게 와서 죽은 미래, 우리는 마음껏 먹고 줄기차게 싼다. 저는 현대미술 작가 이피입니다.

0: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작가만이 저의 길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의 부모님이 모두 글을 쓰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글자를 모르니까 부모님들 작업하실 때 계속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5살 되던 해 처음에 페미니즘 전시가 열렸어요. 그때 저희 엄마가 시인으로서 콜라보레이션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그 전시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때 전시가 저는 하나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전시의 조각들을 보고 그리고 강렬한 회화 작품들을 보고 어렸을 적에 저는 이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특별히 작가가 되기 위해서 뭐를 노력한 건 아니고 그냥 계속 그림을 그려왔던 것 같아요. 그 작품들이 모여서 제가 이제 고1 때 개인전을 열게 되었죠. 첫 개인전이 제가 제목을 잘 기억할런진 모르겠는데 눈, 코, 입을 찾아 떠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가는데 눈, 코, 입이 없어요. 그 전시가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17살 피카소 천재 뭐 이런 수식어들이 많이 붙었었죠. 그런 피카소 같은 수식어가 저에게는 좋게 작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시를 하고 나서 그림을 그리면 제가 나이가 18살 뭐 이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 말들을 피하기 위해서 유학을 떠난 것 같아요. 처음에 유학을 떠났을 때 인종차별도 많이 당하고 좀 힘든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껍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황인종이라는 껍질, 여자라는 껍질, 그리고 아무런 힘이 없는 학생이라는 껍질, 그런 껍질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껍질을 뭔가 벗어버리고 싶었어요. 와인 분수를 만들고 그 안에 큰 가위를 들고 사람들에게 껍질을 벗어버리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싫어하는 사람들,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그려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얼굴을 저의 인형에 붙여서 큰 가위로 자르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어요. 나의 나방은 세 개의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조각 버전, 하나는 회화 버전, 그 다음 역시 조각 입체 버전인데 제가 유학을 처음 갔을 때 저의 짐을 따라온 나방이 있었거든요. 제 벽에 붙어있는 그 나방의 모습과 제가 만든 입체의 모습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나의 나방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나방이 너무 그리워서 한국에 왔을 때 다시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게 회화 작업이고 제가 그 나방을 너무너무 재현을 하고 싶었어요. 2019년에 크게 입체 작업으로 다시 만든 게 또 나의 나방 제3버전이에요. 승천하는 것은 냄새가 난다는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했던 작업이에요. 천 마리 이상의 실제 오징어가 붙어있는 그런 입체 작업이에요. 제가 왜 오징어를 골랐냐면 제가 시카고 초기에 있었을 때 경험이 저에겐 굉장히 컸나 봐요. 근데 제가 그때 엄마가 보내주셔서 마른 오징어를 가지고 갔는데 저의 룸메이트가 기겁을 하면서 싫어했었어요. 그 냄새를. 근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말린 오징어가 시체 썩는 냄새랑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오징어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는데 오징어는 심해에서는 정말 아름답고 똑똑하고 빛을 내는 그런 생물인데 무추로 올라오면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징그러운 그런 생물이 돼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유학에 있을 때 저 이방인으로서의 저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국에 왔을 때도 제가 20대를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만큼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한국에 오자마자의 저의 모습도 어떤 이방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오징어와 굉장히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나의 서유기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한 거의 데뷔 전시예요. 나의 서유기라고 그렇게 붙인 이유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서유기예요. 서유기의 손오공 일행이 그 서쪽으로 경전을 얻으러 가잖아요. 저도 무언가를 얻으러, 학위를 얻으러 미국이라는 서쪽으로 가서 돌아와서 한 작업 에 대한 전시였기 때문에 나의 서유기라고 이름 붙였어요. 저는 작가가 하나의 정복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시를 열면은 제가 관객들의 머리에 어떤 하나의 영토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저의 영토가 조금 조금씩 넓어지는 거죠. 또 다른 영토를 관객에게 보여주면서 다른 시야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점점 더 저의 영토, 그러니까 그 영토가 관객의 영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영토가 점점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와 그리고 선생님 사이, 그리고 저와 다른 사물 사이 그곳에는 물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 생물들, 물체들이 서로 자기만의 몸을 갖고는 있지만 제가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다른 몸이 되어서 제 몸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 몸에는 다른 몸들이 수천, 수만, 수억 개 살고 있어요. 그 몸이 하나가 된 것이 저의 몸이에요. 그런 제 몸을 다시 뒤집어서 보여준 것이 내 얼굴의 전 세계예요.
1: John Cage and Nurse Cunningham.
0: 도로시아 태닝상은 뉴욕 현대예술재단이 주는 상인데요.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제가 받았다는 사실을 잘 모르겠고 미국에서 활동을 이제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잊혀진 것 같은데 제가 작업한다는 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저에겐 좀 의미가 있었어요. 이번 전시는 제목이 좀 특이해요. 마이너스 3과 2분의 1차 세계대전인데 요즘에 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이번 전시에는 현수막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현수막을 제치고 들어가면 희생자의 몸같이 빨갛게 된 그런 입체 작업이 있어요. 그 희생자들을 얄띠얄튼 말로 숨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을 다른 폭력으로 덮어서 아무 일도 없게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전시예요. 그래서 개인이 겪는 전쟁일 수도 있고요. 제 작업에는 뭔가 심볼이 있는데 자세히 작품을 보시면은 메롱하는 입술이 있어요. 그런데 그 메롱하는 입술이 이제 반창고가 붙어져 있어요. 저는 예술가는 세상을 좀 삐딱하게 보고 메롱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각도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약간 풍자도 하고 메롱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술이랑 아마 관객들에게 다른 시야를 주는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모여서 사회를 바꿀 수도 있고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법지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남으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0: It looks like golf balls have similar designs, but each of them requires sophisticated skills. Trigger has strived hard to improve the performances of consumers by developing high-quality golf balls. We explore Trigger, which has taken a huge leap forward as a maker of premium golf balls. Trigger is located in Gwangsangu District, Gwangju.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golf balls and provided the products to a lot of different indoor golf driving ranges. It has obtained a patent by developing golf balls for professional golfers. Also, it has built automation facilities to strengthen competitive power.
1: 저는 KPJ 회원으로 입문한 이후 골프 회원 레슨을 시작으로 골프 연습장 운영, 로스볼 유통 판매 사업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골프공 제조회사인 트리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리거는 오직 한 가지 꿈을 갖고 시작한 회사입니다. 제가 설립한 회사의 로고가 찍힌 골프공이 언젠가 필드에서 당당하게 사용되는 모습을 보는 것,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과 연구를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골프공 퍼팅라인 특허를 등록했고 마침내 국내 자체 제조 생산 설비를 구축하였습니다.
0: Various types of golf balls can be used for different places and by different users. The company has produced golf balls for varied environment, and it has strengthened the position in the field. The putting lines that are printed on the golf balls are the unique technology of the company.
2: 저희 트리거는 크게 필드용, 연습용으로 나누어 골프공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필드용으로 판매 중인 트리거 T2 퍼팅라인 골프공은 특허받은 다방향 퍼팅라인을 적용한 비거리 골프공입니다. 복수의 퍼팅라인 디자인 삽입으로 공을 잘못 놓았더라도 다른 퍼팅라인 이용으로 위치 재설정의 불편함이 감소하고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용으로 사용하는 레인지볼은 스크린 또는 실내외 연습장에서 사용되며 타격량이 많다 보니 내구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생산합니다.
0: This is an indoor golf driving range which has used the golf balls of the company. Users can have longer driving distances thanks to the multi-directional putting lines that are printed on the golf balls. What is more, the multi-directional lines can help users better align balls. And it is more convenient to align balls even when it is bent out of shape. Users can hit longer and more stable drives.
3: 저희 골프공은 다방향 퍼팅 라인을 적용한 것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기존의 단일 라인 방식과 달리 여러 각도에서 정렬이 가능해 퍼팅 시 목표 방향을 보다 직관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실제 라운드에서는 작은 정렬의 차이가 스코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 타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0: Golf balls have a simple shape and design, but sophisticated manufacturing stages are necessary. After coating the core part of golf balls with the cover, injection molding stage is carried out to complete the shape. The golf balls go through the injection molding process. After taking the balls out, the polishing stage is carried out to increase the durability. The designs and logos are printed on the balls, and after going through the coating process, the manufacturing stages are completed.
4: 저희 트리거는 기본적으로 100% 정품 원료로 제작하여 타구감과 내구성, 품질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각 공장별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MES 시스템 구축으로 일자별 생산 실적 및 불량 데이터를 토대로 설비를 주기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있고 전 공정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일정한 품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implemented MES as well as automation facilities for the coating and drying lines. By automating the coloring, coating and drying stages, the firm has reduced the variation in quality. Also, the MES solution has enabled the real-time management of the production records.
5: 저희 트리거는 공정별 생산 현황 데이터 수집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졌고 불량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며 불량률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동화 설비 개선을 통한 시간당 생산선 증가로 늘어나는 발주 물량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제조 연장 개선 혁신 활동을 통하여 작업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고 최적화 레이아웃 설계 제안과 판로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0: Trigger has accelerated the marketing strategy to strengthen the position as a provider of premium golf items. It has newly established a marketing department as well as strived hard to increase the market share in the Korean market by targeting social media outlets. Also, the firm has actively had meetings with overseas buyers to increase exports.
1: 트리거는 고객 만족 경영을 기반으로 신제품 연구 개발을 통해 매출을 향상시키고 해외 수출 판로 개척 등 골프 전문 브랜드로 인지도 상승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골프공 하면 트리거라는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0: Trigger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analyze the market trends in the golf industry and produce high quality golf balls. And it aims to achieve remarkable growth as a maker of premium golf balls.

0: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재현님, 제 운명의 친구.
2: 마무리 셰프님.
1: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지난번 진짜 재밌었고 오늘 많이 많이 기대돼요.
2: 저는 크림빵 김치 아메리카노 아직 잊을 수 없어요. 아, 진짜 폭력적인 비주얼인 무슨 맛이지? 오늘도 또 어떤 멋진 음식들 소개해드릴지 기대가 됩니다. K-푸드 소개하기 전에 투데이 넘버부터 맞춰야겠죠? 달러?
3: 달러? 한국에서 해외로 이렇게 수출해?
2: 6,400만? 가늠이 안 잡히는데?
3: 아, 비디님 항상 이런 물음표 저 깜짝 놀랐어요. 공개. 저도 궁금해요.
2: 같이 공개, 짠! 엥? 고추장!
3: 역시 장이다. 요즘에 진짜 전 세계 셰프님들이 네. 장에 미쳐졌어요. 특히 고추장. 제 생각에는 제일 맞는 소스라고 생각해요.
1: 오늘 다 전답.
2: 와, 자랑스럽다 뭔가.
3: 저는 처음 여기 왔을 때 네. 유명한 TV 프로그램 촬영하러
2: 네,
3: 왔어요.
2: 봤어요.
3: 네, 네, 맞아요. 그때 이탈리아에서 사전 촬영했어요. 제작진들이 제 식당에 이렇게 냉장고 문 네. 열어서 큰 고추장 한 통 안에 있었어요. 전 그 통 이렇게 열어서 바로 손가락.
2: 아, 그냥 이렇게 찍어서.
3: 손가락으로 찍어서 이렇게 먹어서. 그런 거 인상이 너무 이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네. 저는 원래 비행기 탈 때마다.
2: 아, 기내식에 네. 고추장을 주세요.
3: 치약 같은.
2: 맞아.
3: 미니 치약 맞아요. 비슷한 튜브 있어요. 빵 이렇게 갈라서 네. 버터
2: 바르고
3: 고추장 이렇게 먹는 거 엄청 맛있어요. 파브리 스타일 샌드위치 한번 해보세요.
2: 해볼게요. 셰프님한테는 이 고추장이 안 매우신 거죠?
3: 이거 안 매워요. 동그란 매운 맛이에요. 입안에 때리는 거 아니 sweet, salt, spicy. S.
2: Triple S.
3: Yeah. Triple S인 것처럼 중독이 돼요. 아.
2: Triple S.
3: 자, 먹자.
2: 고추장 요리.
3: 온다.
2: 아, 제육볶음.
3: 특히 이런 거.
2: 엥, 왜 저 따라하세요?
3: 소두 마리 인 것 같다.
2: 소두 마리
3: 인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외국인 입장에서 이거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네. 이런 쌈으로 먹는 방법, 손으로 먹는 거 아, 저한테 너무 진짜 새로운 경험이에요. 우리 먹어봅시다.
2: 좋아요. 예. 처음에 상추, 고기 하나, 밥 적당히, 쌈장을 조금 합니다. 조금. 마늘은 구워야 더 맛있는 것 같아서 패스, 고추 매워 패스 이렇게만 해요.
3: 그것도 진짜 중요해요. 두 입으로 no 불법이에요. 무조건 한 입으로 이렇게 다 먹어야 돼.
2: 집밥 먹는 것 같다.
3: 저는 이렇게. 자, 저는 고기 두 개, 밥 적당히, 그리고 쌈장 많이
2: 짜요.
3: no 짜지 않아요. 생마늘이랑 문제 없어. 근데 이거 먹으면 그 다음에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괜찮을 거예요?
2: 괜찮아요. 네,
3: 근데 키가 차이가 있어서 아마 안 걸릴 거예요. 맞죠? 오케이. 그리고 청양고추. Very, very big.
2: 오.
3: 오케이. 잠깐만요. 이거 매웠어요.
2: 예쁜님. 근데 이 고추장 제육은 하나도 안 매워요. 달달해요.
3: 특히 제육볶음이랑 밥 너무너무 꿀조합.
2: 꿀조합. 실패가 없습니다. 이거 진짜 한식이다.
3: 이거 찐.
2: 찐.
3: 찐. 퍼펙트. 완벽해요. 다음 거 필요 없어.
2: 밥이랑 먹어도 맛있죠. 해외에 있는데 그 쌈밥. 그냥 제육볶음을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3: 아, 양배추. 양배추 살짝 데쳐서 그런 거 채워서 먹는 거예요. 뭐 맞아요. 그것도. 전 세계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런 경우 무조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강추예요.
2: 뭐죠? 이것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3: 오 예스.
2: 비빔국수.
3: 비빔국수. 근데 잠깐만 이거 쏘면.
2: 무슨? 에잉?
3: 그 메밀면도 아니고.
2: 좀 특이해 보이는데.
3: 이거 스파게티 같아요?
2: 무슨 면이에요?
3: 이게 무슨 면이에요, 피디님?
2: 엔젤헤어면. 처음 들어봐요. 엔젤헤어면이라는 건.
3: 엔젤헤어면 그 카펠리니? 이탈리아 말로 카펠리니라고 불려요. 아,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해외에서도 고추장, 엔젤헤어 아니면 진짜 얇은 스파게티로
2: 이렇게
3: 전통적인 한식 만들 수 있어요. 이제 핑계대지만.
2: 맞아요. 어디서든 구할 수 있습니다. 비빔국수. 엔젤헤어면 처음 먹어요.
3: 이것도 이렇게. 새콤 달콤. 그렇지. 고추장이랑 식초 그것도 골조합이에요.
2: 이 면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3: 식감이 살아있어요.
2: 그리고 시간 지나도 안 퍼질 것 같다, 뭔가.
3: 안 퍼져요? 이탈리안 스타일 파스타 특징은 알덴테 식감. 이로 이렇게 씹어야 돼요. 그런 식감이 있어야 돼요. 역시 완전히 씹는 맛이 있어요. 식감이 진짜 잘 어울려요.
2: 아까 먹었던 제육볶음처럼 고기랑 비빔국수를 또 같이 많이 드시잖아요. 그것도 좀 꿀 조합이지 않을까?
3: 맞아요. 외국 친구들이 여기 한국에 오면 헤이 바베큐 겸 그런 거 무조건 하는 그렇죠. 거죠. 그 식당에서 확실히 이런 것도 먹어볼 수 있는 거예요.
2: 맛있다.
3: 맛있죠? 고추장의 키워드, 밸런스. 제일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단맛, 신맛도 있어요.
2: 맞아요.
3: 매운맛, 한식의 밸런스. 걱정하지 마세요.
2: 네,
3: 저는
2: 네.
3: 이번에 고추장을 만지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2: 네. 뭐가 많아요, 재료가.
3: 짜자잔.
2: 일단은 고추장 여기 있고요.
3: 네. 샐러리.
2: 크래커, 빵.
3: 빵?
2: 이거는.
3: 해. 맞춰보세요.
1: 네, 그러면.
2: 뭐지? 두부향?
3: 두부보다 이거 더 고소해요. 콩으로 만드는 거.
2: 비지?
3: 찝찝찝찝찝. 병아리?
2: 병아리 콩.
3: 병아리 콩.
2: 간 거?
3: 에. 호무스.
2: 호무스?
3: 레바논, 터키 지역에서 온 전통적인 요리예요. 해외에서 되게 유명하고 흔해요. 호무스 이렇게 먹으면 맛있긴 한데 끽 필요해요.
2: 고추장?
3: 예, 우리 고추장. 고추장은 항상 끽이죠.
2: 이건 좀 궁금하다.
3: 같이 섞어서.
2: 생명구나.
3: 이렇게 원래 고추장 추가하고 진짜 살아날 거예요. 색깔도 이렇게 밝은 주황색으로.
2: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3: 저도 먹어봐 주세요.
2: 오이랑 먹어.
3: 오이, 좋아하는 오이. 맞아요. 저는 좋아하는 샐러리. 이탈리아 사람들이 샐러리 되게 좋아해요.
2: 띠앙. 맛있다.
3: 다행이다.
2: 진짜 가져가고 싶어요. 대박이다.
3: 다행이다.
2: 그냥 고추장 우에 찍어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담백한 맛이 추가된 느낌?
3: 더 크리미하고 그런 크리미한 느낌이 있어요.
2: 진짜 맛있다. 충격.
3: 그리고 되게 건강해요.
2: 그건 건강하게 맛있다.
3: 만약에 홈파티 한다면 이거 제공한다면 야 이거 무슨 맛이야? 이거 일반 호모스 아니에요? 왜? 익 들어가 있어서
2: 고추장
3: 우리 고추장
2: 우리 고추장
3: 우리 고추장
2: 아 이 빵이랑도 잘 어울려요. 고추장 맛 난다.
3: 아 너무 좋아요.
2: 이렇게 발라서
3: 재료 중에 그 레몬즙도 있어. 산미 되게
2: 어떤 너무 맛있어요.
3: 네 맛있죠. 이번에 오케이.
2: 너무 오케이.
3: 지난번 회복했어요.
2: 너무 맛있어요.
3: 오케이.
2: 잊었어요. 그 크림빵 김치 아메리카노.
3: 아, 다행이다. 부담이 남았어요.
2: 오늘 너무 완벽해요. 마음에 들어요. 가져가고 싶어요.
3: 다행이다. 맛있어요.
2: 최고.
4: 이번에는 저희가 그래서 디저트도 준비했어요.
3: 고추장이랑 관련된 디저트?
2: 고추장이 어떻게 디저트가 되죠?
3: 어? 에? 에? 이거 유명한 한국에서 진짜예요?
2: 진짜예요? 진짜예요?
3: 진짜 유명한.
2: 진짜 이게 유행이에요? 진짜 누가 그렇게 뭐.
3: 제가 했던 것보다 이거 더 이상하죠? 에,
2: 비슷해요. 에? 그거 지금 거의
3: 비슷해요? 너. 아, 재현. 우리 해봐야 되죠.
2: 그쵸. 두 개니까 둘 다. 무섭다.
3: 장의적인 셰프 입장에서 저도 조금 고민이 있어요.
2: 그냥 이렇게 먹으면
3: 많이?
2: 그쵸, 한 말고 많이.
3: 이게 많이 찍어주세요.
2: 네.
3: 많이 찍었네.
2: 셰프님 이런 식으로 조금 찍으시면
3: 잠깐만. 어, 네. 아, 오케이. 자.
2: 네. Cheers.
3: 잠깐만.
2: 네? 왜 괜찮지?
3: 네. 아, 진짜 괜찮아요.
2: 괜찮아요. 생각보다.
3: 생각보다 괜찮아요.
2: 왜지? 내가 잘못됐나?
3: 완전 단짠이에요.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해야 된다면 이런 거 먹으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2: 이거 아니에요.
3: 아니에요. 맞죠? 네, 이거 아니에요.
2: 이거는 별미다. 은근히
3: 맛있어요. 아.
2: 고추장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고추장은 진짜 만능이다. 그래서 뭔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
3: 진짜 자랑스러워야 돼요.
2: 네.
3: 이탈리아에 있을 때부터 저한테 진짜 최애 소스예요. 한국인들이 다 고추장 진짜 자랑스러워야 돼요.
2: 고추장!
3: 고추짱!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0: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3: 전쟁터가 됐어요.
0: 오! 오픈 찬스.

0: to set the fat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0: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more closely, we met with Chung Seong-jang, Vice President of the Sejong Institute, who has studied Korea-France relations for many years.
1: 조불 조약 수교는 양국이 서로를 이해하고 또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서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한불 관계에서 중요한 계기가 몇 차례 있었는데 하나는 일본 강점기 시기에 프랑스가 상해의 조계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이제 묵인하고 이제 간접적으로 허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해가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본거지가 될 수 있었던 데는 프랑스의 간접적인 지원이 당시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요. 또 6.25 전쟁 시기에 어떤 중공군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프랑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양국 관계가 경제 분야에서 이제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한국의 원자력 분야 발전, 그리고 철도, 지하철 등의 발전, 그리고 또 한국의 문화의 발전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죠.
0: In 1876, under pressure from Japan, Joseon signed a treaty and began to open its doors. In 1882, Joseon established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other Western powers followed. And France followed in 1886, a few years behind the other Western powers. But why did France sign later than the others? We met Pierre-Emmanuel Roux, a historian of East Asia at Paris Cité University at the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where France was the guest of honor.
2: So this treaty was signed between France and Korea, was signed in 1886. And it should be reminded that this treaty was one of the many unequal treaties signed between Western powers and East Asia. There was a competition between Western powers. So as soon as one of these Western powers signed a treaty with an East Asian country, the other Western powers also needed to sign a similar treaty. But there was a stumbling block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issue of missionaries, of Catholicism. Other Western powers did not

0: which raises a question. What else is in this exhibition? And what stories do those objects carry? We met Yi Hongju, one of the curators behind the exhibition, to hear the stories these objects carry.
1: 고종과 프랑스 대통령이 주고받은 이제 외교 관계를 맺고 서로에 대한 이제 우호의 증거로 주고받은 다른 선물들 그리고 외교 문서까지 다 한 자리에 모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그 외교 문서도 우리나라에는 처음 전문이 공개가 다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140년의 역사를 전부 다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그리고 대한제국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도 우리나라와 프랑스 정상관에 어떤 선물이 주고받았는지를 좀 더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대통령 기록관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같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0: Here, we found the gifts that French President Sadi Carnot sent to King Gojong the year after the treaty came into force.
1: 1888년에 프랑스 사디 카르노 대통령이 고종에게 먼저 선물을 보내요. 그 선물이 도자기 세 점인데 당시 세브르 도자 제작소에서 제작한 명품 도자기를 세 점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살라미나 병이라고 하는 큰 그 노란색 항아리 그리고 클로디옹이라고 하는 이제 파란색 도자기 한 쌍 예, 이렇게 세 점을 보내는데요.
0: And Gojong sent gifts back in return.
1: 고종은 그 선물을 받고 대단히 기뻐하는데 그래서 이제 답례로 선물을 다시 보내게 되는데요. 그때 고종이 골라서 보낸 것은 고려청자 두 점하고요. 그다음에 두 질의 책 그리고 귀중한 재료들로 이제 반화를 만든 예. 그 분재를 만든 공예품, 공예 장식품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선물을 보내거든요.
2: I was touched to see that in this exhibition at the Museum of Palaces, and it will tour Korea. I was touched to see that there have been because these banwas are fragile, cannot travel. There were some reproductions that were made and that are presented, and the preparation and the you know, by master craftsmen were made in collaboration between Musée Guimet and the Korean master who created, recreated them. And I think this, you know, so that, you know, both Koreans here and also French, you know, people and Korean travelers in France can have, you know, a look at these, you know, beautiful pieces. And the fact that they were recreated by joining Korean and French talents for me is, you know, very, very telling and very moving.
0: The books Gojong sent were 원행 을묘 정리 의궤 and 휘찬 여사.

주유가 이르기를 바람은 천공지 좋아온데 인력을 어찌하오리까? 정사는지 천이요 무사는지이니라. 나할 다한 후에 천이야오이 하리. 남병산에 올라가 남풍을 비우리다. 끝.

0: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연은요, 원래 이 가야금 산조미 병창이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유자는 이렇게 공개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 안숙선 선생님이 그동안 보유자셨는데 이제 춘향가 쪽으로, 판소리 춘향가 쪽으로 옮기시면서 그 몫을 우리 정혜진 명창이 맡아서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혜진 선생님이 아주 의욕적으로 이렇게 큰 무대를 마련했는데요. 저는 가야금 병창이 이렇게 55명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딱 보셔서 인상적인 무대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55명이 쫙 있는데 규모도 압도적이고 또 이 가야금 놀리는 손도 멋있고 또 소리도 잘하고 그랬는데 특히 아주 한 가운데에 맨 뒷줄에 웬 갓쓴 사나이가 한 사람 있었어요. 보셨나요? 아, 멋지죠. 그렇죠? 예, 얼마나 행복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예진 명창은요,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 스승 박규희 선생님 소리를 제대로 잘 이어받고 그것을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올곧게 잘 지켜온 그런 분입니다.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스승 소리도 잘 이었지만 이분이 교육자적인 자질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또 제대로 잘 소리 연행을 할 수 있게 가르치는 그런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연구나 이런 업적도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가야금 병창을 그대로 두지 않고 이거를 악보집으로 만든다거나 연구서를 만든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해와서 아마 앞으로 가야금 병창을 주도적으로 이어가실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먼저 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텐데요. 안숙선 명창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지금까지는 쭉 가야금 병창 무대에서 하셨고 다른 사사로운 자리에서는 물론 판소리 명창으로 더 날리셨는데 이번에 이제 만정제 춘향가 보유자로 옮기시면서 그래도 이 자리는 이제 판소리로 예, 여러분을 한번 마주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시긴 하지만요. 그래도 아주 기념되는 좋은 무대이기도 하고 또 우리 정혜진 명창이 이 자리를 잘 이어가라는 그런 뜻으로 특별히 오셔가지고요. 예, 부르실 거는 여기 적벽 가까운데 창왕분주 요 대목을 아주 짧게 짜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적벽대전이 아주 휘몰아치게 몰아친 다음에 조조가 도망가는 대목을 아주 부산스럽게 진행되다가 조조가 도망가는 부분을 또 이면에 맞게 중머리로 짜서 잠깐 들려드릴 작정인데 북반주는 정화영 명고수, 오랫동안 짝을 맞춰오신 정화영 명고수께서 맡아주시겠고요. 오늘 정화영 선생님도 보니까 굉장히 건강하시고 좋으시네요. 그 다음에 바로 거기에 이어서 우리 정예진 명창과 그 이수자 16명 들려드릴 노래는요, 사실은 안수 선생님이 그동안 가야금 병창을 확장시켜왔고 그리고 그것들을 새로 또 편곡하기도 했는데 그것들을 묶어서 정혜진 선생님이 이렇게 다 체보도 하고 그러셔가지고 가야금 병창 곡집을 출판하시는데 이제 내일 나온다고 그래요, 책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앞에서 전시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미처 못했지만 어떻든 여러분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안수 선생님이 적벽 가까운데서 한 곡은 이마리 지듬마듯인데 이게 얼머리 장단인데요. 조자룡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조조가 쭉 도망가다가 병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뭐 이렇게 재담은 좀 하는데 이 조자룡이 촥 튀어나오는 부분 아주 멋진 대목이죠. 이 대목을 먼저 들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이게 우리 조조의 병사들이 그냥 험한 길 호로곡으로 넘어가는 그 길을 이 대목도 아주 멋지게 병창으로 만드셨는데 이게 바람은 우르르르 불고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은 역시 정화영 선생님이 이어서 북을 쳐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안수 선생님부터 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1: 그때여 조조는 입은 홍포를 훨씬 벗고 허겁지겁 말을 타고 도망을 가는디 창왕 분유 도망

0: 이렇듯 도망을 하며 사면을 살펴보니 적벽강에서 죽은 군사들이 원조라는 새가 되어 모두 조승상을 보고 원망하여 우는구나. 이리 한참 설리 울째 대서하니
1: 정욱이 여짜오되 근군도생 장황 중에 슬픈 신세는 생각지 않고 어찌 그리 웃나이까.
0: 조조 듣고 대답하니 야야 내 웃는 게 다름이 아니라 주유는 슬기는 있으되 꾀가 없고 공명은 꾀는 좀 있으되 슬기 없음을 생각하여 웃었노라. 이 말이 지든 마든

그때여 용왕이 우연 득병하여 토끼의 간이 약이 된다기로 별주부 영을 듣고 토끼를 구하러 세상을 나가는디 수정문박 썩 나서서 산천 개를 살피며 나오던 것이었다.

0: 그때여 별주부가 산천을 당도하야 사면 경치를 둘러보니 어디가 어딘지 몰라 마음이 산란하였겠다.
1: 그렇지.
0: 때마침 한 곳을 바라보니 왠갓 김생들이 모여 앉아 상좌 다툼을 하였다가 보더라.

0: 그때요 토끼가 자라한테 돌려 수궁을 들어갔지.
1: 그렇지.
0: 수궁을 들어가서 융왕옥의 배를 욱 따이게 되었는디 아이놈이 어찌 꾀가 많던지 왠가 개교를 부려 융왕을 딱 속이고 세상을 다시 살아나오는디 자라등이 옆에 나오던 것이여.

오늘 이 공연 자체, 제목 자체는 전승이잖아요. 전자는 선생님이 제자한테 내려준다는 뜻이에요. 승자는 제자가 선생님으로부터 그걸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승이 내려주고 받아서 뒤로 이어간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뜻깊은 무대가 되었고 또 안수선 선생님에서부터 우리 정해진 명창으로 이어지는 이런 무대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앞으로 이어나가야 될 것인지를 잘 말해주는 그런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무대만 남았거든요. 보시면은 지금까지 전수 학습생들이 몇 명이었죠? 전부 합치면 55명. 그리고 우리 이수 선생님들이 15명. 그리고 정해진 명창까지 해서 이 무대가 72명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는 또 북반주는 정화영 선생님이 나오시고 또 우리 고정훈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북과 장고로 반주할 마지막 무대입니다. 마지막 무대는요, 우리 정예진 선생님이 직접 작사, 작곡, 또 편곡까지 한 세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처음에는 우리 박귀 선생님이 만들었던 아주 정통 병창곡들. 이 박귀 선생님은 판소리의 여러 부분들을 약간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떼내어가지고 이어가는 약간 다이제스트로 만든 그런 병창곡이라면은 안숙선 선생님이 만든 곡은 판소리 자체를 존중하면서 거기를 판소리를 가져오면서 가야금 곳곳에 이렇게 이 반주를 집어넣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도 또 새로운 창조적 계승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해진 명창은 남도 한강 수타령 그리고 물레방아 추나 추동 이렇게 세 곡을 직접 작사 작곡 편곡까지 해서 만든 곡이기 때문에 정해진 소리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그런 세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우리 가야금 명창 보존회, 우리 정해진 명창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오늘 무대를 채워주는 분들한테 제일 좋은 것은 박수입니다. 박수를 많이 쳐주시고 이렇게 해서 좋은 무대를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 게 이 가야금 병창 보존회를 키우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해진 명창님 애쓰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멋집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마지막 무대 차지하겠습니다.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4: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5: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시장인데 아 드디어 시장 주변에 왔어. 예! 역시 시걸이오도 시우견에 전 있어.
1: 어 여기 성이 더 간다.
0: 아
1: 그 유명한가 봐 진짜 여기 지역 성이 있는 거.
0: 어. 성이 열이 해 먹으면 맛있는 거 많이 해 먹는.
1: 어 저기 화성 전통시장.
0: 예스.
1: 들어가자.
0: 아우 근데 와우

0: 엄청.
1: 어, 형 이런 거.
2: 시골 패션.
0: 어, 시골 패션 대박.
2: 패션 위. 홍천 패션 위. 아니 근데 형 슬리퍼 사야지.
0: 아 근데 먼저 슬리퍼. 그러네. 형 슬리퍼 안.
3: 아 슬리퍼 아니야 제가 사야 돼요.
0: 아 슬리퍼 안 들고 왔어?
3: 예예예 예, 예, 오늘.
0: 정동시장 슬리퍼.
2: 시장이라기엔 모르겠어. 슬리퍼 없네.
0: 슬리퍼 없죠?
4: 저기 가르치 얼마야?
0: 마티 마티 마티 이거 뭐야?
2: 응?
0: 이거 뭐야?
2: 이거 그거야. 여기 여기 살 이렇게 자르는 거. 이렇게 뜯고 이렇게 뜨잖아 위로. 그러면 이거를 이 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0: 근데 예전에 그 안에 가끔씩 먼지 있지? 여기 안에? 이거 이걸로 할 수 있어?
2: 그럼 반대 반대.
0: 어, 먼지 이렇게 빼고 싶으면?
2: 어어 어.
0: 와우.
1: 사 하나.
0: 와우. 사과야. 그냥 이렇게 봐라.
2: 어.
0: 역시 시골 시장 그냥 패키징 없이. 그냥 이렇게 봐.
2: 서울이었으면 이렇게 안 팔릴 거야. 무조건 포장지 이쁘게.
0: 아, 네, 예, 맞아. 그냥 박스.
2: 백화점에서 팔아야지.
0: 아, 그러면 혹시 얼마예요? 500원? 설마.
2: 아, 사장님 깎아주세요.
0: 500원, 500원? 알겠어요.
2: 500원.
0: 드디어 깨끗한 네일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가 항상 더러워. 왜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더러워져요 여기 밑에. 그래서
2: 더러운 거 만지니까 자꾸 그래.
0: 감사합니다.
2: 형 일로 가볼까?
0: 저도 일로 일로 일로. 아 혹시 사장님 그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슬리퍼 있을까요?
2: 주변에
5: 있을까요? 여기 주변에 없는 게
0: 없어요?
5: 여기 신발 가게가 무슨
0: 신발 가게 있어요 저기?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2: 근데 거기 그 뭐냐 여기 시장이 없으면 저기 아마 그 편의점부터 슬리퍼 팔거든?
0: 여기까지 왔는데
2: 일단 여기
0: 찾아보고 그냥 시골 편의점에서 살면
2: 그러니까 여기 찾아보고 없으면 거기 어쩔 수 없어.
0: 아이스크림 내가 아이스크림 먹을래?
2: 아 형 사줄 거야? 응. 형 둘 맞잖아요.
0: 그러네 아이스크림 두 개?
2: 아 좋아.
0: 아 오케이 갔다 올게.
2: 가자.
0: 오우 예쁘네.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아 엄청 이쁜 카페 있어요 사장님.
2: 여기 맛있다고 들어서 들렸거든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가지고.
0: 네. 아이스크림 주세요. 두 개 주세요.
4: 강릉.
0: 아 강릉.
2: 강릉. 아.
0: 강원도 말고?
2: 아 강원도야.
4: 강원도.
0: 아 강원도야. 아 그럼. 공부 안 해가지고. 아 여기에서. 아 그러네.
2: 여기 여기 앉아서 먹자 그러면. 여기 약간 가로수길이야.
0: 가로수길.
2: 압구정 로데오야.
0: 압구정 로데오이잖아.
2: 근데 약간 여기 좋은 게 사장님은 약간 이런 그로테스크 같은 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림 엄청 많다.
0: 응.
2: 그리고 책도 있고. 봐봐.
4: 여기 위에.
2: 책 많으니까 형 책 읽는 거 시키고 싶어. 어? 이거 옛날 살짝 읽어봤다?
4: 이거 뭐야?
2: 이게 약간 좀
0: 밀모야?
2: 그리스인 이야기.
0: 그래서 역사책?
2: 옛날에 그 그리스 때 거기 막 그런 정부? 근데 이거 이게 조금 유명해가지고 이 책이 그래서 안 그래도 나도 조금 더 막아 말았어. 아. 해보게.
0: 사장님 여기 엄청 이쁜데 근데 왜 이렇게 지웠어요?
4: 나무 네. 자체를 좋아하고.
0: 네네네.
4: 그래서 옛날 고택을 빌려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또 이렇게 그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이런 데를 자기 마음속에 이게 나무에 대한 향수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0: 네네.
2: 확실히 나무 많으니까 좀 아늑하고 약간 집 같은 분위기 있더라고요.
0: 예.
2: 근데 나는 그 궁금한 게 저기 책 엄청 많고 그리고 그림 걸려 있잖아요.
0: 네.
2: 그거는 이유.
4: 아, 그림은 서석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에 화가들이 한 300명 돼요. 자기가 취미로 그린 사람이 있는데 판매도 하고
0: 네.
4: 그냥 무료 감상도 하고
0: 네, 네, 네, 네.
4: 이렇게 하고 와, 저 와, 책은 와. 기부를 받아가지고 저거를 커피값보다 좀 싸게 팔아요.
0: 와우.
4: 그런데 그거를 오. 다 모아가지고 이 주변에 장애인 단체 큰 게 두 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기부를 하는
2: 기부.
4: 거죠. 서로 이렇게 동네에서 좋은 영향을 서로 나누고
0: 네, 네, 네.
4: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2: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화이팅! 이렇게 합시다.
2: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와우.
6: 5만 원이야, 포도.
2: 맛있겠다.
6: 딴 거의 맛이. 이거 5만 원이야.
2: 아, 5만 원. 5만 원. 진짜 엄청 엄청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6: 서울서 오셨나?
2: 예예예. 예, 예. 혹시 우리가 그 옥수수 국수 먹고 싶은데
6: 저기서 바깥에서 따로.
2: 아 그 껐는데
7: 아, 아까 지나가다가 본 것 같아.
8: 조금만 올라가.
6: 사람 많.
2: 이쪽이 이쪽으로 가면.
7: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7: 어 있다. 봐봐.
2: 신발. 패션
9: 남대하자 패션부.
2: 안녕하세요.
9: 오, 그렇게 같은 거 있네.
7: 12,000원 엄청 싸다.
9: 와우.
2: 이번에 너무 좋은데? 아, 개거 어제 개거기 있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7: 그래, 맞아.
2: 예스. 아, 공장 냄새. 예스. 아, 아니면 다른 패션 아니,
7: 이런
2: 색상으로?
7: 이런 거. 할아버지 스타일.
2: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살 거야.
7: 일반 슬리퍼 이런 거, 형?
2: 아니야, 이거 살 거야. Let's go. 그러면 얼마에?
7: 12,000원인 것 같아.
2: 얼마예요?
10: 12,000원.
2: 12,000원, 알겠습니다. 바로 드릴게요. 아, 제가, 예, 맞아. 근데 제가 멍청해서, 아니야, 제가.
7: 만.
2: 제가 옛날에 회계사였어요. 믿을 수 있을까요?
7: 아, 진짜?
10: 고맙습니다.
7: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0: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7: 네.
10: 고생들 하세요.
7: 네, 감사합니다.
2: 뭘 먹고 있어요? 어,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2: 지금 뭐 할 주세요, 지금?
11: 엄청 맛있어요. 이름. 엄청 맛있어요. 옥수수 국수요. 이거 옛날에 저기 주식으로 먹고 살 때 올챙이처럼 모양이 똑똑 떨어진 것 같고요. 올챙이 국수라고 해요.
2: 올챙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7: 와 진짜 맛있어.
2: 와우 양 많아. 와 하나 얼마예요?
10: 5,000원.
2: 자, 내가 살게.
10: 홀로 앉아주세요.
2: 자.
7: 감사합니다. 먹어볼까? 먹어보자.
2: 저희가는 순수하게
10: 숟가락으로 안 되겠지?
2: 숟가락으로? 진짜?
7: 나도 옛날에 한 7, 8년 전에 처음으로 먹어봤거든? 근데 이거 하면 이게 끊어져. 그래서 이게 열무 하나 넣어서 이렇게 먹는 거야.
2: 해봅시다. 담백해. 보이지? 먼저. 어떤 팬에서 어떤 가짜 스파게티 같은
7: 아 브랜드예요.
2: 그래서 나 몰라. 왜냐면 유럽에서 팬 음식 안 먹어. 잠깐만. 팬 음식 없어?
7: 없어. 우리 가공 음식 안 먹어서.
2: 역시 유럽 너무 신선해.
7: 근데 이게 약간 조금 덜 남자. 이미 많이 먹었잖아. 쉽게 먹으려면 이렇게 먹어야 돼.
2: 한번 해봐요. 빵꾸를 대박.
7: 이제 저기 한번 가볼까?
2: 어디?
7: 홍천 시작하는데 좀 이쁘다고.
2: 네네네네네네. 그래서 거기 좀
7: 그래, 가자. 오케이.
2: 오케이.
7: 렛츠 고. 어, 배불러. 형 너무 많이 먹으면 배 마시면 돼. 한 번 걷다. 와, 수박.
2: 내 생각에는 우리가 사장님한테 수박 드시면 좋겠어.
7: 더워서? 그래. 한번 보자.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수박 얼마예요?
12: 수박 400,000원. 여기 20,000원
7: 달아요?
12: 네.
7: 어떤 거 달아요?
12: 아니 아무 거 다 맛있어요. 식구 죽으면 뚜껑 가지고 하고 식구 많으면 죽은 가지고 그래.
2: 15,000원이니까 살까?
7: 돈으로 계산하지 말자.
2: 그래 2만 원. 2만 원 거 최고 거 사줘.
7: 2만 원 거?
2: 2만 원 거 하나 주세요.
7: 네
2: 2만 원 거 주세요.
7: 개무겁네. 이거 어떻게 들고 다녀?
2: 이거 카메라 잡아. 내가
7: 아니, 들고 있어.
2: 내가 나 헬스장 좋아해. 내가 헬스장 좋아해.
7: 나도.
2: 아 진짜. 아,
7: 운동 내가 더 잘한다.
2: 잠깐만. 어, 오, 오떡 아니야?
7: 어, 맞네. 아니야? 저기 튀김 있어. 어, 어,
2: 오. 냄새 좋아.
7: 어, 저기 있어. 예스.
2: 예, 예, 그 튀김 뭐 빵군 한국 빵군 냄새 그러네.
7: 찹쌀 베이비.
2: 애기? 찹쌀 애기라고 해요? 왜요?
8: 작아서요.
2: 아, 작아서 그래요? 뭐? 그러면 어, 뭐가 제일 맛있어요?
8: 아, 괜찮은데 짜장이 제일 잘 나가고.
2: 근데 하나만 먹었으면.
8: 찹쌀도 하세요?
2: 베이비 찹쌀? 베이비 찹쌀?
7: 저는 과백이.
8: 과백이?
7: 네. 세 개 2,000원.
2: 그러면 세 개 그리고 그 네 개 주세요.
8: 네 개 드려볼까요?
2: 네. 네.
8: 이렇게 할게요. 오. 4,000원이에요.
7: 4,000원이에요?
8: 네.
7: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7: 네. 네.
2: 뭐 하나 치고 먹어봐야지.
7: 어때? 나도 먹어볼게.
2: 와, 엄청 쫄깃하네.
8: 꽤 맛있었다.
7: 네, 너무 맛있어요. 엄청 쫄깃해.
2: 다 먹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7: 이거 사장님한테 갖다 드리고
2: 어. 네.
7: 우리 좀 쉬자.
2: 네. 와, 더워.
7: 빨리 스파 사장님한테.
2: 안녕하세요. 네. 선물 드릴게요.
13: 아니, 저 등록 한번 해. 등록 물에 뿌려줄게.
2: 아, 네, 네, 네. 좋아.
7: 등록, 등록.
2: 좋아, 좋아, 좋아.
7: 갈아 신어요, 지금.
2: 지금 할까요?
7: 어, 갈아 신고.
2: 드디어 샀어요. 슬리퍼 같은 거.
7: 시원하겠다.
2: 그러네. 카차 크록스.
7: 그래도 그 부츠보다 훨씬 커.
13: 빨리 빨리 와.
2: 어, 바디가 오고 있어.
7: 가자, 가자, 가자.
13: 이거 이래고 엎드려. 여기. 엎드려.
7: 숙여, 숙여.
13: 엎드려. 예.
2: 제 머리? 어. 제 머리?
13: 어, 어, 엎드려.
14: 목소리 보세요.
7: 아, 그냥 무섭네.
13: 와, 잠깐. 한 번 더 해. 아, 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 형, 만찬 살 거야?
13: 오케이. 와.
7: 형, 이거, 이거 여기 있어. 형, 머리 들어요.
2: 아, 감사합니다. 너무
7: 자연설이 잠이 썰썰 오네.

0: 난 배고파.
1: 샤워 한 후에
0: 이제 배고파.
2: 시장하시겠다.
0: 네, 물고기 들이 있으니까 꺼내놓은
2: 저희 집에 저기 옥수수가 좀 있어요. 곧 따라오세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1: 어, 너무 좋아요. 안 그래도 배고파서 먹을 거 없어가지고.
2: 아, 옥수수 밭으로.
0: 근데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옥수수 한 마리 있어요.
2: 이분 좀 따라가세요.
1: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어? 닭!
0: 닭 있어요?
1: 네. 뭐야?
0: 굉장히
1: 닭이야?
0: 어.
1: 대박. 근데 좀 귀엽게 생겼어.
0: 아.
1: 어, 이게 옥수수 맞죠?
3: 네, 이게 옥수수 밭이에요.
0: 근데 어떻게 타요?
3: 시음이 새카만 게 염은 거야.
0: 네.
1: 아, 익은 거?
3: 네.
1: 그러면 이렇게 까매지면은 그때.
3: 그렇지, 그렇지. 따도 되죠.
1: 따서 먹으면 되죠.
3: 네.
0: 근데 어떻게 타요?
1: 어떻게 타면
3: 이렇게,
1: 되는 거예요?
3: 이렇게.
1: 우와! 오, 재밌겠다.
3: 이거 한번 따보세요.
1: 오케이. 하나, 둘, 셋.
3: 우와! 우와!
1: 어, 나도 우와. 해볼래. 자, 하나, 둘, 셋.
3: 사장님,
1: 이거 하나, 네, 하나 더 따도 돼요? 네,
3: 네.
1: 어, 여기 좀 큰 것 같아. 재밌다. 뭐야, 혼자 영화 찍고 있어. 가상. 와, 근데 옥수수 진짜 많이 탔다.
0: 너무 재밌어.
1: 근데 이걸로 뭐 해먹지? 맛있는 거 해먹어야지. 오, 야.

0: 와 대박.
1: 와 우리가 열심히
0: 엄마 이렇게 많이 땄어요.
1: 어때요? 어때요?
2: 많이 따셨네.
0: 어머니 이걸로 뭐 해 먹을 수 있어요?
2: 이거로 쪄 먹을 수 있고 네. 구워 먹을 수 있어요.
0: 와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2: 이렇게
0: 네.
2: 이렇게
0: 네.
2: 따면 돼요. 이쪽은
0: 네네네 알겠어요. 와 대박.
3: 완전 좋지 않아?
4: 그 뿌리가 가끔씩 엄청 달 때가 있죠.
0: 어머니 저 원래 네. 열이 좋아하고 잘해서 아, 좀 열이 도와드리려고.
2: 아 그래요?
0: 네, 네.
2: 같이 할까요?
0: 네네 좋아요. 설탕. 네.
2: 설탕 소금.
0: 소금 설탕 알겠어요. 여기 이 발 쓸게요. 네. 고춧가루도 직접 하시는 거죠?
2: 네.
0: 참기름 살짝 넣나요?
2: 저희는 들기름을 많이 쓰거든요.
0: 아, 들기름 쓰세요?
2: 네, 하나 네. 들어보세요.
0: 그럼 이거 이따가
2: 간이 맞는지.
0: 아, 우리 형님 한번 드셔보세요. 살짝, 썸은 살짝.
1: 아, 아까 피곤했는데 이제 피곤하지 않아요.
0: 우와! 매운 거 먹었어?
1: 됐어요.
5: 본인 맛보고
0: 맛있어요.

0: 지역에서 나온 건데 맛있게 먹어요.
1: 어우, 네. 잘 먹겠습니다.
2: 네, 잘 먹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 와, 맛있겠다.
3: 아, 근데 사장님 먼저 드셔야 돼요.
1: 드시죠.
3: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니까 기다려야 돼요. 예의 있게.
1: 그치. 드셔야 돼.
3: 주신 후에. 알겠습니다. 이제 먹어도 돼. 감사합니다.
2: 네, 이거 너무 궁금해서 먼저.
3: 이거 맞아. 뭐라고 해야 돼요? 그
1: 오이 냉국.
3: 오이?
0: 오이 냉국.
1: 맛있다. 시원하고
3: 시원해.
2: 진짜 시원하고 신선하고 와우.
1: 이게
0: 호박잎.
1: 호박잎.
3: 호박잎이에요?
1: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2: 어떻게 먹어?
0: 우리가 그래. 밥을 놓고 네. 장을 놓고 쌈을 먹어야지.
1: 이렇게. 이거 넣어야 돼.
2: 네네네. 알겠어요. 제가 이거요? 제가.
1: 이렇게?
0: 그 4등분 해야지 큰 거를 딱 하나 당연히.
1: 아, 괜찮아요. 이렇게.
0: 다음 번엔 이만하게 싸서 먹어. 크게.
4: 약간 그 담백한데, 응. 이렇게 좀.
0: 이거를.
4: 잘 어울려.
1: 이거 맛있겠다.
0: 이거는 한 살 올라가야 따는 거예요, 이거, 이나무를. 이런 야산은 없어.
1: 고사리.
0: 높은데 올라가야 돼. 고사리보다 낫다고, 고비.
4: 고비.
0: 어, 고비.
2: 그리고 이거 뭐예요?
1: 무말랭이. 맞죠, 이거 무말랭이.
2: 와.
1: 맛있어. 근데 김치 궁금해, 김치.
3: 아, 어머니 만들었어요, 그 김치?
1: 음흠.
3: 네. 원래 홍천에서 사시는 분들이 다 직접으로 김치 만들어요?
4: 네. 무조건인데요.
3: 무조건?
4: 나도 집에서 담그는데, 김치?
3: 너는 김치 만들어?
4: 당연하지. 왜냐면 내 생일 김치 담그는 날은 11월 15일쯤에 김장하거든? 네. 근데 내 생일은 17일이야. 그래서 생일 기념으로 김장해, 집에서. 사장님, 근데 특산물 뭐 있어요?
0: 여기는 산에서 나는 송이. 송이가 많이 나요.
3: 송이? 와.
0: 그리고 산은 이제 송이 따고 이제 그러지. 다.
1: 그리고 진짜. 펜션도 하시잖아요, 여기.
3: 그래서 여기 펜션 운영하고 있고, 옥수수 키우고,
1: 농판.
3: 농판 이렇게 딱 키우고, 이렇게 그.
2: 일 정도 하세요?
0: 그러니까, 저 이제 그 쌀농사, 이거. 쌀농사 1,000평.
2: 진짜?
0: 여기 이제 밭 3,000평, 그래서 총 4,000평. 이 집도 다 내 손으로 다 지었어. 이 원두막도 내가 다 지었고. 그 안 해본 게 없어. 산적 가서 탄광에도 가 있었고, 진짜 안 해본 일이 없어.
1: 와우. 진짜 당황했으면.
0: 버스도 한 30년 했고.
1: 어떤 거야?
0: 버스.
1: 운전이요?
0: 버스
1: 아, 진짜요? 와, 요즘 사람들이. 무슨 뭐만 하면 챗GPT 없이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런 거 다 쓰느라 하셨다면
3: 요즘
1: 사람들이
3: 지식 없어요. 그냥
1: 서울 가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3: 아무것도 못해요.
0: 저 폴란드는 시골에 어떻게
1: 폴란드는 아예 농사하려고 시골로 내려간 거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폴란드는 아예 그 기술자 필요해야지만 나라에서 지원받고 엄청 막 몇천 평씩 농사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이게 워낙 그러니까 시골에서 살면은 이미 그 집 너무 그게 좋게 잘
0: 안 먹잖아.
1: 너무 그게 좋게 잘 안 먹잖아.
0: 응.
3: 자주 근데 맛있어요. 자도 맛있어요.
1: 네. 밥 먹으니까 좀 졸립네.
0: 밥 먹고 황토방에 가서 자봐. 아주 개운해.
5: 오늘 와우, 아, 진짜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그리고 여기는 이 도시 그 홍천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뻤어요. 진짜 아까 그 계곡에 있었을 때 너무 예쁜 것 많이 봤고 그리고 자연 너무 예쁘고 여기 이 펜션 너무 잘 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즐거운 경험이에요.
1: 오늘 되게 좋았던 게 이 지역에 왔잖아요. 그 이 지역에

멋진 음식 먹고 이것저것 먹어보고 바로 또 액티비티 하러 가잖아요. 또 계곡했죠. 그게 너무 그게 딱 밸런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잠이 좀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아까 식사 같이 하면서 여기 사장님한테 여쭤봤는데 황토방이라고 그게 엄청 개운하게 잠 잘 수 있대요. 과연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할지 그게 가장 궁금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죽음 위에 나를 세우려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살아있는 것들을 먹고 입었나이다. 우리는 미래를 먹는다. 멸종될 것과 죽을 것, 마음을 먹듯 그렇게 후벼 파먹고 태워 먹고 졸여 먹는다. 우리에게 와서 죽은 미래, 우리는 마음껏 먹고 줄기차게 싼다. 저는 현대미술 작가 이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작가만이 저의 길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의 부모님이 모두 글을 쓰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글자를 모르니까 부모님들 작업하실 때 계속 그림을 그려

7살 되던 해 처음에 페미니즘 전시가 열렸어요. 그때 저희 엄마가 시인으로서 콜라보레이션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그 전시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때 전시가 저는 하나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전시의 조각들을 보고 그리고 강렬한 회화 작품들을 보고 어렸을 적에 저는 이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특별히 작가가 되기 위해서 뭐를 노력한 건 아니고 그냥 계속 그림을 그려왔던 것 같아요. 그 작품들이 모여서 제가 이제 고1 때 개인전을 열게 되었죠. 첫 개인전이 제가 제목을 잘 기억할런지 모르겠는데 눈, 코, 입을 찾아 떠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가는데 눈, 코, 입이 없어요. 그 전시가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17살 피카소, 천재 뭐 이런 수식어들이 많이 붙었었죠. 그런 피카소 같은 수식어가 저에게는 좋게 작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시를 하고 나서 그림을 그리면 제가 나이가 18살 뭐 이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 말들을 피하기 위해서 유학을 떠난 것 같아요. 처음에 유학을 떠났을 때 인종차별도 많이 당하고 좀 힘든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껍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황인종이라는 껍질, 여자라는 껍질, 그리고 아무런 힘이 없는 학생이라는 껍질, 그런 껍질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껍질을 뭔가 벗어버리고 싶었어요. 와인 분수를 만들고 그 안에 큰 가위를 들고 사람들에게 껍질을 벗어버리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싫어하는 사람들,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그려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얼굴을 저의 인형에 붙여서 큰 가위로 자르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어요. 나의 나방은 세 개의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조각 버전, 하나는 회화 버전, 그 다음 역시 조각 입체 버전인데 제가 유학을 처음 갔을 때 저의 짐을 따라온 나방이 있었거든요. 제 벽에 붙어있는 그 나방의 모습과 제가 만든 입체의 모습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나의 나방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나방이 너무 그리워서 한국에 왔을 때 다시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게 회화 작업이고 제가 그 나방을 너무너무 재현을 하고 싶었어요. 2019년에 크게 입체 작업으로 다시 만든 게 또 나의 나방 제3버전이에요. 승천하는 것은 냄새가 난다는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했던 작업이에요. 천 마리 이상이 실제 오징어가 붙어있는 그런 입체 작업이에요. 제가 왜 오징어를 골랐냐면 제가 시카고 초기에 있었을 때 경험이 저에겐 굉장히 컸나 봐요. 근데 제가 그때 엄마가 보내주셔서 마른 오징어를 가지고 갔는데 저의 룸메이트가 기겁을 하면서 싫어했었어요, 그 냄새를. 근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말린 오징어가 시체 썩는 냄새랑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오징어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는데 오징어는 심해에서는 정말 아름답고 똑똑하고 빛을 내는 그런 생물인데 무추로 올라오면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징그러운 그런 생물이 돼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유학에 있을 때 저 이방인으로서의 저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국에 왔을 때도 제가 20대를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만큼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한국에 오자

0: 오자마자의 저의 모습도 어떤 이방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오징어와 굉장히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나의 서유기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한 거의 데뷔 전시예요. 나의 서유기라고 그렇게 붙인 이유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서유기예요. 서유기의 손오공 일행이 그 서쪽으로 경전을 얻으러 가잖아요. 저도 무언가를 얻으러, 학위를 얻으러 미국이라는 서쪽으로 가서 돌아와서 한 작업에 대한 전시였기 때문에 나의 서유기라고 이름 붙였어요. 저는 작가가 하나의 정복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시를 열면은 제가 관객들의 머리에 어떤 하나의 영토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저의 영토가 조금 조금씩 넓어지는 거죠. 또 다른 영토를 관객에게 보여주면서 다른 시야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점점 더 저의 영토, 그러니까 그 영토가 관객의 영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영토가 점점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와 그리고 선생님 사이, 그리고 저와 다른 사물 사이 그 곳에는 물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 생물들, 물체들이 서로 자기만의 몸을 갖고는 있지만 제가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다른 몸이 되어서 제 몸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 몸에는 다른 몸들이 수천, 수만, 수억 개 살고 있어요. 그 몸이 하나가 된 것이 저의 몸이에요. 그런 제 몸을 다시 뒤집어서 보여준 것이 내 얼굴의 전세계예요.
1: John Cage and Nurse Cunningham.
0: 도로시아 태닝상은 뉴욕 현대예술재단이 주는 상인데요.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제가 받았다는 사실을 잘 모르겠고 미국에서 활동을 이제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잊혀진 것 같은데 제가 작업한다는 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저에겐 좀 의미가 있었어요. 이번 전시는 제목이 좀 특이해요. 마이너스 3과 2분의 1차 세계대전인데 요즘에 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이번 전시에는 현수막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현수광을 제치고 들어가면 희생자의 몸같이 빨갛게 된 그런 입체 작업이 있어요. 그 희생자들을 얇은 말로 숨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을 다른 폭력으로 덮어서 아무 일도 없게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전시예요. 그래서 개인이 겪는 전쟁일 수도 있고요. 제 작업에는 뭔가 심볼이 있는데 자세히 작품을 보시면은 메롱하는 입술이 있어요. 그런데 그 메롱하는 입술이 이제 반창고가 붙어져 있어요. 저는 예술가는 세상을 좀 삐딱하게 보고 메롱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각도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약간 풍자도 하고 메롱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술이랑 아마 관객들에게 다른 시야를 주는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모여서 사회를 바꿀 수도 있고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0: Choosing the right golf ball is an essential element for golf games. It looks like golf balls have similar designs, but each of them requires sophisticated skills. Trigger has strived hard to improve the performances of consumers by developing high-quality golf balls. We explore Trigger, which has taken a huge leap forward as a maker of premium golf balls. Trigger is located in Gwangsangu District, Gwangju.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golf balls and provided the products to a lot of different indoor golf driving ranges. It has obtained a patent by developing golf balls for professional golfers. Also, it has built automation facilities to strengthen competitive power.
1: 저는 KPJ 회원으로 입문한 이후 골프 회원 레슨을 시작으로 골프 연습장 운영, 노스볼 유통 판매 사업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골프공 제조회사인 트리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리거는 오직 한 가지 꿈을 갖고 시작한 회사입니다. 제가 설립한 회사의 로고가 찍힌 골프공이 언젠가 필드에서 당당하게 사용되는 모습을 보는 것,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과 연구를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골프공 퍼팅라인 특허를 등록했고 마침내 국내 자체 제조 생산 설비를 구축하였습니다.
0: Various types of golf balls can be used for different places and by different users. The company has produced golf balls for varied environment, and it has strengthened the position in the field. The putting lines that are printed on the golf balls are the unique technology of the company.
2: 저희 트리거는 크게 필드용, 연습용으로 나누어 골프공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필드용으로 판매 중인 트리거 T2 퍼팅라인 골프공은 특허받은 다방향 퍼팅라인을 적용한 비거리 골프공입니다. 복수의 퍼팅라인 디자인 삽입으로 공을 잘못 놓았더라도 다른 퍼팅라인 이용으로 위치 재설정의 불편함이 감소하고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용으로 사용하는 레인지볼은 스크린 또는 실내외 연습장에서 사용되며 타격량이 많다 보니 내구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생산합니다.
0: This is an indoor golf driving range which has used the golf balls of the company. Users can have longer driving distances thanks to the multi-directional putting lines that are printed on the golf balls. What is more, the multi-directional lines can help users better align balls. And it is more convenient to align balls even when it is bent out of shape. Users can hit longer and more stable drives.
3: 저희 골프공은 다방향 퍼팅 라인을 적용한 것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기존의 단일 라인 방식과 달리 여러 각도에서 정렬이 가능해 퍼팅 시 목표 방향을 보다 직관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실제 라운드에서는 작은 정렬의 차이가 스코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 타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0: Golf balls have a simple shape and design, but sophisticated manufacturing stages are necessary. After coating the core part of golf balls with the cover, injection molding stage is carried out to complete the shape. The golf balls go through the injection molding process. After taking the balls out, the polishing stage

0: is carried out to increase the durability. The designs and logos are printed on the balls, and after going through the coating process, the manufacturing stages are completed.
1: 저희 트리거는 기본적으로 100% 정품 원료로 제작하여 타구감과 내구성, 품질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각 공장별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MES 시스템 구축으로 일자별 생산 실적 및 불량 데이터를 토대로 설비를 주기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있고 전 공정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일정한 품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implemented MES as well as automation facilities for the coating and drying lines. By automating the coloring, coating and drying stages, the firm has reduced the variation in quality. Also, the MES solution has enabled the real-time management of the production records.
2: 저희 트리거는 공정별 생산 현황 데이터 수집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졌고 불량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며 불량률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동화 설비 개선을 통한 시간당 생산성 증가로 늘어나는 발주 물량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제조 연장 개선 혁신 활동을 통하여 작업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고 최적화 레이아웃 설계 제안과 판로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0: Trigger has accelerated the marketing strategy to strengthen the position as a provider of premium golf items. It has newly established a marketing department as well as strived hard to increase the market share in the Korean market by targeting social media outlets. Also, the firm has actively had meetings with overseas buyers to increase exports.
3: 트리거는 고객 만족 경영을 기반으로 신제품 연구 개발을 통해 매출을 향상시키고 해외 수출 판로 개척 등 골프 전문 브랜드로 인지도 상승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골프공 하면 트리거라는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0: Trigger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analyze the market trends in the golf industry and produce high-quality golf balls. And it aims to achieve remarkable growth as a maker of premium golf balls.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요가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

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여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기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웨브를 잇는 통로? 매체,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0: 상길이 놈아, 고기 한 근 내어라. 박 서방, 고기 한 근 주시오.
1: 네.
2: 어찌 형님의 것이 더 크단 말이냐?
3: 나리 것은 상길이가 드린 것이고 저분 것은 박서방이 드린 것이옵니다.

0: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인물 없이 인서트 먼저. 인물 없이 92에 22. 네, 가보겠습니다.
1: 준비하겠습니다.
0: 슛.
1: 슛.
0: 레디. 하나.
2: 원래. 네.
0: 액션.
3: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고는 싶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느낄 만한 좀 고민을 해볼 만한 그런 영화를 촬영을 선택한 거는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0: 영화 촬영 감독 강국현입니다. 아주 불편합니다.
1: 고등학교 시절에 버스 정류장 위에서 잠깐 뭘 내려다봤는데 그 당시에 육교를 지나가는데 지금만큼 버스가 딱 제자리에 안 서고 버스 정류장 저 뒤에서도 서고 막 그랬어요. 근데 줄을 서 있던 승객분들이 하나 둘씩 그 버스가 저 멀리 서 있는 대로 타러 가시는 거예요. 그냥 좀 우리가 자리를 지켜서 좀 약간만 욕심을 억제하면은 우리가 다 편히 버스를 탈 수 있어요 라는 걸 좀 전달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아 이렇게 세상을 좀 육교 위에서 바라보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고는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0: 시나리오가 사실 영화상으로 표현이 안 되는 문장들, 무의미한,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문장들이 많이 적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영감을 자극할 수 있었던. 줄탁동 씨 같은 경우에는 개길식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돼.
1: 해와 달이 동시에 다 떠있지?
2: 해와 달이 나라 임금을 지켜주는 거다.
0: 개길식이라는 게 해는 있고 낮인데 밤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낮과 밤의 구별이 잘 안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키워드가, 촬영한테 키워드가 될 수 있어서 낮인데 낮 같지 않은 공간에서 공간을 찾아 찍으려고 했고, 그러니까 대부분 좀 그늘이 져 있고 해 방향성을 알 수 없는 그런 공간에서 거의 일관성 있게 그렇게 공간을 찾아서 찍었어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북향이고 해가 잘 안 되는 공간만 찾아서 촬영을 했어요, 낮에는. 2부의 이제 펜트하우스 공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방감 있는 통창으로 이루어져 있는 공간에 도시의 불빛들이 막 쳐 들어오는데, 창가로 들어오는데 도대체 어느 높이에 어떻게 떠 있는지 그 위상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그게 위치적으로도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르는 것도 있고 시간적으로도 내가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지 모르는. 10년 지나고 지금 생각했을 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용감하게 못 찍겠다라는 거,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과감성도 그렇고 그때 가지고 있는 그런 좀 돌직구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은 그때 제가 처했던 어떤 현실이라든가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욕망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맞물려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아 영화는 이제 그만두겠다. 아내한테 이제 영화는 이제 나는 후회가 없다고. 이제 나는 할 만큼 최선을 다했는데 운이 안 돼서 일을 못한 거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좀 칭찬해주고 싶다고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잘 마무리하던 와중에 제주도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물의 안을 찍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크랭크인 할 때까지도 정말 내가 이걸 찍나라는 의심을 계속했죠. 그 촬영이 사실은 거의 끝날 때까지도 중간에 촬영 감독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속 촬영을 했어요. 이런 새벽이나 초저녁 분위기를 내야 되는 블루아웃 촬영이 이렇게 많은 영화를 해본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사실 구현하는데 가장 책임자는 또 촬영 감독인데 촬영이 이제 신인 입봉 촬영 감독인 거죠. 총 책임자가 저라는 게 너무 스태프들에게는 의구심이 너무 큰 거예요. 현장에서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데일리로 나오는 이제 스틸 컷들, 그것들을 다 제가 제 방에서 제가 혼자 다 색보정을 해서 공유 폴더에 올려가지고 다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다. 러프하게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데뷔작으로 제가 좋은 작품을 찍게 된 건지, 운이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색깔이 확실한 작품을 데뷔작으로 기회를 얻기는 쉽지 않은데 그런 작품 얻어서 많은 분들이 제가 가진 능력 이상으로 저의 어떤 가능성을 좀 봐주셨던 것 같아요.

걸쇠는 에드워드 양 감독 영화 스타일처럼 이렇게 찍겠다는 말씀을 하신 게 컸던 게 제가 생각한 조명 어떤 라이팅에 대한 어떤 갈증이 있었는데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단편 영화 찍듯이 제가 어차피 에드워드 양 감독 영화처럼 찍는다는 거는 좀 롱테이크에 좀 넓은 샷 위주로 많이 찍으니까 조명 감독 따로 부르지 말자. 나도 좀 트레이닝을 하고 싶다. 상처받았어요라고 우리가 굳이 해석하면서 찍어서 이렇게 들춰내고 싶지 않았어요. 카메라가 그냥 그 거쳐서 그 사운드를 듣는, 그러니까 귀는 그 거실을 향해 있는데 시선은 그냥 그 방에 그냥 책상에 꽂혀 있는 모습이라든가 그렇게 보는 게 그 친구의 아픔을 충분히 전달해 줄 수 있다, 오히려 더 와닿게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그리고 미루어 짐작하게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죠. 벌새는 관객들한테도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찍어서 이게 내가 의도를 담아서 찍은 영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좀 가장 가까운 영화가 벌새인 것 같아요. 관객한테도 조금 솔직하게 조금은 편안하고 담담하게 어떻게 하면 진짜로 내가 이 작품을 가지고 있는 정말의 진심을 정말 가진 진심을 관객들한테도 전달할 수 있을까. 피사체가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극중의 캐릭터라 하더라도 진짜 온전히 지금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면서 촬영을 하자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계속 새로운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동호반복적인 일은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약간은 위험하지만 결과물을 보면 나중에 좀 되게 매력 있고 네, 그럴 것 같은 작품도 많이 해서 다양한 작품을 관객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가슴 아픈 한 가족의 동반 자살을 다루고 있는 영화예요. 충분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저는 영화감독 송일곤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제가 1999년도에 만든 단편영화 소풍이라고 합니다.

되게 아름다운 숲에 이제 그 가족이 차를 주차를 하거든요, 숲속에. 근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주도 면밀하게 말 없이 무엇인가를 해가요.

그 사이에 이제 아이하고 엄마는 소풍온 것처럼 그 아주 아주 아름다운 바닷가 햇살을 봤죠. 이미 근데 그 전에 수면제를 먹었던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다가 해안가에 가서 수면제 때문에 졸게 되죠. 어쩔 수 없이 그 마지막으로 보는 바다를 보면서.

0: 유서를 남겨놓고 아버지가 시동을 걸게 됩니다. 봤더니 그 모든 행위가 어쨌든 배기가스를 차 안으로 집어넣게 하는 방식으로 한 가족이 함께 죽는다라는 이야기죠.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과연 인간은 왜 폭력을 일으키는가? 그리고 왜 희생이 있어야 되는가? 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과연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과 아내를 죽일 권리가 있는가? 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었죠.
1: 정연아, 우유 먹어.
2: 이따가 먹으면 안 돼?
1: 지금 먹어.
2: 배부르단 말이야.
1: 그래도 지금 먹어.
0: 엄청난 폭력이기도 하거든요. 아이는 사실은 결정권이 없잖아요. 그 숲을 청소하는 할아버지가 눈이 내린 새벽에 그 아이를 구출하는 것으로 영화가 끝나죠. 그 아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뭐 이런 것으로 엔딩을 마치고 싶었었죠. 소풍은 그런 사람들은, 인간들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떻게 의미를 찾아가는가, 뭐 이런 좀 더 근본적인 질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0: There are no seaweed or corals along the cliffs, but the special vibe of the dramatic formations are more than pleasing to the eye.
1: The 범석 콧구멍 동굴 안쪽까지 들어가서 다시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 조르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 왼쪽 또는 오른쪽 절벽을 끼고 이동하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동굴과 달리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형 안반주에서 살아가는 물고기라든지 흰 동가리 둥지도 볼 수 있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해송이나 연산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0: A diver swimming past coral, blooming across the rocky seabed is a sight of beauty. Around Pomsom Island lies another thriving ecosystem.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3: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 가겠어요.
5: 오! 오픈 찬스.

0: 1등해야죠.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0: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3: 전쟁터가 됐어요.
0: 오! 오픈 찬스.

0: 기진식스의 첫 번째
1: 제주도
0: 제주도에서
1: 아, 제주도 아니에요.
0: 드디어 저희가 매칭이 됐습니다. 드디어 야. 오지오픽
1: 오지오픽
0: 모든 게 준비 완료 다 됐어요.
2: 오늘 재수가 좋았다.
1: 먹으러 가기 맛이.
2: 먹으러 가기 맛이.
1: 가기 맛이.
2: 가기 맛이.
1: 네, 먹으러 가기 맛이.

0: 우리가 아까 그 문어하고
1: 무늬오징어.
0: 아 무늬오징어.
2: 아 오셨네요.
3: 아 오셨네요.
2: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이고 오래 기다렸어요.
3: 뭐야 이거?
0: 이건 저희가 아까
2: 에, 아까 잡았던 건
0: 먹물 쌌던 놈. 와 먹물을 야 이렇게 됐어.
3: 굽혔다.
1: 아 문어에
0: 잘 썰렸다.
2: 문어만 하기가 좀 그렇게 해서
1: 예, 예. 물회잖아요 물회.
2: 아니 물회 자리 물회.
1: 자리 물회.
0: 자리 물회.
2: 네, 아. 네, 자리 물회입니다. 여기 보말주.
0: 아 보말주. 네. 아 보말. 아,
2: 네, 이게 많이 있죠 제주도의 특산.
1: 잠깐만요. 우리 아까 잡았던 문희는 어디 갔어요?
0: 어, 문희 오징어.
1: 네.
2: 문은 저도 살아 있습니다.
0: 아 진짜? 네.
3: 했어 주실라고.
0: 아 저 생으로. 아, 야. 그거 이거 썰어야 되잖아.
2: 네 써세요. 직접.
0: 제가 썰어볼까요?
2: 네 썰어봐요.
0: 제가 문어를 썰 테니 버터님은 오징어를 좀 썰어보시죠.
2: 알겠습니다. 네.
1: 그러면 아... 저는 감상하겠습니다.
0: 꼬다리 일단 따야 되는데.
1: 딱 슬라이스 잘 치셔야 됩니다.
0: 그지. 네.
1: 뭔가 좀 탱글하죠.
0: 네, 엄청 탱글해요.
1: 이거 엄청 잘 삶으신 거예요.
0: 왜요? 사이다 살짝.
1: 아 귀여워. 어, 초장. 거의 이 정도 짠 거면 초장. 초장 맛으로 드죠.
3: 그냥 생으로 한번.
1: 그냥.
3: 응, 그냥.
0: 와. 헌터님.
2: 예.
0: 너무 잘 삶았어요.
2: 와.
0: 와.
2: 맛있을 겁니다 그거.
0: 와. 와 질김도 거의 없어.
1: 그러니까. 와. 초장.
0: 초장. 이게 그런 거 있잖아. 맛있는데 아, 우리가
2: 다
0: 잡은
2: 거 같아요.
0: 우와.
1: 우니 오징어 회.
2: 예.
0: 우와.
2: 이거 먹기 힘들어요. 낚시꾼들도 낚아서 팔지 않아요.
0: 자기
2: 다 자기 먹죠.
0: 다 이거 떠 가지고 와.
2: 한번 드셔 보세요.
0: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2: 드셔 보세요.
0: 아.
1: 문희 오징어 진짜 회로 저 처음 먹어보거든요.
0: 진짜로?
1: 진짜 처음이에요.
0: 전 먹어봤어요. 아... 엄청 달달하고 쫄깃쫄깃해요.
2: 그렇지.
0: 아... 근데 그때 그 맛이 있는지 네. 한번 제가
1: 삶아서 먹어봤는데 아... 와 숙회는
0: 이것도 아, 처음에는 그냥 한번
2: 네, 그냥 먹고 초장 찍어 한번 먹고
0: 와.
1: 아. 자 형님 입이 열리네요.
2: 살아서 나온다. 살아서 나와. 바로 이 맛이에요.
0: 내 네, 천정에 딱 들러붙으면서 이렇게 되게 쫄깃하면서 이 오징어 향과 달콤함이 계속 묻어요. 와.
2: 여기 지우씨는 맛을 안 해.
0: 네.
2: 맛을 알아.
1: 왜 그런 줄 아세요?
0: 왜 그럴까?
1: 우리가 잡아서.
2: 그렇지. 빙고.
0: 와. 잡아서 지금 뭐 한 시간도 안 된 거잖아요.
2: 네, 그렇죠. 30분.
0: 와.
2: 자주 나타나지 않았는데 가끔 네. 나타나는 건데 오늘 재수가 좋았어요.
0: 와.
2: 일단
0: 아. 와. 이 자리물회가 제주도는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
2: 제주도에는 전통적으로 된장.
0: 된장 베이스.
1: 아, 약간 구수한 게 있다.
0: 그렇죠. 그 내가 생각했던 이 초고추장 맛이 이게 별로 안 난다.
2: 아, 그렇죠. 된장 맛이 좀 더 썼죠.
1: 저는 자리동물 한번 오이랑 해서.
0: 아, 되게 신기하다.
2: 꼬들꼬들 맛있을 거예요.
1: 이게 약간 새꽃이네요.
0: 새꽃이지. 밥도 한번 먹어보자.
2: 네. 아, 여기 보말주.
1: 네. 어, 냄새 되게 구수한데요? 아.
2: 제주도 오면 이 자리물레하고 보말죽은 먹고 가셔야 돼.
1: 전복죽이랑 달라요.
0: 완전 달라.
1: 네.
0: 약간 버터 냄새 나지 않아?
1: 버터 냄새.
0: 어,
1: 근데 되게 담백하고 깊고 뭔가 풍미가 가득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 제주도 말로 맛있다 끝내준다.
0: 아 그래. 제주도 말로 뭐예요?
2: 맛 좋다.
1: 예. 네.
2: 정말
0: 그게 다예요?
2: 예, 네, 맛 좋다. 제주도 말은 네. 길지 않고 짧아요.
0: 다른 건 혹시 없어요?
2: 하영목 없어.
1: 아, 하영목 없어.
0: 하영목 없어 보여요.
2: 그럼 많이 드시라고.
3: 차린 건 없는데 하영 드십소.
2: 하영 드십소. 하영 먹읍소.
0: 아, 먹읍소.
1: 아. 먹고 나서 마실 땐 맛 좋다.
2: 아, 맛 좋다.
0: 맛 좋다. 아.
4: 먹고?
1: 하영 먹읍소.
0: 맛 좋다.
1: 아, 맛 좋다.
2: 맛 좋지.
0: 맛 좋지. 아.

0: 여기 바다 봐.
1: 와, 역시 제주도 바다는 그러니까. 에메랄드 빛이.
0: 아니, 너무 좋아, 지금. 너무 깨끗해.
1: 어, 지금 막 지금 저기 돌돔, 돌돔 보이세요, 저거?
0: 귀엽다. 돔이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1: 그러니까 조그만 것들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0: 자, 여기가 어딜 것 같아요?
1: 여기 그냥 항구 아닙니까?
0: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네. 제주 섬 속에 섬으로 갈 거예요.
1: 제주도의 섬에 섬이면 뭐 우도도 있고.
0: 아, 그래 맞아. 와, 야, 역시 뭐, 눈치가.
1: 마라도도 있고.
0: 맞아요, 맞아요.
1: 그리고 뭐 좀 위로 가면 추자도 있고.
0: 아, 그래. 여기가 운진항이거든요.
1: 운진항.
0: 운진항에서 네. 10분 정도 걸리는 가파도로 가볼 겁니다.
1: 어? 잠깐 가파도 얘기 들어봤어요. 거기 들어가면 그 청보리가 굉장히 유명하다는. 오! 거기가 다 지평선이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네. 옛말에 그 제주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라산은 가장 높은 산이고 네. 가장 낮은 섬이
1: 가파도. 가장 낮은 섬.
0: 네. 그래서 여행하기 되게 좋다고 들었어요.
1: 그러니까 다 평지잖아요.
0: 네. 평지라서. 아... 자, 오늘은 그래서 제주 부속섬 원픽.
1: 부속섬의 원픽. 네. 아, 섬픽.
0: 아, 그렇지.
1: 되게 뭐 알록달록하고 막 귀엽네요.
0: 대박.

0: 그래도 이거 여객선 식은 좀 빠른데요? 원래 천천히 가는데. 저기인 것 같은데, 저기. 파파도가.
1: 아, 그런가 보다.
0: 10분 거리, 10분 거리. 아, 10분 거리. 야, 드디어 가파도.
1: 가파도.
0: 와.
1: 아, 일단 하루만한테 인사 한번 드리고.
0: 아, 인사 한번 드리고. 아, 예의예요?
1: 아, 인사 한번 오늘 악수를 한번 이렇게. 아, 반갑죠?
0: 다영 반갑죠? 네, 아. 하르방도 계시고 여기에 딱 써있네요. 행정안전부 선정 10대 명품섬.
1: 와.
0: 가파도가.
1: 선생님 씨, 그 가파도가 왜 가파도, 이름이 가파도인지 알아요 혹시?
0: 가파도. 그러니까 여기가 좀 보면 좀 파도가 많이 치잖아요.
1: 네.
0: 그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1: 아, 파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0: 네. 아니 뭐 가파. 가파? 뭘 좀 갚아. 이건 아닐 것 같고.
1: 뭘 좀 갚아.
0: 이건 아닌 것 같고.
1: 갚아. 네. 그것도. 네. 근데 사실 네. 저도 잘 몰라요.
0: 뜻이 모르세요?
1: 그러니까 왜 갚아도 이 이름의 유래를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0: 네.
1: 또 여기 갚아도에 갓파더를 모셨습니다.
0: 갓파더.
1: 아,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1: 멀리 갚아도 가져와서.
0: 예.
2: 영광입니다. 아, 여기 갚아도 발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태봉이라 합니다.
0: 아니 근데 궁금한 게요. 왜 갚아도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2: 아, 네. 이거 더할까요? 파도 파. 파도 파.
0: 맞죠? 네. 일단 파도 맞잖아요.
2: 아, 바람이 네. 굉장히 셉니다.
1: 아, 그래요? 여기 갚아도가 가오리 모양이어가지고 네. 그 가오리가 제주도 방언으로 뭐 해서 또 아니, 이렇게 유래됐다고 그 하는데
2: 모형은 옛날에는 꽃게 모양이었는데
1: 아~ 네.
2: 그런데 지금은 이제 드론으로 찍으니까 위에서 봤을 때는 가오리 모양이 형태가
1: 아~
2: 된 거죠.
1: 아~
0: 여기가 약간 마름모 모양인가 봐요.
2: 네, 이렇게 누워있는 평평한 지형입니다.
0: 일단 저희가
2: 해발 제일 높은 데가 20.8m밖에 안 되니까
1: 뭐라고요?
2: 4층 건물, 제일 높은데.
1: 아, 진짜요?
2: 네. 형님, 평지, 평지.
0: 저 뒤에 보면 1950m 되는 한라산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앞에 보이는 이 건물들이 가장 높은 위치를 가고.
2: 그렇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가파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2: 예, 네, 그래, 알겠습니다.
0: 가보시죠.
2: 예, 네, 가보시죠. 네,
1: 진짜로 이게 위에가 막힌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0: 다 돌담으로 돼 있고.
1: 네.
0: 아니 근데 지금 다 뒤에 보면은 다 돌 이렇게 담을 다 쌓아가지고
2: 이 돌이 외담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겹담이 아니고 네. 하나씩 이렇게 돌이 한 겹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 2m 높이 정도 방풍 나무가 없는 데라서 네. 방풍 역할도 했었고 이거 돌 쌓으려고 그러면 전 주민이 와서 한꺼번에 쌓던 곳입니다.
1: 그렇구나.
2: 이 돌담이 특이해서 유네스코의 돌담으로
0: 등재가 됐어요?
2: 등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0: 아, 지금?
1: 네. 아, 이 돌담이?
2: 네, 이런 돌담이.
1: 아, 이게. 아, 이게 쌓는 방법이 이렇게.
2: 예, 그렇습니다. 쫙 서가지고 한꺼번에 다 해야 된다.
0: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이곳, 예. 이 가파도에만 있는 거잖아요.
1: 아.
0: 2m 땅.
2: 선조들의 지혜죠.

0: 다른 곳으로 또 저희 또
1: 그렇게 하는 거 시켜주시죠. 뭐 전망대는 보여야 되고 해.
0: 아 전망대. 진짜 여기 다 보리밭인 거예요?
1: 예, 보리인데 5월 15일 날 다 됐죠?
2: 아, 청보리밭. 네,
1: 지금 우리가 전망대입니다.
0: 전망대요?
3: 예, 이게 가파도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니까요.
1: 예, 한 20m 될 겁니다.
0: 20m.
1: 해발, 해발.
0: 와, 진짜 여기
3: 또 올라오고 다른 세상이 있구나.
2: 아, 근데 앞에 보니까 산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 뭐 이게 볼록 튀어나온 거, 저기 산들이 무슨 산이에요?
4: 아, 저기 산망산인데 제주도에는 7개 산이 있거든요.
1: 네네.
4: 근데 가파도에서는 6개 산이 다 보입니다. 요 아베가 바다로 헤엄쳐
2: 요 밑에 있는 거.
1: 그래, 그래, 그래.
2: 이게 송악산.
4: 송악산.
1: 볼록 튀어나온 게 산방산.
2: 산방산 유명하죠. 네.
1: 저기 구름 위에 이게 큰 자태가 한라산.
2: 네.
0: 와. 그러면 저기 약간 삼각형에 약간 마른 모 있는
2: 바위,
0: 저거 뭐예요?
2: 바위, 바위, 바위 바다에
1: 형제서.
0: 형제서.
1: 형제서. 예, 예, 예. 지호와 신세계처럼. 그럼 뒤면에는 마라도가 보이고.
0: 마라도. 예.
5: 마라도.
0: 가파도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인 거죠. 예.
2: 저 아까부터 자꾸 초우꼴라 나오고 있거든요. 고산점 너무 높아가지고
0: 진짜 가파도에서 제일 높은 곳에서 이 아름다움을 봤으니까 네. 낮은 곳의 아름다움도 좀 풍경 좀 시켜주십시오.
1: 그렇게 하겠습니다.
2: 아, 그렇게 가시죠 가파도. 네.

0: 와, 아까 우리가 소망전망대에서 봤는데 전 여기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이거 가까이 오니까
2: 바다가 바로 보이고.
0: 네, 와.
1: 아니 근데 진짜 여기다가 텐트를 쫙 쳐놓고 이게 오션뷰잖아요. 이게 그냥.
0: 오션뷰지.
1: 이런 전망대가 되고 있어요.
0: 네, 그렇지.
3: 구경하고 계세요. 저 재미난 거 가져올게요.
1: 오, 재미난 거?
0: 재미난 거요?
3: 예.
1: 네. 뭐, 뭐가
3: 있어요? 재미나야 돼요.
0: 재미나야 돼요, 태봉님. 와, 여기 진짜 저번 아, 저기 백패커 보신 저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아까 뵀던 분. 아, 여기 계셨구나.
0: 또 여기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 또 이렇게.
5: 네, 반갑습니다. 네, 네.
1: 고생하셨습니다. 네. 진짜 가방이 엄청 큰데.
6: 오늘 여기서 1박 2일로 백패킹 가느라고.
0: 아, 백패킹 하신다고?
6: 네. 여름 용품이 좀 많네요.
1: 와. 그럼 여기 뭐 텐트랑 뭐 이것저것 다 있는 거예요?
6: 네.
0: 이따가 저희도 이게 한 바퀴 돌 건데 만날 수도 있겠네요.
6: 그렇죠.
0: 네, 그때 또 인사 나누시죠.
1: 아니 잠깐만, 살짝 한번 앉아봐도 될까요?
6: 네, 한번 앉아봐.
1: 형님 한번.
0: 아니 앉아봐. 앉아봐.
1: 아니 와 좋다. 야
0: 좋아요.
1: 이 맛이었구나.
0: 그래요?
1: 아 너무 좋아요.
0: 짜다 짜다.
1: 와.
0: 짜다.
1: 야.
0: 야. 오션뷰 빵! 와!
1: 아니, 직접 하시는 것 같아요. 잘 어울리세요, 지금.
0: 자, 오늘 둘이 하세요.
1: 네. 자, 일단 가시죠. 아니, 진짜 편하다.
0: 너무 편하다, 너무 편해. 너무 편해. 아니, 근데 우리 갓파더는 어디 계시는 거야?
1: 갓파더? 아, 뭐 갓파더. 재미난 거 들고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0: 그러니까.
4: 그러니까. 어릴 때 생각하면 옛날 얘기.
1: 어 잠깐만요.
0: 뭐요?
1: 아 독수리연을. 아 이유를 알겠다.
0: 아
1: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5: 그러면 날아.
0: 와 대박.
1: 네네.
0: 연 날려본 적 있어요?
1: 예 어렸을 때
0: 그걸 어렸을 때 날려봤죠.
1: 예. 네.
0: 아니 그러면 여기 조금 내려가서 네. 한번 날려봅시다.
1: 네. 어유 예. 잠깐만요. 네. 야 너무 잘 나는데. 네.

0: 잘 날른다. 와. 와. 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네, 이거 날리다 보니까 네. 우리 첫날 우리 첫 날았을 때 네,
1: 안 돼!
0: 아, 그때 땡겨야 되는데 이거 가보셔야 되는데.
1: 예. 네.
0: 우리 그 첫 날았을 때 네. 그거 아시죠? 우리 그 낙하산에 매달렸던 거. 그 느낌인데 지금. 와, 잘 날린다. 오. 여긴 바람이 좋으니까 야, 쭉쭉 올라가네.
1: 야, 근데 시성 씨 여기 엄청 잘 날리네요.
0: 아, 어렸을 때 네. 동네 또래가 많이 없으니까 네. 유일하게 놀 수 있는 방법이 연날리기밖에 없었어요.
1: 아, 진짜?
0: 제가 직접 그 대나무 있잖아요. 대. 네. 그걸 깎아가지고 가오리연도 많이 만들고 방패연도 많이 만들고.
1: 와, 방패연. 네. 저는 가파도 오니까 너무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아요.
0: 약간 동심의 세계. 네,
1: 뭐랄까 막 뛰어놀고 싶고 막. 야, 이 가파도가 되게 새로운 섬 같아요.
0: 저도 처음 와봤는데 네. 이렇게 매력이 있을 줄 몰랐어요.
1: 제주도의 자연 중에 하나가 오름 알죠? 오름.
2: 그렇죠. 다 봉우리를 오름이라고 하잖아요.
1: 왜 아까 왜 오름 뭐 되게 좋아했었잖아요. 네네. 제주도에 한 350여 곳의 오름이 있는데 네. 여기가 서쪽 대표 오름 금오름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노을 맛집이에요.
2: 지금 딱 낙조 떨어지는
1: 네, 그래서 지금 사람 엄청 많죠. 네.
0: 아니 근데 저는 뭐 오름을 떠나서 네. 옆에 보면은 지금 제주 한지방이 보여가지고 여기도 아,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원래 제주도 한지방
1: 사줘요?
0: 좀 사줘요.
1: 알겠어요, 알겠어요.
0: 좀 돌아다녔더니 배고파가지고. 네. 어, 일단 야, 나왔습니다 한지.
1: 오, 되게 맛있어, 오, 귀엽다.
0: 형님 먼저.
1: 아, 감사합니다.
0: 아, 너무 귀엽다.
1: 어이, 맛있겠다.
0: 저는, 와.
1: 야, 이거 뭐, 치즈 되게 많이 들어가겠다.
2: 맛있어. 안에 살짝 그, 한치 맛이 좀 있네.
1: 이거는 진짜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다 좋아하겠다. 이거는.
2: 아, 이거요?
1: 이건 뭐예요?
3: 당근요.
2: 맛있는데?
1: 어, 맛있는데? 응. 근데 응. 이거는
3: 말한테 줘야죠.
1: 말?
2: 예?
1: 이게 말당근이에요?
3: 아니요.
2: 저희 지금

0: 말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1: 상관없는데 그거를.
2: 그러면
3: 말한테 한번 가볼까?
0: 그럼 이거 한번 들고 가죠.
3: 아, 이거 이제 먹고 싶은데.
0: 아, 그죠.
2: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4: 친구 이름은
5: 금악.
4: 금악. 아, 저 친구는
5: 오름.
4: 금악 오름이에요. 여기가 금악 오름이니까.
5: 네. 원래 지향이 금악 오름이에요. 금악.
4: 아, 여기가 그러면 금악리예요.
5: 네, 금악리. 아, 이렇게 주면 돼요, 그냥.
6: 앞에 주면 와서. 되죠?
5: 네, 이 앞으로 옆으로 와서 이렇게 주면.
7: 어, 잘 먹는다, 야.
6: 어, 잘 먹는다.
7: 이번에는 오름이.
8: 자, 오름이, 자.
7: 오름아.
8: 자, 오름이. 어우, 어우.
7: 야, 오름이. 자, 자, 자.
6: 금악 오름의 초입에 얘네들이 거의 지킴이네.
7: 마스코트죠, 여기 또 마스코트.
6: 야, 지금 마스코트네, 완전히.

0: 여기가 우와. 금오름. 아. 저기 위에도 능선에도 지금 사람들 다 위에 올라가 있고.
1: 그러니까 여기가 노을 맛집.
0: 노을 맛집. 아. 저쪽 위가. 아. 근데 저희 안에도 뭐 살고
1: 약간 뭔가 생태계 보호구역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0: 전문가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2: 송보입니다. 아, 예. 저 목장 주인이에요.
1: 목장 주인.
0: 어? 여기를 이 목장이 아니라 오름에 있는 그 약간
2: 소도 키우고 말도 키우고. 아. 근데 여행자들이 많이 오니까 소와 말을 는 안 키우고 여행자들에게 개방을 시켰고 아~ 다른 곳에 또 목장이 있어요.
1: 아, 그쪽으로
2: 그곳에서만 이제 소를
0: 그럼 예전에는 이제 사람들한테 개방하기 전에는 이곳에서 다 소랑 말들이 다니고 다 풀 뜯어 먹고
2: 그렇죠.
0: 밑에 내려가서 물 마시고
2: 물 마시고 아, 소는, 지금 이제 연못에 네. 소들은 안 먹고 네. 맹꽁이나 이제 제주도롱뇽 그리고 어? 개구리
0: 아, 이 안에 저기 그 연못 안에 맹꽁이랑 도롱뇽이 살고 있는 거예요?
2: 어마무지예요.
0: 와, 여기 저기 황혼 보이세요?
1: 와,
0: 노을 노을.
1: 아, 대박. 몽환적이다라는 말이 딱 맞네.
0: 이 앞에 봤을 때 약간 꿈꾸는 것 같아요 지금.
2: 노을 밑으로 와, 별이 내렸잖아요.
1: 네. 이거 뭐야? 저게 다 배예요?
2: 별이에요.
1: 아, 별.
0: 약간 얼굴 흑달이 된
1: 역광이 되게 심하네. 저는 시그니처 포즈가 있습니다.
0: 아 잠깐만요. 좀 이렇게,
1: 아 모기
0: 좀 이렇게 찍어드릴게요.
1: 아 모기.
0: 와 이거 기가 막히게 찍었다.
1: 우와.
0: 아무리 보이는 것들이 다 구름이잖아요. 와 거기 밑에 다 별들.

민아 속에는 우리의 민족이 있어요. 민중이 있고 결애가 있습니다. 전 누구의 딸이냐면 결애의 딸이죠. 저희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민족을 위해서, 민중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고, 저는 이러한 십장생을 네, 그려서 저 나라에서 우리 또 할아버지가 오시는 것 같고, 저 하늘에서 아버지가 오시는 것 같은 그 만남의 장이 되고 싶어서 쭉 지금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독립운동가 김홍근, 김병성 애국지사님의 후손 민학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숙입니다.

김홍근 애국지사님은 저희 할아버지시고 김병성 애국지사님은 저에게는 아버지 되십니다. 저희 김홍근 할아버지는 17세 때 처음으로 하동 항일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그 천석이라는 재산을 바치고 비밀 결사대를 조성해서 동서남북을 뛰어다니면서 군자금을 모집해서 상해로 건너가서 임시정부 때 의정원으로 역임을 하시다가 일본 외경에서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 체포를 당하고 난 다음에 고문으로서 얼마나 힘들게 생을 지내셨는지 고문 후유증으로 45세 때 젊은 나이로 사망하셨습니다. 강복을 보지를 못했어요. 김병성 아버지는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할아버지의 독립운동을 도와주셨습니다.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1년 8개월이라는 형을 살고 아버지는 그 해에 48년 그 해에 돌아가시고 저는 1948년생입니다. 7월 달에 태어났는데 저는 유복자로 태어났죠. 어머니는 고생을 많이 하셨죠. 딸 3명을 데리고 살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어떤 때는 제가 어머니가 계모인 줄 알았습니다. 왜? 우리에게 여성으로서의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남자처럼 키웠어요. 어디 가든 당당하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거지가 되어 배가 고파도 공부는 해야 된다. 그리고 교사를 해라.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가 영리하니까 나라를 살리는 사람인데 너희들은 배가 고파도 해야 된다. 우리 많이 고팠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그 독립운동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자녀로서, 손자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질문에 항상 잠겨 있었죠. 아버지 얼굴을 보여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얼굴을 어디서 봤느냐? 추묘 사진전이 있었어요. 경남예술회관에 추경아씨라는 분이 전시를 했는데 김병성으로 쓰여 나도 모르게 그 앞에 사진 앞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바로 인연의 끈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미나를 공부한 지는 한 15년 되네요. 어릴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하동 초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배아여고 다닐 때도 그 미술 선생님이 항상 너는 미술학과를 가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하듯이 어머니가 교사를 해야 되니까

보면은 소나무와 같이 이렇게 인내하고 묵묵히 사계절 다 푸르고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 사슴같이 청아하고 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대나무같이 저렇게 꿋꿋하고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름같이 저 세상에서 뭔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용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기도 해서 저는 이 그림을 사랑합니다.

예,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그림을 지금 병풍을 20작품을 만들었는데 제가 마지막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보답할 겸 이거를 병풍을 이리 만들어서 그 병풍 만드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기만 합니다. 죽기 직전에 내가 이것을 전시할 수 있을까? 근데 전시를 그냥 전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별로 가서 강북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전시를 하는 것처럼. 그러면 누구의 손, 누구의 딸, 이러한 이름으로 그 의미를 포함해서 전시를 하고 싶거든요. 투어를 하면서. 우리 같은 가족이잖아요. 독립운동을 하신 유족님들은 그 어두운 장막 같은 그 시절에 우리 선조님들이 숙녀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래서 작은 보탬이나마 내가 앉아 있고 내가 활동하고 있는 이 영역에서 우리는 그 작은 보답이라도 네,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살기 좋습니다. 그러나 분열이라는 것이 너무 문제고 대한민국이 이 잘 사는 이 나라 누구 때문에 잘 살까? 그 좀 생각해주는 정치인들과 모든 국민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은 한민족인데 그것을 분열을 일으키면은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길을 우리는 다시는 만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작품을 쓸 때 주제와 흐름을 어떻게 결정하냐고 질문을 주셨네요. 대부분은 평소에 제가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주제들과 제가 충동을 느끼게 한 어떤 소재가 만날 때가 되게 많고, 그 두 가지가 잘 만나게 되면 소설을 이제 시작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야기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야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동화도 그렇고 뭐 만화도 그렇고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꾼적인 면모가 있는 게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글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팁이 있는지도 물어봐 주셨네요. 일단 자기만이 쓸 수 있는 문장이 뭔지를 고민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지 않고 제가 쓰고 싶은 것을 우선으로 쓴다라는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작품 속 인물을 실제로 만난다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그 주인공은 누구인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이 소설에서 난시 할머니는 브루니에라는 프랑스 할아버지와 연애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브루니 할아버지랑 어떤 연애를 하셨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런 이야기를 작가인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미완성 상태로 잊히거나 잃어버린 작품이 있냐고도 질문을 주셨어요. 소설 초고를 쓰다 보면 제대로 제가 계획했던 것처럼 이야기가 풀리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것들은 미완으로 남게 되는데요. 별로 재활용 가능성이 없어서 그래도 아까워서 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캐릭터의 뒷얘기나 숨겨진 비밀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숨겨진 비밀까지는 아니지만 제한된 지면 탓에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이 친애하고 친애하는 애는 세 명의 할머니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두 할머니의 사연은 거의 다뤄져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할머니들의 이야기들을 언젠가는 다른 연작의 형태로 적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제가 쓴 많은 문장 중에서 가장 신경을 썼던 한 문장이 있는지, 그것이 독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으면 하는지 물어봐 주신 독자님이 있으시네요. 제가 최근에 쓴 장편소설 눈부신 안부라는 작품 속에서 다정한 마음이 몇 번이고 우리를 구원할 테니까 라는 문장이 있어요. 다정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인물들을 그림으로써 독자님들에게 어떤 울림을 드리고 싶었고 이 문장이 그렇게 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외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에서 이방인의 의식을 그려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 생각하는지, 그걸 통해서 독자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고 싶은지 물어보셨는데요. 어떤 곳에서는 내가 정주민이고 주류이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이방인이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드리고도 싶습니다. 외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만약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쓰게 된다면 어떤 주제와 제목을 선택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에 등장하는 작품을 이미 몇 편 썼는데요. 한국계 외국인 입양인이 등장하는 소설이에요. 한국의 그 사촌이 같이 며칠 동안 서울을 여행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번역가로서의 경험이 저의 글에 영향을 미쳤는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른 언어의 문장을 한국어로 바꾸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문장을 쓰는 것의 중요성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 작품이 외국어로 번역이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그리고 번역본이 원작과 같은 본질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요.
번역자분들은 언제나 최대한 가장 가까이 저자가 쓴 그 본질에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번역본이 갖고 있는 그 가치를 믿고 있어요. 작품이 외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경험이 있냐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여름의 빌라랑 참담한 빛이 일본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일본어로 번역해 주신 역자님께서 어떤 표현들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해주셨어요. 제가 소설을 쓰면서 퇴고를 아주 많이 하고 문장을 정확하게 쓴다고 최대한 썼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번역을 해보다 보니까 뭉뚱그리고 넘어간 표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문장을 쓸 때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되겠다, 더 정확하게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작가로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물어봐 주셨어요.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글이 너무 써지지 않으면 일단 소설을 쓰는 걸 좀 멈추고 일상을 좀 즐기고 소설이 아닌 다른 글들을 조금 쓴다든지 번역을 해나가면서 극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작가 지망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작가가 되는 방법은 그저 쓰는 것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슷한 말을 들려주고 싶어요. 두려워할 시간에 차라리 쓰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채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독자님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저의 번역된 소설들 또는 한국어로 된 소설들도 관심 있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한국 문학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설 쓰는 백소린이었습니다.

0: 요 옆에 가까워요 여기서. 이 동네지요. 여기서 나고 여기서 어린 시절 다 지내고 가다가 이제 젊은 청춘 시절에 서울 올라가 살다가 고향에 내려와서 이제 노년기에 살라고 여기 이제 다시 낚시터 수상자대 영업을 하고 있지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매운탕을 주로 많이들 해자셨지. 붕어찜을 하려면은 양이 적고 매운탕은 국물도 넣고 뭐 무도 썰어놓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넣다 보면 양을 많이 할 수 있고 식구가 그때 당시에는 뭐 보통 열 식구 뭐 한 집에 그렇게 살았어요.
1: 옛날에는 이제 붕어찜보다도 이제 매운탕 종류 이런 걸 하다가 여기가 유래가 이제 88년도 중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인부들이 이제 옛날에 사실은 시골마다 이게 저수지가나 냇가 있는 데는 붕어들 다 조려 먹었잖아요. 이런 들통 같은 데다가 이제 그게 이제 상품화가 돼가지고 이제 붕어 마을이라는 게 탄생이 됐죠. 여기가 충청북도 진짜 향토 음식 거리 1호로서 붕어 마을 대한민국의 탄생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저희 이름 붕어찜이야. 붕어찜 주재료는 일단 붕어. 붕어가 이제 주재료이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붕어찜에 이제 시래기 아시잖아요. 이게 섬유질도 풍부하고 칼슘 뭐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은 이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재료는 뭐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전에는 이제 내주콩이 이제 좀 잡내를 잡아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분말을 썼었는데 지금은 좀 보기 좋게 그 생콩으로다 넣고 있어요. 맛의 변화는 큰 없는데 이제 손님들이 이걸 잘 잡수니까 그것도 이제 특이하다고 그래갖고 잘 잡수어요. 옛날에는 이제 뭐 자연산을 쓸 때는 저희들이 이제 충주 고조 때부터 신단양까지 이렇게 직접 공수를 하러 다녔었는데 지금은 그 전에는 여기서도 붕어가 나왔으니까 썼죠. 요새는 하도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뭐 기름내라든가 화장품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화학적인 냄새가 나서 이 양식을 쓰고 있어요. 단무지만한 시래기는 없어요. 옛날에는 그분들이 이게 다 잘라가지고 놓으면 시들시들해지면은 그냥 가져오면 됐는데 TV에서 시래기가 좋다고 이래가지고 시래기 전쟁이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은 사정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그렇게 가져오는데 가져오기도 힘들고 말리는 건조 과정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되게 저희한테는 이게 쉽게 어떻게 표현해야 돼? 애물단지라고 해야 되나? 기계도 있고 뭐 이제 간단한 도구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뭐 이제 수십 년 전서부터 제가 해오던 방식대로 그렇게 이제 칼로다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이제 비늘 작업이 힘들다 보고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그건 좀 많이 이제 몸이 직업병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게 좀 생기죠. 붕어는 일단 그 속에 배 내장 있는데 보면은 검은 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벗겨내고 이렇게 하고 이제 충분히 이제 그 피를 제거를 해줘야지 그 비린 맛이 덜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는 일단 이제 목을 이제 많이 해가지고 피를 충분히 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모를 쓰는 거예요. 죽으면 피가 엉기니까 잘 안 빠지잖아요. 건조한 상태에서 그냥 물이 끓을 때 그래가지고 그냥 넣습니다. 그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중간중간 한 번씩 보고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만져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경험으로 이제 하는 거죠. 무 시래기에 이제 우에 이제 자르잖아요. 단무지를. 그러면 그 위에 이제 무가 조금 붙잖아요.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많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 물른 거예요. 시중에 나오는 감자 수제비라고 이제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양념의 비율이 음식 맛을 좌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붕어찜 같은 경우도 마냥 이게 이제 그 뚜껑을 덮어놓고 끓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적정한 시간에 뚜껑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물을 자주 기얹어줘. 음식은 정성이라고 이렇게 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국물을 끼얹어 주죠.

넣는 순서는 뭐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물 넣고 무 넣고 메주콩 넣고 붕어 넣고 양념 한번 얹히고 그다음에 시래기를 올리고 대파 올리고 양념 한번 더 올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제비를 올려서 끓입니다. 처음에는 세게 하게 해야죠. 일단 세게 하고 저희 이제 물 붓고 그다음에 물을 넣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메주콩을 이제 잡내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붕어를 또 이렇게 손질 잘한 걸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비법 양념을 이렇게 붕어를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다가 그 다른 집 같은 경우는 요거를 밑에다 넣는 집도 있어요. 시래기를 근데 밑에다 넣으면은 좀 드시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저희는 충분히 이제 물렀다고 생각을 하고 위에다 이렇게 얹어줍니다. 여기다가 대파를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제 양념을 한번 올립니다. 이렇게 저희는 금방 나가는 거는 수제비를 이렇게 바로 올립니다. 여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짧으면 20분, 25분인 거지. 좀 양이 많거나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좀 두꺼운 냄비이기 때문에 냄비에 달궈지는 시간 같은 걸 했을 때는 25분 더 이상 걸린다고 보셔야죠. 한번 끓고 나면 불 조정을 한번 하죠. 중간에 한번 이제 속불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물을 이제 간에 뱄수 있도록 갖고 이제 끼얹어 주죠. 대파가 살짝 익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쯤 열죠. 열어보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양념이 어느 정도로 이제 쫀득쫀득하게 됐냐 이런 상태를 보고 이제 음식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을 하죠. 물 졸은 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물을 더 넣을 수도 있고. 미리 넣으면 다 너무 익어가지고 마늘 향이 안 나잖아요.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붕어가 얕은 맛이 있고 민물이라고 하면 민물에 걸맞는 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붕어찜이 원조이다 보니까 붕어찜을 드세요. 여기는 붕어마을입니다.

저수지 전에는 이게 다 농토여서 좀 부유하다고 그래야 되나? 좀 마을이 좀 그랬었는데, 이제 저수지로 이제 그다 수몰이 되면서 좀 어려움이 한참 지속이 되다가, 이제 붕어나 이제 고기들이 민물 생들이 생기니까 그걸 잡아다가 청주에다가 다 갖다 팔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수입이 별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매운탕이라는 거를 시작으로 해서 붕어찜, 뭐또 한때는 뭐 이제 향어, 송어, 민물 고기 회도 해봤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붕어찜이 이제 대부분인데, 호백이들은 계속 붕어찜을 하지만 새로 들어오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메뉴들을 하고 계시죠. 80년대 아주 초인 것 같아요. 제가 84년도에 들어왔으니까 먹고 살기 이제 어려우니까, 뭐 사실은 저희 모두 먼저 시작한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집들이 하니까 이제 저 가족집에서 시작을 한 거죠. 우리까지 하면 한 5집 정도 될것 같은데? 네. 19개 있었습니다. 8집? 거의 뭐한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면 되죠. 지금은 저그 매매가 돼가지고 이제 건물주가 바뀌신데, 이런데, 뭐 아니면 건물주가 이제 내놔가지고 이제 세를 준대. 요런 데 같은 경우가 이제 업종이 이제 변경이 됐죠. 지금도 붕어찜을 하고 계신 분들은 토박이가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아니라 다죠, 다. 어머니 혼자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주말에 금요일 날 와서 도와주고 월요일 날 가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될 문제인가? 그래가지고 생각 없이 그냥 오타리 싸갖고 왔습니다. 그 우리 식구가 배워서 이런 거예요. 우리 식구가 일찍 시집으로 와가지고 처마 밑에 거기다도 하고요. 인공적으로 건조기가 있어요. 그 건조기를 잘 말리면 그게 나은 것 같은데, 수입이 제일 많죠. 단가를 못 맞추니까 어쩔 수 없이 양식도 할 수도 없고, 양어장에서도 사실은요 반찬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요 붕어 솔직히 한 마리 가지면 밥두 공기 먹어요. 그 보면은 등 쪽에는 왈짝가시가 이렇게 있고요, 밑에 이제 꼬리 부분도 이제 장가시가 많아요. 그러면 그 등뼈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붕어가 머리를 나를 보게 하고, 이쪽으로 이제 등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이제 등 쪽에서부터 이렇게 긁어 내려요, 젓가락으로. 이게 쭉쭉, 그러면 갈비가 쭉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시래기 싸가지고 탁 드시면 맛이 좋죠. 저희 같은 경우는 6, 7, 80대. 이제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보면 사양 산업? 뭐 그런 게 이제 제가 가끔가다 표현을 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뭐 굳이 이걸 먹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4, 5, 6이 제일 바쁜데, 12달로 봤을 때 5월 달이 제일 매출이 많았죠. 저희들이 이제 군에 바라는 점이, 농다리에만 사람이 오면 셔틀을 좀 운행해달라. 아예 될래는지 모르지, 저게.

무떡. 무캐떡이지, 그러니까. 물을 이제 쌀에다 섞, 이거 서, 채를 썰어서 이거 섞어가지고, 이거 고물랑 캐놓고, 이제 또, 이거 이제 뭐 섞은 거를 또 한 캐놓고, 이제 또 고물 넣고 이렇게 해서 찌는 거예요. 캐류도 하고, 이제 설기는 해서 저기 장독간에 놓고, 터에. 그리고 이제 방에다 놨다가 광으로 이제 대접에 담아가지고. 되게 보름에, 가을떡, 가을에. 그러니까 가을무스로 하지요. 가을무스는 이제 저장해 놨다가 이제 봄에 보름떡으로 많이 하고, 가을에는 시골에는 가을떡을 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도 하고, 보름에도 하고. 이게 부드러워요, 떡이. 무떡이 부드러워가지고 또 노인 양반들이, 어른들이 이걸 잘 찾지. 저도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이거 정월 보름날 하고 가을떡 해 그랬어요. 저기 처녀 때부터 그거 해 먹었는데, 아니, 처녀 때는 안 했지. 시집 와서 19에 와가지고 20살부터 계속했어요. 엄마가 엄마가 해주는 건 이제 얻어만 먹었지. 이제 시집 오니까 이제 어른들이 어머니가 하시니까 이제 그거 보고 했지. 이제 어머니 하는 걸 아주 눈여겨봤어요. 첫 해는 어머니가 했지. 결국은 이제 장 담그는 거고 뭐 다 맡기더라고. 그래서 다 했어요. 팥고물하고, 이거 팥에 고물, 삶아서 고물하고, 이 쌀가루 이렇게 빻아놓고, 이제 무채 썰어서, 그 이제 이 쌀에다 이렇게 섞어주지. 그리고 이제 요걸 한 캔 놓고, 또 요거 한 캔 놓고, 그리고 또 위에 덮고, 이걸로 다, 고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캑떡을 해갖고, 쪄서 먹는 거지. 맷떡을 해야지, 맷살로. 찹쌀 나면 안 돼. 이게 쳐져요. 무슨, 이건 이것도 질지, 찹쌀은 차져가지고, 안 돼. 익도 안 해. 아끼바리 쌀이었어요, 그때는. 괜찮대요, 그것도. 빨간 밥, 이제 저기에서 압력밥솥에다 했지. 씻어서 이제 조리를 잃어야지, 돌이 들어갈까봐. 그래서 잃어갖고 물 벗어 이제 삶는 거지. 한 40분 했어요, 그런데도 안 익어가지고, 물을 또 붓고, 또 20분 또 해고, 또 물을 또 붓고 한 20분 했더니 이게 튕겨. 압력밥솥 물 없을 때까지 푹 찌는 게 그냥 거기다가. 그 이제 태우지는 말고, 그 하다 보면 물이 있는 거 없는 거 좀 감각이 있잖아. 절구에다가 빠야지. 소금하고 뉴스가 넣었어요. 무채로 제 저기로다 요 까굽띠 까가지고 썰어서 너무 잘게 썰지 말고 좀 굵직굵직하게 썰어서 맛이 덜하면 뉴스가 조금 섞어갖고서 그냥 이거 쌀가루하고 섞어서 찌면 돼. 무수에 넣으면 안 되지. 절어가지고 물이 생기지. 방앗간에서 곱게만 빻으면 괜찮아요. 이렇게 안 해도. 옛날에들은 왜 절구에 빻느냐고. 절구에, 그전에 절구에 빻아서 이렇게 채로 쳐서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방앗간에서 곱게 빻으니까 안 해도 되지. 이건 무떡이니까. 무떡은 그냥 해야지. 무에서 물이 생겨가지고.

굵게 썰어야지. 이거 무채는 굵어야 돼요. 저기는 생채 보통 갈증이니까 자르야 좋은데 이게 무수가 자르면은 씹히는 맛이 없어.

예, 이거 좀단것좀 넣고서. 이렇게 넉넉히 누르면 이렇게 놓아야지. 이게 떡 실은 요까지 밖에 안 오니까 요까지 이렇게 반 냉겨 넣어야 돼요. 물 다르면 또 타니까.

0: 어른들 돌아가시고서 난 못해요. 한 20년 됐어요. 안 한지. 어머니 돌아가시고는 안 했으니까. 어른들이 안 계시니까 구찬을 갖고 하네요. 예. 몰라. 다 이렇게 하던데. 뒀다가 또 쪄먹어야지. 이건 덴불해야지. 불 갈게 해가지고 얼른 쪄야지. 30분 넘게 쪄야 될걸요. 40분? 이게 조금이라 모르겠네. 그전에 이렇게 시루에다 하면은 진짜 한 40분씩 뗐어요. 근데 이거는 얇거우니까 한 30분까지 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요.
1: 그래 한 번 더. 응. 두껍게

0: 보시오.
1: 여기 상주시도
0: 무가 무수요.
1: 저번에 때 무슨 말 했어요?
0: 작은 보름 날이라고 했지 뭐.
2: 그날 떡들에
0: 먹어요. 그날 떡들을 많이 했죠.
1: 아저씨들
2: 남자들 3시간에 밥 먹어요.
1: 아침 먹고서
2: 저녁을
1: 비계팀에 산에 가서 말 이제 9쯤에 지고 온다 그래 옛날에는.
2: 나무를
1: 지고 와서 점심을 해 먹는 거예요. 이제 보리에 오곡밥을.
2: 여자들
1: 저녁으로 떡을 해 먹는 거예요.
0: 그러면 일찍 해 먹고.
3: 네.
0: 밤은 4시경에나 3시경에.
2: 3시경에.
0: 가서 많이 했어요.
1: 가난할 때.
0: 쌀에기 빠서 많이 해 먹었지. 흰떡도 쌀에기도 많이 해 먹었지.
4: 우리 제주도 갔을 때 언제지? 그때 우리 시루떡 해가지고 왔던 거. 그 떡 해가지고 왔던 무수떡.
2: 제주도 갈 때?
1: 제주도는 갈 때?
4: 옛날에.
2: 제주도 갈 때 무수떡을
0: 한 20년
4: 넘어요. 최은이라는 이 살았을 때.
2: 20년 넘어요. 저 제주도 갔지 않았어.
1: 20년만 되고.
0: 무슨 떡 해가지고 왔어.
4: 무수떡 하는 거지.
1: 무수떡 해가지고 왔어. 20년 전이니까. 40년은 됐어요. 40년.
4: 그저 세은이라는 사람서 갔잖아 우리.
0: 40년은 됐을겨.
4: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지.
1: 돼지 잡아가지고.
4: 우리는 제가 있어. 아이고 그 어떻게 다 먹었는지.
5: 저기 계산군이지 거기가. 아버지하고 둘이 팔밭도 파가지고 팔밭이라든지 그저 산을 그저는 저 소실한 같은 걸로 파가지고. 옥수수가 많이 했어요, 거기는. 토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강원도식, 지금 말하자면 강원도식이지. 토강에서 옥수수 겨울에는 그거 파서가지고 19세로 했어요. 거기 사람들이 쌀밥 먹으러 간다고 그랬어요. 여기 오니까 쌀밥을 그냥 어떻게 많이 농사를 줘서 그냥 광에다 갖다 수북하게 싸놓고 그러는데 엄마는 그전에 쌀이 없었어요. 엄마는 그 무떡은 안 했어요. 이제 거기서는 우떡은 먹어봤지. 저기 쌀가루 빠다가 몇 살 빠서 저 빠다 놓고 이제 무 씌어서 그러니까 곰을 먼저 또 해놔야지. 그래서 이제 무 씌어서 채를 쓸어가지고 버무려서 그냥 찌는 거지. 시루 이그만한 시루에다 그냥 솥에다가 불 떼가지고. 이 가생 이제 본발로 가지고 그렇게 했지. 자기네 먹을 건 다 하지. 밭이 많으니까 그때는. 그전에는 땅에다 묻었어요. 묻어갖고 이렇게 저기 집수로다 아구리를 막아놓고서 이제 빼먹었지. 근데 지금은 보일러실에다 고무통에다 놓으면 괜찮아요. 밭도 농사져서 내먹어요 그거는. 팔아먹어요. 아니요. 가을에는 안 넣어도 무수가 달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넣었지 그냥. 너무 쓸까봐 무수가. 아직 맛이 안 들어서. 꼭 설기를 해서 장광에다가 물 이렇게 떠서 놓고서는 거기서도 절을 하고 방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 위에다 놓고서 했지. 옥수 안반 이렇게 있어요. 나무대기로 한 거. 그럼 그 위에다 얹어놓고 위에다 물 한 그릇을 퍼놓고서는. 그게 질분질분하다고들 먹기가 부드럽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지금은 뜨거워서 뜨셔서 먹으니까 그렇지 식은 뒤에는 맛있어요 더.
4: 넘어서 저 죽어오기로 했는데
0: 좀 잘게 잘라야지 드러내는 게 좋지. 부실부실하다.
5: 우유기를 더했어야지.
6: 막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서 잡서.
7: 잘 익었어요? 아니요 맛 없어도 맛 없다 해도 돼요.
8: 맛있어요.
7: 무는 다 익었어요?
6: 네. 접시 그냥?
7: 반이 맞아?
6: 반 맞아.

그때여 주유가 이르기를 바람은 정궁지 좋아온데 인력으로 어찌하오리까. 정사는지 전이오 무사는지이니라. 나할 다한 후에 천이하오이 하리. 남병산에 올라가 남포에 비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연은요, 원래 이 가야금 산조미 병창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유자는 이렇게 공개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 안숙선 선생님이 그동안 보유자셨는데 이제 춘향가 쪽으로, 판소리 춘향가 쪽으로 옮기시면서 그 몫을 우리 정혜진 명창이 맡아서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혜진 선생님이 아주 의욕적으로 이렇게 큰 무대를 마련했는데요. 저는 가야금 병창이 이렇게 55명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딱 보셔서 인상적인 무대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55명이 쫙 있는데 규모도 압도적이고 또 이 가야금 놀리는 손도 멋있고 또 소리도 잘하고 그랬는데 특히 아주 한 가운데에 맨 뒷줄에 웬 갓쓴 사나이가 한 사람 있었어요. 보셨나요? 아, 멋지죠. 그렇죠? 예, 얼마나 행복한.

0: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예진 명창은요,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승 박기희 선생님 소리를 제대로 잘 이어받고 그것을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올곧게 잘 지켜온 그런 분입니다.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스승 소리도 잘 이었지만 이분이 교육자적인 자질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또 제대로 잘 소리 연행을 할 수 있게 가르치는 그런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연구나 이런 업적도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가야금 병창을 그대로 두지 않고 이거를 악보집으로 만든다거나 연구서를 만든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해와서 아마 앞으로 가야금 병창을 주도적으로 이어가실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먼저 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안숙선 명창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지금까지는 쭉 가야금 병창 무대에서 하셨고 다른 사사로운 자리에서는 물론 판소리 명창으로 더 날리셨는데 이번에 이제 만정제 춘향가 보유자로 옮기시면서 그래도 이 자리는 이제 판소리로 여러분을 한번 마주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시긴 하지만요, 그래도 아주 기념되는 좋은 무대이기도 하고 또 우리 정해진 명창이 이 자리를 잘 이어가라는 그런 뜻으로 특별히 오셔가지고요, 부르실 거는 여기 적벽 가까운데 창왕분주 요 대목을 아주 짧게 짜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적벽대전이 아주 휘몰아치게 몰아친 다음에 조조가 도망가는 대목을 아주 부산스럽게 진행되다가 조조가 도망가는 부분을 또 이면에 맞게 중머리로 짜서 잠깐 들려드릴 작정인데 북반주는 정화영 명고수, 오랫동안 짝을 맞춰오신 정화영 명고수께서 맡아주시겠고요. 오늘 정화영 선생님도 보니까 굉장히 건강하시고 좋으시네요. 그 다음에 바로 거기에 이어서 우리 정예진 명창과 그 이수자 16명 들려드릴 노래는요, 사실은 안수 선생님이 그동안 가야금 병창을 확장시켜왔고 그리고 그것들을 새로 또 편곡하기도 했는데 그것들을 묶어서 정해진 선생님이 이렇게 다 체보도 하고 그러셔가지고 가야금 병창곡집을 출판하시는데 이제 내일 나온다고 그래요, 책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앞에서 전시하려고 했는데 그건 미처 못했지만 어떻든 여러분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안수 선생님이 적벽가 가운데서 한 곡은 이말이 지듬맞으신데 이게 언모리 장단인데요, 조자룡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조조가 쭉 도망가다가 병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뭐 이렇게 재담은 좀 하는데 이 조자룡이 촥 튀어나오는 부분 아주 멋진 대목이죠. 이 대목을 먼저 들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이게 우리 조조의 병사들이 그냥 험한 길 호로곡으로 넘어가는 그 길을 이 대목도 아주 멋지게 병창으로 만드셨는데 이게 바람은 우르르르 불고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은 역시 정화영 선생님이 이어서 북을 쳐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안수 선생님부터 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1: 그때여 조조난 입은 홍포를 훨씬 벗고 허겁지겁 말을 타고 도망을 가는디 창왕분주 도망을 갈때 새만 푸르르

0: 이렇듯 도망을 하며 사면을 살펴보니 적벽강에서 죽은 군사들이 원조라는 새가 되어 모두 조승상을 보고 원망하여 우는구나. 이리 한참 설리 울째 대서하니
1: 정욱이 여짜오되 근군도생 장황 중에 슬픈 신세는 생각지 않고 어찌 그리 웃나이까.
0: 조조 듣고 대답하니 야야 내 웃는 게 다름이 아니라 주인은 슬기는 있으되 꾀가 없고 공명은 꾀는 좀 있으되 슬기 없음을 생각하여 웃었노라. 이 말이 지든 마든

그때여 용왕이 우연 득병하여 토끼에 간이 약이 된다기로 별주부 영을 듣고 토끼를 구하러 세상을 나가는디 수정문박 썩 나서서 산천 개를 살피며 나오던 것이었다.

드디어 별주부가 산천을 당도하야 사면경치를 둘러보니 어디가 어딘지 몰라 마음이 산란하였겠다. 때마침 한 곳을 바라보니 왠갓 김생들이 모여 앉아 삼좌 다툼을 하였다고 보더라.

0: 그때요 도끼가 자라한테 돌려 수궁을 들어갔지.
1: 그렇지.
0: 수궁을 들어가서 용왕옥의 배를 욱 따이게 되었는데 아이놈이 어찌 꾀가 많던지 왠가 개교를 부려 용왕을 딱 속이고 세상을 다시 살아나오는데 자라등이 옆에 나오던 것이여.

오늘 이 공연 자체, 제목 자체는 전승이잖아요. 전자는 선생님이 제자한테 내려준다는 뜻이에요. 승자는 제자가 선생님으로부터 그걸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승이 내려주고 받아서 뒤로 이어간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뜻깊은 무대가 되었고 또 안수선 선생님에서부터 우리 정해진 명창으로 이어지는 이런 무대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앞으로 이어나가야 될 것인지를 잘 말해주는 그런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무대만 남았거든요. 보시면은 지금까지 전수 학습생들이 몇 명이었죠? 전부 합치면 55명. 그리고 우리 이수 선생님들이 15명. 그리고 정해진 명창까지 해서 이 무대가 72명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있는 또 북반주는 정화영 선생님이 나오시고 또 우리 고정훈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북과 장고로 반주할 마지막 무대입니다. 마지막 무대는요 우리 정예진 선생님이 직접 작사, 작곡, 또 편곡까지 한 세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처음에는 우리 박귀 선생님이 만들었던 아주 정통 병창곡들. 이 박귀 선생님은 판소리의 여러 부분들을 약간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떼내어가지고 이어가는 약간 다이제스트로 만든 그런 병창곡이라면은 안숙선 선생님이 만든 곡은 판소리 자체를 존중하면서 거기를 판소리를 가져오면서 가야금 곳곳에 이렇게 이 반주를 집어넣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도 또 새로운 예, 창조적 계승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해진 명창은 남도 한강 수타령 그리고 물레방아 추나추동 이렇게 세 곡을 직접 작사 작곡 편곡까지 해서 만든 곡이기 때문에 정해진 소리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그런 세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우리 가야금 명창 보존회 우리 정해진 명창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오늘 무대를 채워주는 분들한테 제일 좋은 것은 박수입니다. 박수를 많이 쳐주시고 이렇게 해서 좋은 무대를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 게 이 가야금 병창 보존회를 키우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해진 명창님 애쓰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멋집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마지막 무대 차지하겠습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0: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1: 전쟁터가 됐어요.
4: 오! 오픈 찬스.

0: Which raises a question. What else is in this exhibition? And what stories do those objects carry? We met Yi Hongju, one of the curators behind the exhibition, to hear the stories these objects carry.
1: 고종과 프랑스 대통령이 주고받은 이제 외교 관계를 맺고 서로에 대한 이제 우호의 증거로 주고받은 다른 선물들 그리고 외교 문서까지 다 한 자리에 모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그 외교 문서도 우리나라에는 처음 전문의 공개가 다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140년의 역사를 전부 다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그리고 대한제국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도 우리나라와 프랑스 정상관에 어떤 선물이 주고받았는지를 좀 더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대통령 기록관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같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0: Here, we found the gifts that French President Sadi Carnot sent to King Gojong the year after the treaty came into force.
1: 1888년에 프랑스 사디 카르노 대통령이 고종에게 먼저 선물을 보내요. 그 선물이 도자기 세 점인데 당시 세브르 도자 제작소에서 제작한 명품 도자기를 세 점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살라미나 병이라고 하는 큰 그 노란색 항아리 그리고 클로디옹이라고 하는 이제 파란색 도자기 한 쌍 예, 이렇게 세 점을 보내는데요.
0: And Gojong sent gifts back in return.
1: 고종은 그 선물을 받고 대단히 기뻐하는데 그래서 이제 답례로 선물을 다시 보내게 되는데요. 그때 고종이 골라서 보낸 것은 고려청자 두 점하고요. 그다음에 두 질의 책 그리고 귀중한 재료들로 이제 반화를 만든 예. 그 분재를 만든 공예품, 공예장식품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선물을 보내거든요.
2: I was touched to see that in this exhibition at the Museum of Palaces, and it will tour Korea. I was touched to see that there have been because these banwas are fragile, cannot travel. There were some reproductions that were made and that are presented, and the preparation and the you know, by master craftsmen, were made in collaboration between Musée Guimet and the Korean master who created, recreated them. And I think this, you know, so that, you know, both Koreans here and also French, you know, people and Korean travelers in France can have, you know, a look at these, you know, beautiful pieces. And the fact that they were recreated by joining Korean and French talents for me is, you know, very, very telling and very moving.
0: The books Gojong sent were 원행 을묘 정리 의궤 and 휘찬 여사.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 위에 나를 세우려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살아있는 것들을 먹고 입었나이다. 우리는 미래를 먹는다. 멸종될 것과 죽을 것, 마음을 먹듯 그렇게 후벼 파먹고 태워 먹고 조려 먹는다. 우리에게 와서 죽은 미래, 우리는 마음껏 먹고 줄기차게 싼다. 저는 현대미술 작가 이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작가만이 저의 길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의 부모님이 모두 글을 쓰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글자를 모르니까 부모님들 작업하실 때 계속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5살 되던 해 처음에 페미니즘 전시가 열렸어요. 그때 저의 엄마가 시인으로서 콜라보레이션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그 전시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때 전시가 저는 하나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전시의 조각들을 보고 그리고 강렬한 회화 작품들을 보고 어렸을 적에 저는 이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특별히 작가가 되기 위해서 뭐를 노력한 건 아니고 그냥 계속 그림을 그려왔던 것 같아요. 그 작품들이 모여서 제가 이제 고1 때 개인전을 열게 되었죠. 첫 개인전이 제가 제목을 잘 기억할런진 모르겠는데 눈, 코, 입을 찾아 떠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가는데 눈, 코, 입이 없어요. 그 전시가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17살 피카소 천재 뭐 이런 수식어들이 많이 붙었었죠. 그런 피카소 같은 수식어가 저에게는 좋게 작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시를 하고 나서 그림을 그리면 제가 나이가 18살 뭐 이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 말들을 피하기 위해서 유학을 떠난 것 같아요. 처음에 유학을 떠났을 때 인종차별도 많이 당하고 좀 힘든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껍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황인종이라는 껍질, 여자라는 껍질, 그리고 아무런 힘이 없는 학생이라는 껍질, 그런 껍질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껍질을 뭔가 벗어버리고 싶었어요. 와인 분수를 만들고 그 안에 큰 가위를 들고 사람들에게 껍질을 벗어버리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싫어하는 사람들,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그려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얼굴을 저의 인형에 붙여서 큰 가위로 자르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어요. 나의 나방은 세 개의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조각 버전, 하나는 회화 버전, 그 다음 역시 조각 입체 버전인데 제가 유학을 처음 갔을 때 저의 짐을 따라온 나방이 있었거든요. 제 벽에 붙어있는 그 나방의 모습과 제가 만든 입체의 모습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나의 나방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나방이 너무 그리워서 한국에 왔을 때 다시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게 회화 작업이고 제가 그 나방을 너무너무 재현을 하고 싶었어요. 2019년에 크게 입체 작업으로 다시 만든 게 또 나의 나방 제3버전이에요. 승천하는 것은 냄새가 난다는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했던 작업이에요. 천 마리 이상의 실제 오징어가 붙어있는 그런 입체 작업이에요. 제가 왜 오징어를 골랐냐면 제가 시카고 초기에 있었을 때 경험이 저에겐 굉장히 컸나 봐요. 근데 제가 그때 엄마가 보내주셔서 마른 오징어를 가지고 갔는데 저의 룸메이트가 기겁을 하면서 싫어했었어요. 그 냄새를. 근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말린 오징어가 시체 썩는 냄새랑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오징어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는데
오징어는 심해에서는 정말 아름답고 똑똑하고 빛을 내는 그런 생물인데 무추로 올라오면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징그러운 그런 생물이 돼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유학에 있을 때 저 이방인으로서의 저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국에 왔을 때도 제가 20대를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만큼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한국에 오자마자의 저의 모습도 어떤 이방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오징어와 굉장히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나의 서유기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한 거의 데뷔 전시예요. 나의 서유기라고 그렇게 붙인 이유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서유기예요. 서유기의 손오공 일행이 그 서쪽으로 경전을 얻으러 가잖아요. 저도 무언가를 얻으러, 학위를 얻으러 미국이라는 서쪽으로 가서 돌아와서 한 작업 에 대한 전시였기 때문에 나의 서유기라고 이름 붙였어요. 저는 작가가 하나의 정복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시를 열면은 제가 관객들의 머리에 어떤 하나의 영토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저의 영토가 조금 조금씩 넓어지는 거죠. 또 다른 영토를 관객에게 보여주면서 다른 시야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점점 더 저의 영토, 그러니까 그 영토가 관객의 영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영토가 점점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와 그리고 선생님 사이, 그리고 저와 다른 사물 사이 그 곳에는 물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 생물들, 물체들이 서로 자기 시만의 몸을 갖고는 있지만 제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0: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몸이 되어서 제 몸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 몸에는 다른 몸들이 수천, 수만, 수억 개 살고 있어요. 그 몸이 하나가 된 것이 저의 몸이에요. 그런 제 몸을 다시 뒤집어서 보여준 것이 내 얼굴의 전세계예요.
1: John Cage and Nurse Cunningham.
0: 도로시아 태닝상은 뉴욕 현대예술재단이 주는 상인데요.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제가 받았다는 사실을 잘 모르겠고 미국에서 활동을 이제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잊혀진 것 같은데 제가 작업한다는 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저에겐 좀 의미가 있었어요. 이번 전시는 제목이 좀 특이해요. 마이너스 3과 2분의 1차 세계대전인데 요즘에 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이번 전시에는 현수막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현수광을 제치고 들어가면 희생자의 몸같이 빨갛게 된 그런 입체 작업이 있어요. 그 희생자들을 얇디얇은 말로 숨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을 다른 폭력으로 덮어서 아무 일도 없게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전시예요. 그래서 개인이 겪는 전쟁일 수도 있고요. 제 작업에는 뭔가 심볼이 있는데 자세히 작품을 보시면은 메롱하는 입술이 있어요. 그런데 그 메롱하는 입술이 이제 반창고가 붙어져 있어요. 저는 예술가는 세상을 좀 삐딱하게 보고 메롱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각도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약간 풍자도 하고 메롱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술이랑 아마 관객들에게 다른 시야를 주는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모여서 사회를 바꿀 수도 있고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0: There are no seaweed or corals along the cliffs, but the special vibe of the dramatic formations are more than pleasing to the eye.
1: 네, 범석 콧구멍 동굴 안쪽까지 들어가서 다시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 조류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 왼쪽 또는 오른쪽 절벽을 끼고 이동하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동물과 달리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형 안반주에서 살아가는 물고기라든지 흰동가리 둥지도 볼 수 있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해송이나 연산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0: A diver swimming past coral, blooming across the rocky seabed is a sight of beauty. Around Pomsom Island lies another thriving ecosystem.

0: 형편.
1: 엄청. 어, 형 이런 거.
2: 시골 패션.
0: 어, 시골 패션 대박.
2: 패션 위. 홍천 패션 위. 아니 근데 형 슬래퍼 사야지.
0: 아 근데 먼저 슬래퍼 그러네. 형 슬래퍼 아는.
3: 슬래퍼 아니야 제가 사야 돼요.
0: 아 슬래퍼 안 들고 왔어?
3: 예예예 예, 예, 오늘.
0: 정동 시장 슬래퍼.
2: 시장이라기엔 모르겠어. 슬래퍼 없네.
0: 슬래퍼 없죠?
4: 저기 마트
0: 이거 뭐야?
2: 응?
0: 이거 뭐야?
2: 이거 그거야. 여기 살 이렇게 자르는 거. 이렇게 뜯고 이렇게 뜨잖아 위로. 그러면 이거를 이 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0: 근데 예전에 그 안에 가끔씩 먼지 있지? 여기 안에 이걸로 할 수 있어?
2: 그럼 반대.
0: 어, 먼지 이렇게 빼고 싶으면?
2: 어.
0: 와우.
2: 사 하나.
0: 와우. 사 거야. 그냥 이렇게 팔아?
2: 어.
0: 역시 시골 시장 그냥 패키징 없이. 그냥 이렇게 봐.
2: 서울이었으면 이렇게 안 팔릴 거야. 무조건 포장지 이쁘게.
0: 아, 예, 맞아. 그냥 박스.
2: 백화점에서 팔아야지.
0: 아, 그러면 혹시 얼마예요? 500원? 얼마?
2: 아, 사장님 깎아주세요.
0: 500원 알겠어요. 500원. 드디어 깨끗한 네일 쓴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가 항상 더러워. 왜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더러워져요 여기 밑에. 그래서
2: 더러운 거 만지니까 자꾸 그래.
0: 감사합니다.
2: 드레네네. 이리로 가볼까?
0: 이리로. 아, 혹시 사장님 그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슬리퍼 있을까요?
2: 주변에 있을까요?
5: 여기 주변에 없는데.
0: 없어요?
5: 여기 신발 가게가 무슨?
0: 신발 가게 있어요 저기?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2: 근데 거기 그 뭐냐? 여기 시장이 없으면 저기 아마 그 편의점 보통 슬래퍼 팔거든?
0: 여기까지 왔는데
2: 일단 여기
0: 찾아보고 그냥 시골 편의점에서 살면
2: 그러니까 여기 찾아보고 없으면 거기 어쩔 수 없어.
0: 아이스크림. 내가 아이스크림 먹을래?
2: 아, 형 사줄 거야? 응. 형 둘 많잖아요.
0: 네, 그러네. 아이스크림 두 개?
2: 아, 좋아.
0: 아, 오케이. 갔다 올게.
2: 가자.
0: 오우, 예쁘네.
2: 안녕하세요.
0: 엄청 이쁜 카페 있어요, 사장님.
2: 여기 맛있다고 들어서 들렸거든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가지고.
0: 네. 아이스크림 주세요. 두 개 주세요.
4: 강릉.
0: 아, 강릉.
2: 아.
0: 강원도 말고?
2: 아, 강원도야.
4: 강원도.
0: 아, 강원도야? 아, 그럼. 공부 안 해. 아, 여기에서? 아, 그러네.
2: 여기 앉아서 먹자, 그러면. 여기 약간. 가로수길이야.
0: 가로수길.
2: 압구정 로데오야.
0: 압구정 로데오이잖아.
2: 근데 약간 여기 좋은 게 사장님은 약간 이런 그로테스크 같은 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림 엄청 많다.
0: 응.
2: 그리고 책도 있고. 봐봐.
4: 여기 위에.
2: 책 많으니까 형 책 읽는 거 시키고 싶어. 어? 이거 옛날에 살짝 읽어봤다?
4: 이거 뭐야?
2: 이게 약간 좀...
0: 이름 뭐야?
2: 그리스인 이야기.
0: 그래서 역사책?
2: 옛날에 그 그리스 때 거기 막 그런 정부? 근데 이게 조금 유명해가지고 이 책이. 그래서 안 그래도 나도 조금 더 나가 말았어. 아. 대박이다.
0: 사장님 여기 엄청 이쁜데 근데 왜 이렇게 찍었어요?
6: 나무 네. 자체를 좋아하고
0: 네네네.
6: 그래서 옛날 고택을 빌려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또 이렇게 그대로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이런 데를 자기 마음속에 이게 나무에 대한 향수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0: 네네네.
2: 확실히 나무 많으니까 좀 아늑하고 약간 집 같은 분위기 있더라고요.
0: 예.
2: 근데 나는 그 궁금한 게 저기 책 엄청 많고 그리고 그림 걸려 있잖아요.
6: 네.
2: 그거는 이유.
6: 아, 그림은 서석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에 화가들이 한 300명 돼요. 자기가 취미로 그린 사람이 있는데 판매도 하고
0: 네.
6: 무료 감상도 하고
0: 네.
6: 이렇게 하고 저 책은 기부를 받아가지고 저거를 커피값보다 좀 싸게 팔아요.
0: 와우.
6: 그런데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이 주변에 장애인 단체 큰 게 두 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기부를 하는 거죠.
0: 기부.
6: 서로 이렇게 동네에서 좋은 영향을 서로 나누고
0: 네네네.
6: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0: 알겠습니다.
2: 아, 네, 알겠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2: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파이팅! 이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와우.
1: 마늘.
3: 진짜 한국 9만 원이야? 그거.
1: 맛있겠다.
3: 딸러의 맛이.
1: 이거
3: 5만 원이야?
1: 아, 5만 원. 5만 원. 와, 와, 진짜 엄청, 엄청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3: 서울서 오셨나?
1: 예, 예, 예. 혹시 우리가 그 옥수수 국수 먹고 싶은데.
3: 저기서 바깥에서 따로.
1: 아, 그 껐는지?
7: 아, 아까 지나가다가 본 것 같아.
8: 조금만 올라가.
3: 사람 많고.
1: 이쪽이 이쪽으로 가면?
7: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7: 어, 있다. 봐봐.
1: 신발. 패션
3: 남대. 패션
1: 부스. 안녕하세요.
3: 오, 크록스 같은 거 있네.
1: 12,000원. 엄청 싸다.
3: 와우.
1: 이번에 너무, 너무 좋은데? 아, 개거. 어제 개거게 있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7: 그래, 맞아.
1: 예스. 아, 공장 냄새. 예스. 아, 아니면. 다른 패션 색상으로?
7: 이런 거. 할아버지 스타일. 이런 거?
1: 아니야, 그냥 살 거야.
7: 일반 슬리퍼 이런 거, 형?
1: 아니, 아니야. 이거, 이거 살 거야. Let's go. 그러면, 얼마에?
7: 12,000원인 것
1: 같아. 얼마예요?
8: 12,000원.
1: 12,000원. 알겠습니다. 바로 드릴게요. 아, 제가, 예, 맞아. 근데 제가 멍청해서, 아니야, 제가. 제가 옛날에 회계사였어요. 믿을 수 있을까요?
7: 진짜?
8: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8: 찾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8: 네. 안녕히 계세요.
1: 네.
8: 고생들 하세요.
1: 네, 감사합니다. 뭘 먹고 있어요? 어,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1: 지금 뭘 드세요, 지금?
9: 이름. 옥수수 국수요. 이거 옛날에 저기 주식으로 먹고 살을 때 올챙이 저 모양이 똑똑 떨어진 것 같고요. 올챙이 국수라고 해요.
1: 옥쟁이? 맛있어요?
7: 맛있어.
1: 아, 맛있어요?
7: 와, 진짜 많다.
1: 와우, 양 많아. 와! 하나 얼마예요?
8: 5,000원.
1: 자, 내가 살게.
8: 홀로 앉아주세요.
1: 자.
7: 감사합니다. 먹어볼까? 먹어보자.
1: 이제 이거는 순수하게
8: 숟가락으로.
1: 진짜? 나도 옛날에 한 7, 8년 전에 처음으로 먹어봤거든? 근데 이거 하면 이게 끊어져. 그래서 이게 열무 하나 넣어서 이렇게 먹는 거야. 해봅시다. 담백해. 보이게 먼저. 어떤 팬에서 어떤 가짜 스파게티 같은
7: 아 브랜드.
1: 그래서 나 몰라. 왜냐면 유럽에서 캔 음식 안 먹어. 잠깐만. 캔 음식 없어?
7: 없어. 우리 가공 음식 안 먹어서.
1: 역시 유럽 너무 신선해. 근데 이게 약간 조금 덜 남자. 이미 많이 먹었잖아. 쉽게 먹으려면 이렇게 먹어야 돼. 한번 해봐요.
7: 빵꾸를
1: 대박. 이제 저기 한번 가볼까?
7: 어디?
1: 홍천 시작하는데 좀 이쁘다고.
7: 네네네네네네.
1: 그래서 거기 좀
7: 네네, 가자.
1: 오케이.
7: 오케이.
1: 렛츠고.
7: 어, 배불러.
1: 형 너무 많이 먹으면 배 마시면 돼. 한 번 걷다. 와, 수박.
3: 내 생각에는 우리가 사장님한테 수박 줬으면 좋겠어.
1: 더워서?
7: 그래.
1: 한번 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박 얼마예요?
10: 수박 가격은 15,000원. 여기 맛있는 2만 원 잠깐만.
1: 달아요? 어떤 거 달아요?
10: 아니, 아무 거 다 맛있어. 19주금은 뚜껑을 가져가고, 19만원은 죽을 가져가고 그래.
1: 15,000원이니까 잘까? 돈으로 계산하지 말자. 그래, 2만 원. 2만 원 거 최고 거 찾아.
7: 2만 원 거?
1: 2만 원, 2만 원 거 하나 주세요. 네, 2만 원 거 주세요. 이거 어떻게 들고 다녀?
2: 이거 이거 카메라 잡아 내가.
1: 아니 들고 있어.
2: 내가 나 헬스장 아. 좋아해. 내가 헬스장 좋아해.
1: 나도.
2: 아 진짜. 아,
1: 운동 그래. 내가 더 잘.
2: 그래.
1: 잠깐만.
2: 어, 오 보석 아니야?
1: 어 맞네. 아니야? 저기 튀김 있어.
2: 어, 어, 어. 냄새 좋아.
1: 어, 저기 있어. 예스.
2: 예, 예, 그 튀김 뭐 빵군 한국 빵군 냄새 그러네.
1: 찹쌀 베이비.
2: 애기? 찹쌀 애기라고 해요? 왜요?
11: 작아서요.
2: 아, 작아서 그래요? 뭐? 그러면 어, 뭐가 제일 맛있어요?
11: 아, 괜찮은데 까닭이 제일 잘 나가.
2: 근데 하나만 먹었으면
11: 찹쌀도 어, 하세요?
2: 베이비 찹쌀?
11: 베이비.
2: 응. 베이비 찹쌀? 응.
1: 저는 과백이.
11: 과백이?
1: 네. 응. 세 개 2,000원. 2,000원.
2: 그러면 세 개 그리고 그 네 개 주세요.
11: 네 개 드려볼까요?
2: 네. 네.
11: 이렇게 할게요. 응. 4,000원이에요.
1: 4,000원이에요?
11: 네.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2: 뭐 하나 치고 먹어봐야지.

0: 좋아요.
1: 등목, 등목.
0: 좋아, 좋아, 좋아.
1: 가르쳐줘요, 지금.
0: 지금 할까요?
1: 어, 시원하겠다.
2: 그러네.
0: 카차! 크록스!
1: 그래도 부츠보다 훨씬 강한 거
0: 같아. 빨리 와.
1: 어, 발이 오고 있어.
0: 빨리 오라고.
3: 가자, 가자, 가자. 두고 가시면 돼.
0: 이거 이래고 엎드려. 여기. 엎드려.
1: 숙여, 숙여.
0: 엎드리라고. 예,
1: 제 머리? 어. 제 머리?
0: 어, 어, 엎드려.
4: 목소리 보세요.
1: 와,
0: 잠깐. 한 번 더 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형, 마찬 살 거야?
0: 오케이.
1: 형, 이거 여기 있어. 형, 머리 들어요.
0: 아, 감사합니다, 동생.
2: 자연설이 잠이 썰썰 오네.

0: 난 배고파.
1: 샤워 한 후에
0: 이제 배고파.
2: 시장하시겠다.
0: 네. 물고기 들이 있으니까 꺼내놓
2: 저희 집에 저기 옥수수가 좀 있어요. 곧 따라오세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1: 어, 너무 좋아요. 안 그래도 배고파서 먹을 거 없어가지고.
2: 아, 옥수수 밭으로.
0: 근데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옥수수 한 마리 있으면
2: 안 돼. 이분 좀 따라가세요.
0: 아, 네. 네.
1: 알겠습니다. 어? 닭.
0: 닭 있어요?
1: 네. 뭐야?
0: 굉장히
1: 닭이야?
0: 어.
1: 대박. 근데 좀 귀엽게 생겼어. 어, 이게 옥수수 맞죠?
3: 네, 이게 옥수수 밭이에요.
0: 근데 어떻게 타요?
3: 흠이 새카만 게 염은 거야.
0: 네.
1: 아, 익은 거?
3: 네.
1: 그러면 이렇게 까매지면은 그때.
3: 그렇지, 그렇지. 따도 되죠.
1: 따서 먹으면 되죠.
3: 네.
0: 근데 어떻게 타요?
1: 어떻게 타면
3: 이렇게,
1: 되는 거예요?
3: 이렇게.
1: 오! 오! 재밌겠다.
3: 이거 한번 따보세요.
1: 오케이. 하나, 둘, 셋. 와! 와! 어, 나도 와. 해볼래. 자, 하나, 둘, 셋.
3: 사장님,
1: 이거 하나, 네, 하나 더 따도 돼요? 네,
3: 네.
1: 어, 여기 좀 큰 것 같아. 우와! 재밌다. 뭐야, 혼자 영화 찍고 있어. 가상. 와, 근데 옥수수 진짜 많이 탔다.
0: 너무 재밌어.
1: 근데 이걸로 뭐 해먹지? 맛있는 거 해먹어야지. 오, 야.

0: 와 대박.
1: 와 우리가 열심히.
0: 엄마 이렇게 많이 땄어요.
1: 어때요? 어때요?
2: 많이 땄었네.
0: 어머니 이걸로 뭐 해 먹을 수 있어요?
2: 이거로 쪄 먹을 수 있고.
0: 네.
2: 구워 먹을 수 있어요.
0: 와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2: 이렇게.
0: 네.
2: 이렇게.
0: 네.
2: 짜면 돼요.
0: 네네네 알겠어요. 와 대박.
3: 많이도 많지 않아서.
4: 그 뿌리가 가끔씩 엄청 달 때가 있죠.
0: 어머니 저 원래 열이 좋아하고 잘해서 좀 열이 도와드리려고.
2: 아 그래요?
0: 네.
2: 같이 할까요?
0: 네네 좋아요. 설탕.
2: 설탕 소금.
0: 소금 설탕 알겠어요. 여기 이 발 쓸게요. 고춧가루도 직접 하시는 거죠?
2: 네.
0: 참기름 살짝 넣나요?
2: 저희는 들기름을 많이 쓰거든요.
0: 아 들기름 쓰세요?
2: 들기름. 하나 네. 들어보세요.
0: 그럼 이거 이따가
2: 간이 맞는지.
0: 이렇게. 아 우리 형님 한번 드셔보세요.

0: 잘 먹겠습니다.
1: 진짜 맛있겠다. 요즘부터 서울에서 먹으면 못 먹어요.
2: 지역에서는 안 먹는데 맛있게 먹어요.
1: 어우, 네. 잘 먹겠습니다.
3: 네, 잘 먹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 와, 맛있겠다.
4: 아, 근데 사장님 먼저 드셔야 돼요.
1: 드시죠.
4: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니까 기다려야 돼요. 예의 있게.
1: 그치. 드셔야 돼.
4: 드신 후에. 알겠습니다. 이제 먹어도 돼. 감사합니다.
3: 네, 이거 너무 궁금해서 먼저.
4: 이거 맞아. 뭐라고 해야 돼요? 그
1: 오이 냉국.
4: 오이?
2: 오이 냉국.
1: 맛있다. 시원하고
4: 시원해.
3: 진짜 시원하고 신선하고 와우.
1: 이게
2: 호박잎.
1: 호박잎이에요?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3: 어떻게 먹어?
2: 그냥 이렇게. 밥을 놓고 네. 장을 놓고 싸면서 먹어야지.
1: 이렇게. 이거 넣어야 돼.
3: 네네네. 알겠어요. 잠깐만요. 제가.
1: 이렇게.
2: 4등분 해야지 큰 걸 다 당연히.
1: 아, 괜찮아요. 이렇게.
2: 다음 번에 이만하게 싸서 먹어. 크게.
1: 약간 좀 담백한데, 이게 좀
2: 이거를
1: 잘 어울려. 이거 맛있겠다.
2: 이거는 한 4에 올라가야 따는 거예요, 이거, 이 나무를. 이런 야산은 없어.
1: 고사리.
2: 높은 데 올라가야 돼. 고사리보다 낫다고, 고비.
1: 고비.
2: 어, 고비.
3: 그리고 이거 뭐예요?
1: 무말랭이. 맞죠, 이거, 무말랭이.
3: 와.
1: 맛있어. 근데 김치 궁금해, 김치.
3: 아, 어머니 만들었어요, 그 김치?
4: 네, 원래 홍천에서 사시는 분들이 다 직접으로 김치 만들어요?
1: 네. 무조건인데요.
3: 무조건?
1: 나도 집에서 담그는데, 김치?
3: 너는 김치 만들어?
1: 당연하지. 왜냐면 내 생일 김치 담그는 날은 11월 15일쯤에 김장하거든? 네. 근데 내 생일은 17일이야. 그래서 생일 기념으로 김장해, 집에서. 사장님, 근데 특산물 뭐 있어요?
2: 여기는 산에서 나는 송이. 송이가 많이 나요.
1: 송이? 와.
2: 그리고 산은 이제 송이 따고 이제 그러지. 다.
1: 그리고 진짜. 펜션도 하시잖아요, 여기.
4: 그래서 여기 펜션 운영하고 있고, 옥수수 키우고,
1: 농판.
4: 농판 이렇게 딱 키우고, 이렇게 그.
3: 일, 몇 일 정도 하세요?
2: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쌀농사, 이거. 쌀농사 1,000평.
3: 진짜?
2: 여기 이제 밭 3,000평, 그래서 총 4,000평. 이 집도 다 내 손으로 다 지었어. 이 원두막도 내가 다 지었고. 그 안 해본 게 없어. 산적 가서 탄광에도 가 있었고, 진짜 안 해본 일이 없어.
1: 와우. 진짜 탄광했으면.
2: 버스도 한 30년 했고.
1: 어떤 거야?
2: 버스.
1: 운전이요?
2: 운전.
1: 아, 진짜요? 와, 요즘 사람들이. 무슨 뭐만 하면 챗GPT 없이 뭐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이런 거 다 쓰느라 하셨다면
3: 요즘
1: 사람들이
4: 그냥 지식 없어요. 그냥
1: 서울 가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3: 아무것도 못 해요.
2: 저 폴란드는 시골에 어때요? 어떻게?
1: 폴란드는 아예 농사하려고 시골로 내려간 거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폴란드는 아예 그 기술자 필요해야지만 나라에서 지원받고 엄청 막 몇천 평씩 농사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이게 워낙 그러니까 시골에서 살면은 이미 그 집 너무 그게 좋게 잘
2: 안 써. 잖아.
1: 너무 그게 좋게 잘 안 써.
2: 잖아.
4: 응. 자주 근데 맛있어요. 자도 맛있어요.
1: 네. 어, 밥 먹으니까 좀 졸립네.
2: 밥 먹고 황토방에 가서 자봐. 아주 개운해.
5: 오늘 와우, 아, 진짜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그리고 여기는 이 도시 그 홍천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뻤어요. 진짜 아까 그 계곡에 있었을 때 너무 예쁜 것 많이 봤고 그리고 자연 너무 예쁘고 여기 이 벤치는 너무 잘 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즐거운 경험이에요.
1: 오늘 그게 되게 좋았던 게 이 지역에 왔잖아요. 그 이 지역의 특징 음식 먹고 이것저것 먹어보고 바로 또 액티비티 하러 가잖아요. 또 계곡했죠. 그게 너무 그게 딱 밸런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잠이 좀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아까 식사 같이 하면서 여기 사장님한테 여쭤봤는데 황토방이라고 그게 엄청 개운하게 잠 잘 수 있대요. 과연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할지 그게 가장 궁금해요.
0: 코리아 이니셔티브.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2: 함께해 주세요.

그때여 주유가 이르기를 바람은 청공지 좋아온데 인력으로 어찌하오리까. 정사는지 전이오 무사는지이니라. 나할 다한 후에 천이하오이하리. 남병산에 올라가 남포에 비우리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연은요, 원래 이 가야금 산조의 병창이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유자는 이렇게 공개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 안숙선 선생님이 그동안 보유자셨는데 이제 춘향가 쪽으로, 판소리 춘향가 쪽으로 옮기시면서 그 몫을 우리 정혜진 명창이 맡아서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혜진 선생님이 아주 의욕적으로 이렇게 큰 무대를 마련했는데요. 저는 가야금 병창이 이렇게 55명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딱 보셔서 인상적인 무대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55명이 쫙 있는데 규모도 압도적이고 또 이 가야금 놀리는 손도 멋있고 또 소리도 잘하고 그랬는데 특히 아주 한 가운데에 맨 뒷줄에 웬 갓쓴 사나이가 한 사람 있었어요. 보셨나요? 아, 멋지죠. 그렇죠? 예, 얼마나 행복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예진 명창은요,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 스승 박기희 선생님 소리를 제대로 잘 이어받고 그것을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올곧게 잘 지켜온 그런 분입니다.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스승 소리도 잘 이었지만 이분이 교육자적인 자질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또 제대로 잘 소리 연행을 할 수 있게 가르치는 그런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연구나 이런 업적도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가야금 병창을 그대로 두지 않고 이거를 악보집으로 만든다거나 연구서를 만든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해와서 아마 앞으로 가야금 병창을 주도적으로 이어가실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먼저 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안숙선 명창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지금까지는 쭉 가야금 병창 무대에서 하셨고 다른 사사로운 자리에서는 물론 판소리 명창으로 더 날리셨는데 이번에 이제 만정째 춘향가 보유자로 옮기시면서 그래도 이 자리는 이제 판소리로 예, 여러분을 한번 마주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시긴 하지만요, 그래도 아주 기념되는 좋은 무대이기도 하고 또 우리 정혜진 명창이 이 자리를 잘 이어가라는 그런 뜻으로 특별히 오셔가지고요. 예, 부르실 거는 여기 적벽 가까운데 창왕분주 요 대목을 아주 짧게 짜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적벽대전이 아주 휘몰아치게 몰아친 다음에 조조가 도망가는 대목을 아주 부산스럽게 진행되다가 조조가 도망가는 부분을 또 이면에 맞게 중머리로 짜서 잠깐 들려드릴 작정인데 북반주는 정화영 명고수, 오랫동안 짝을 맞춰오신 정화영 명고수께서 맡아주시겠고요. 오늘 정화영 선생님도 보니까 굉장히 건강하시고 좋으시네요. 그 다음에 바로 거기에 이어서 우리 정예진 명창과 그 이수자 16명 들려드릴 노래는요, 사실은 안수 선생님이 그동안 가야금 병창을 확장시켜왔고 그리고 그것들을 새로 또 편곡하기도 했는데 그것들을 묶어서 정혜진 선생님이 이렇게 다 체보도 하고 그러셔가지고 가야금 병창곡집을 출판하시는데 이제 내일 나온다고 그래요, 책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앞에서 전시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미처 못했지만 어떻든 여러분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안수 선생님이 적벽 가까운 데서 한 곡은 이마리 지듬마듯인데 이게 얼머리 장단인데요. 조자룡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조조가 쭉 도망가다가 병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뭐 이렇게 재담은 좀 하는데 이 조자룡이 촥 튀어나오는 부분 아주 멋진 대목이죠. 이 대목을 먼저 들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이게 우리 조조의 병사들이 그냥 험한 길

0: 호러곡으로 넘어가는 그 길을 이 대목도 아주 멋지게 병창으로 만드셨는데 이게 바람은 우르르르 불고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은 역시 정화영 선생님이 이어서 북을 쳐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안수 선생님부터 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1: 그때여 조조난 입은 홍포를 훨씬 벗고 허겁지겁 말을 타고 도망을 가는디 창왕군 도망을 갈 때

0: 이렇듯 도망을 하며 사면을 살펴보니 적벽강에서 죽은 군사들이 원조라는 새가 되어 모두 조승상을 보고 원망하여 우는구나. 이리 한참 설리 울째 대소하니
1: 정욱이 여짜오되 근군도생 장황 중에 슬픈 신세는 생각지 않고 어찌 그리운 나이까?
0: 조조 듣고 대답하니 야야 내 웃는 게 다름이 아니라 주유는 슬기는 있으되 꾀가 없고 공명은 꾀는 좀 있으되 슬기 없음을 생각하여 웃었노라. 이 말이 지든 마든

그때여 용왕이 우연 득병하여 토끼의 간이 약이 된다기로 별주부 영을 듣고 토끼를 구하러 세상을 나가는디 수정문박 썩 나서서 산천 경계를 살피며 나오던 것이었다.

그제여 별주부가 산천을 당도하야 사면경치를 둘러보니 어디가 어딘지 몰라 마음이 산란하였겠다. 때마침 한 곳을 바라보니 왠갓 김생들이 모여 앉아 삼좌 다툼을 하였다고 보더라.

0: 그때요 도끼가 자라한테 돌려 수궁을 들어갔지.
1: 그렇지.
0: 수궁을 들어가서 용왕옥의 배를 욱 따이게 되었는디 아이놈이 어찌 꾀가 많던지 왠가 개교를 부려 용왕을 딱 속이고 세상을 다시 살아나오는디 자라등이 옆에 나오던 것이여.

오늘 이 공연 자체, 제목 자체는 전승이잖아요. 전자는 선생님이 제자한테 내려준다는 뜻이에요. 승자는 제자가 선생님으로부터 그걸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승이 내려주고 받아서 뒤로 이어간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뜻깊은 무대가 되었고 또 안수선 선생님에서부터 우리 정해진 명창으로 이어지는 이런 무대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앞으로 이어나가야 될 것인지를 잘 말해주는 그런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무대만 남았거든요. 보시면은 지금까지 전수 학습생들이 몇 명이었죠? 전부 합치면 55명. 그리고 우리 이수 선생님들이 15명. 그리고 정해진 명창까지 해서 이 무대가 72명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는 또 북반주는 정화영 선생님이 나오시고 또 우리 고정훈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북과 장고로 반주할 마지막 무대입니다. 마지막 무대는요 우리 정예진 선생님이 직접 작사, 작곡, 또 편곡까지 한 세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처음에는 우리 박귀 선생님이 만들었던 아주 정통 병창곡들. 이 박귀 선생님은 판소리의 여러 부분들을 약간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떼내어가지고 이어가는 약간 다이제스트로 만든 그런 병창곡이라면은 안숙선 선생님이 만든 곡은 판소리 자체를 존중하면서 거기를 판소리를 가져오면서 가야금 곳곳에 이렇게 이 반주를 집어넣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도 또 새로운 예, 창조적 계승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해진 명창은 남도 한강 수타령 그리고 물레방아 추나추동 이렇게 세 곡을 직접 작사 작곡 편곡까지 해서 만든 곡이기 때문에 정해진 소리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그런 세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우리 가야금 명창 보존회 우리 정해진 명창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오늘 무대를 채워주는 분들한테 제일 좋은 것은 박수입니다. 박수를 많이 쳐주시고 이렇게 해서 좋은 무대를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 게 이 가야금 병창 보존회를 키우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해진 명창님 애쓰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멋집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마지막 무대 차지하겠습니다.

0: The following story is the time I held rosy dreams about the future, with numerous possibilities ahead. In 1995, I was nearing my college graduation. The Government General of Chosun Building was demolished that year, and Sampung Department Store collapsed too.
1: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4학년에 다니고 있는 박모근은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결과 평균 4.0의 성적으로 과수석을 차지해 기쁜 마음으로 졸업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군은 지난 2월 초 학교로부터 졸업을 못하게 됐다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졸업에 필요한 교양학점을 다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2: 일반 선택 과목을 교양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이제 규정상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았고 저가 거기에 대해서 실수를 한 거였고요.
1: 단 1학점이 모자라 과수석의 영예를 차지하고도 졸업을 못하게 된 박군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2: 부모님께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보답하는 길뿐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0: I had made an inexplicable blunder. During 4 years of college, I had been on a full scholarship. I had already been admitted to graduate school too. Continuing advanced studies in my field in Korea was my plan. But I lacked one college credit that prevented me from graduating. To obtain that credit, I had to pay tuition for one whole semester. Where would I come up with it? A professor I knew recommended that I study abroad. A scholarship became available, and it would save me from wasting a year. But there were still more challenges. Graduate

0: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때 아무래도 굉장히 중퇴에게 어떤 많은 영향도 끼쳤던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기고문 쓸 때 그 한 얘기를 하고 물리학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게 시간의 흐름과 연결시키려고 생각을 구상 중인데 그걸 너한테 한번 설명하면서 너한테 그게 어떻게 잘 전달이 되는지 이런 걸 알아보고 싶어서 연락했어.
1: 우리 이 선택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 거지.
0: 그게 이제 오늘 얘기할 거 주제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데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거든.
1: 양자역학. 요즘에 그래. 핫하잖아.
0: 그러니까
1: TV나 이런 책을 봤을 때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게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
0: 그치.
1: 우리가 보면 이제 뭐 고전과학 그러면 뉴턴, 뭐 상대성 그러면 뭐 아인슈타인. 양자역학은 뭐 대표적인 인물이 없어?
0: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아직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하고 연결돼 사실은. 왜냐하면 상대성 이론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지만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인슈타인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 한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어, 사실은. 근데 양자역학 너무 이상해서, 한 사람의 머리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거야.
1: 아.
0: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나는 이 부분을 이해했고, 나는 이 부분을 이해했고, 그게 뭉쳐서 양자역학이 만들어진 거야. 예를 들면, 플랑크라는 사람이 있었고, 빛이 양자가 돼 있다. 그 다음에 고어가 원자가 그렇게 뛰엄뛰엄 궤도를 돌고 있다. 근데 그거 이해를 못하고 슈뢰인거가 슈뢰인거 방정식 만들고 하이젠버그가 위치와 운동량의 불확정성 원리 얘기하고 드브로이가 파동 입자 이중성 얘기하고 기타 등등.
1: 아, 그게 다 합쳐져가지고.
0: 다 합쳐져가지고, 한 사람의 머리로 나올 수 없는. 거야.
1: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게 왜 양자역학 도대체 뭐야?
0: 그리고 양자역학 되게 사실 이해하기 어렵거든.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은데 그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미시 세계, 굉장히 작은 세계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거야, 사실은.
1: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일상에서 느끼는 이런 뭐 배웠던 이런 과학 기초 이런 것들이 이제 작은 세계에서는
0: 다 적용이 안 돼.
1: 안 된다. 얼마나 작은 세계를 말하는 거야?
0: 얼마나 작은 세계냐면
2: How tiny is an atom? For the sake of the argument, let's assume a grain of rice is about 5 millimeters long. A grain of sand on the beach is 0.5 millimeters in length. That's 10 times smaller than a grain of rice. Fine dust is 10 micrometers in diameter. That's 50 times smaller than a grain of sand. Ultra-fine dust is 5 times smaller than fine dust. The smallpox virus that we have eradicated is 300 nanometers wide. That is about 7 times smaller than ultra-fine dust. The coronavirus that affected 775 m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is 3 times smaller than a smallpox virus. The coronavirus is equivalent in width to 50 human DNA strands lined up from end to end. One hydrogen atom is approximately 50 picometers in length. A strand of DNA would be equivalent to the length of 40 hydrogen atoms put in a line. So a nanoscale would be a single grain of rice shrunk 100,000 times. This is where the quantum effect enters the picture.
0: 근데 여기가 너무 이상해. 왜냐하면 거기서 전자가 돌고 있잖아, 완전 핵 주변을. 근데 전자의 행동이 되게 이상한데 가장 이상한 게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잴 수 없어.
1: 동시에 잴 수 없다.
0: 불확정적이야. 이게 가장 이상한 것 중에 하나인데 위치를 알면 그거의 운동량을 알 수 없고 운동량을 알면 그 위치를 알 수 없어.
1: 그럼 내가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게 위치라 그러면 뭐 다 이해가 가. 내가 여기 있으니까 위치잖아. 내가 여기 앉아서 내가 위치고 뭐 운동량이라는 거는 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야. 뭐 방향을 말하는 거야. 뭐야 운동량이라는 거는 거기서 뭐야.
0: 그러니까 운동량을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질량 곱하기 속도야.
1: 아.
0: 질량 보통 상수니까 속도라고 보면 돼.
1: 아. 어떤 물질로 가는 속도 이런. 그래서 그걸 동시에 알 수 없다.
0: 동시에 없다.
1: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 아, 비행기가 날아가면 비행기가 저기 있고 이리로 날아가잖아.
0: 그렇지.
1: 알 수가 있잖아.

0: 그래서 양자각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야. 그치? 왜? 그쵸? 위치하고 속도는 당연히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1: 그러니까.
0: 우리가.
1: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상식인데, 그거는. 상식인 것 같은데.
0: 양자각 그게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야. 우리가 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이상하지?
1: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기술이 부족한 건 아니고.
0: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1: 아. 너무 자, 어려운데?
0: 어.
1: 알 수가 없는데? 그게 맞다는 얘기잖아.
0: 어.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
2: In quantum mechanics, light exhibits wave-particle duality between photons and an electromagnetic wave. When light behaves like a particle, it exists as a photon. To see an object, we need light, which in this case are photons. When a photon collides with a particle, it changes the state of the particle. Like how billiard balls hit each other.

0: Here, we'll show you photos of a moving car. If you use a fast shutter speed when taking a picture, you can capture an image of the car, but won't be able to tell its speed. If you use a slow shutter speed, you can sense how fast the car is going, but you can't tell if it's a car. In quantum mechanics, measuring physical quantities like we have just tried comes with limitations that affect other physical quantities. Just measuring the position of a car will not give us a clear picture of its motion. But when we measure the car's motion, we cannot discern its position. This is called the Heisenberg uncertainty principle.
1: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건 아니고 물체끼리 상호작용.
2: 상호작용.
1: 이거는 다 측정이라 볼 수 있거든. 자동차 얘기를 들어볼게. 자동차는 사실 양자역학적이고 작은 물체는 아니지만 근데 내가 자동차를 위치를 측정할 때마다 한 번은 여기 있고 한 번 여기 있고 한 번 여기 있고 막 그런 거야. 전자가 원자핵을 주변 돌다가 내가 보는 순간 전자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되거든.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지. 예측 불가능하다.
2: 어렵네.
1: 어렵지.
2: 그러니까 내가 그럼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
1: 달라질 수 있어. 미시 세계는 특히. 거시 세계는 거의 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아주 작은 레벨로 가면 측정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야.
2: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
1: 이해가 안 되잖아. 이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중요한 개념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사실은 이걸 설명할 때는 중첩이란 개념이 필요해. 중첩.
2: 중첩.
1: 어떤 위치를 잴 때 여러 다른 위치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한 뭐냐면 어떤 물체가 A라는 위치에 있을 상태, B라는 위치에 있을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야.
2: 동시에.
1: A 더하기 B야. 아. 보통 우리 탐정 영화 보면 가장 중요한 탐정 영화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개의 다른 장소에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 범인이다. 뭐 이러잖아.
2: 알리바이가 있냐 없냐.
1: 근데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서로 다른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 바로 중첩이야. 예를 들면 그래서 한 물체가 A에 있을 수도 있고 B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률이 있거든. 그래서 측정을 했을 때 위치를 알아보자. A에 있을 확률도 있고 B에 있을 확률도 있는 거야.
2: 확률의 차이는 있어?
1: 차이가 있을 수 있지.
2: 차이가 있을 수 있어.
1: A에 있을 확률이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다.
2: 열려있다.
1: 그래서 아까 전자가 원자 주변을 돈다고

원래 조소 전공이었고 4학년쯤에 자퇴하고 이제 예종에 온 케이스인데요. 04년도로 다시 입학을 했었는데 그 당시 제 생각은 스토리텔링이 있는 작업에 늘 흥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도 되게 좋아했었고 소설, 뭐 만화책 뭐 다 좋아하는 편이어서 우연찮게 이제 무대 미술이라는 정보를 접하게 됐고 되게 호기심만으로 제대하자마자 시험을 봤는데 덜컥 붙어가지고 사실 공연을 한 편도 안 보고 연극원에 들어온 그래서 면접 때 되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수님들한테 뭔 생각으로 왔냐 뭔지도 모르는데 왜 왔어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아 이제 알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완전 달랐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까지 정보가 많지는 않았는데 찾아본 정보 안에서는 아 이게 무대 미술을 하면 되게 큰 영역 포괄적인 작업의 크기들을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디렉터 감각까지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막상 이제 연극원에 들어왔을 때는 아 이제 많은 섹션들이 있잖아요. 연극원 안에도 그 분할이 되어 있고 다들 전문적으로 그 영역들을 이제 책임지는 역할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약간 그 제약이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당황했던 것 같고 미술을 했던 그 고집이 강했던 시기가 좀 있었죠.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학교 들어와서 제가 극작가 형님이랑 술을 먹다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왜 내가 니네 시키는 대로 해야 되냐. 필요한 거 내가 받아서 창문 뚫어달라고 창문 뚫어지고 여기서 나와야 되면 문 뚫어지고 난 그런 사람 아니다. 나한테 선택권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을 갖고 막 한참 술 먹고 싸우다가 그 형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술 취한 저한테 성봉아 너는 미술하는 사람으로 있는 거니 아니면 연극하는 사람으로 있는 건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연극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는 채 저한테도 그렇게 그 당시 뭐 깊은 지식까지 또 있지도 않았겠지만 미술에 대해서 뭘 하겠다고 이 고집을 피고 뭐 약간 제 스스로가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극 공부를 좀 한 것 같아요. 공연도 많이 보러 다니려고 하고 이런 책들 뭐 비평하는 것들도 좀 읽어보고 적어도 이걸 아는 채 미술을 얘기를 해야 이게 그게 들어가서 그 기능을 하고 미장센이라는 표현까지 가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책임감 있게 연극을 대했던 것 같아요. 무대 디자인이라고 하면 좀 더 큰 영, 그 포괄적인 느낌이고요. 그 뭐 방송 쪽에 무대들도 있고 스토리텔링이랑 관련 없는 쇼잉 무대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공연에 관련돼서는 무대 디자이너라기보다는 시노그라피란 말이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스토리텔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작도 스토리텔링이고 연출도 자기 공연 안에서의 어떤 맥락들을 이어가는 역할이듯이 무대라는 말도 사실 세트 미술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 이 텍스트와 이 어떤 배우들과 함께 어떻게 이 시각적인 언어들 또한 이 작품에서의 다른 어떤 언어화와 전달의 체계들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이어가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도 있거든요. 시노그라피라고도 말을 하고 다르게는 시각적 극작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공연에 대한 깊이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무대 디자인보다는 시노그라피, 즉 시각적 극작법을 만드는 시각적인 연계들을 좀 크게 생각하는 그리고 세트라는 개념으로 국한되지 않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되게 장소를 바꾸기 위해서 거대한 세트 전환과 장비와 돈을 써야 되는데 연극 무대 위에서 배우는 뒤로 돌아 한번 해도 바뀌거든요. 조명의 컨디션이 바뀌고 앰비언스가 바뀌고 그냥 다른 시선으로 줘도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개인적으로는 또 아름답다고도 생각이 들고 그렇다 보면 이제 자유로워지거든요. 이 한정적인 공간이지만 이 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죠. 근데 재현적인 어떤 세트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약속이 많이 생기거든요. 여기서 밥을 먹어야 되고 거기 앉아야 되고 저기가 화장실이고 저기가 현관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약속된 동선을 지켜야 되는 규칙이 생기죠. 근데 집만 나오면 다행인데 다른 공간을 훅 가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얘들이 방해 요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는 좋지만 어떤 거는 또 안 좋아지는 약속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연극의 본질이라고 한 건 좀 그렇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가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약속을 좀 걷어내고 자율성을 더 주기 위한 공간들이 제시가 된다면 저는 약간 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적 감수성들이, 시적 태도들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인 작업적인 태도로는 장소 표현보다는 배우에 더 닿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극단 돌파구 작품이었고 날아가버린 새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 작품을 텍스트를 처음 받아들였을 때는 허름한 자취방이죠. 아버지랑 아들이 사는, 아들은 뭐 복된 말로 약간 불량 학생 같은, 근데 속은 그렇지 않지만 어머님의 엄마의 부재로 인해서 이제 어떤 시간을 겪고 있는, 아버지도 되게 백수고 해서 이제 좋지 않은 환경에서 마찬가지로 또 그런 비슷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근데 주로 나오는 방이 잘 살지 못하는 아버지와 공유할 수밖에 없는 작은 단칸방이죠. 사실 희곡 안에 이미 그 장소의 특색이 나오잖아요. 잘 못 살고 아버지와 같이 있고 싶지 않지만 한정된 구역에 살기 때문에 좁지만 같이 있어야 되는 거. 하지만 심리적 거리는 되게 멀 테고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지만 물리적으로는 가깝게 있을 수밖에 없는 태도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텍스트를 이해를 할 때 여기가 못 사는 방 이런 거는 지워요. 그러니까 제가 못 사는 어떤 위장세를 만들어서 집중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걷어내면 필요해 남는 게 아버지랑 얘가 둘이 있어. 좁아. 보기 싫어. 하지만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멀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럼 공간으로 크게 이제 지워내면 멀었으면 좋겠다가 생길 수도 있죠. 단칸방이라는 이미지는 안에서만 생각한다면 아버지와 이 아들을 물리적으로 멀리 설정할 수 있는 방식이 안 나오잖아요. 단칸방을 버리면 멀리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좁고 긴 공간을 만들었었어요. 되게 좁게 복도처럼 이어진 공간을 만든 거죠. 이 인물 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딪혀야 되는 것들은 두 배우가 무대 위에서 이제 교차를 하게 되면 1m밖에 안 되는 공간이니까 어깨가 쓰일 수밖에 없고 쭉 멀어지면 20m 끝에서 서로 있을 수 있는, 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 방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거리가 생기니까 메아리가 생길 수도 있고 일반적인 공간 안에서는 이제 그런 연기가 안 나오겠죠. 뭔가 다른 형식을 입다 보니까 좀 다른 느낌의 연극이 또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숙제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롤드 핀터가 대표적인 부조리 극 작가고 배우들도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어떤 태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읽으면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되게 아무래도 미술을 하다 보니까 미술적 지식이랑 좀 겹쳐서 보게 되는데 핀터의 대사는 예를 들어 예전에 미술을 할 때 뭐 풍경화를 그리든 인물화를 그리든 정물화를 그리든 색이든 빛이든 이런 어떤 요소들을 어떤 재현적 태도로 쓰잖아요. 풍경을 그리기 위한 과정으로 보지만 점점 발전하면서 색 자체에 집중하기도 하고 감정 자체에 집중하기도 하고 다른 어떤 개념화가 이루어지잖아요. 핀터의 글도 목적이 있는 대사들이구나. 그러니까 정보 전달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스토리를 아주 유려하게 기승전결을 만들기 위한 어떤 쌓임으로 대사들이 분포가 된 게 아니라 어떤 감정을 만들고 인물들끼리의 전략적인 사운드를 키워가기 위한 태도들로 이제 대사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부조리극이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 그런 지점에서 언어라는 체계를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우리는 대화하고 정보 전달 체계로 많이 알고 있지만 전략적인 태도로 또 뭐 양식적인 방식으로 인물의 관계들을 어떻게 비약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설계 무기로서도 쓰여지는 것을 보고는 그런 걸 기반으로 또 나도 시각적인 어떤 정보들을 그렇게 배열해 가면 어떤 것들이 벌어지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언어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쉽지는 않았죠. 저도 잘 모르는데 배우들하고 같이 하려니까 뭐 어떻게 하지? 서로 이렇게 테이블에서 같이 고민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학년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 것 같은데요. 뭐 1학년 같은 경우,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 같은 방식의 오해를 가지고 들어온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미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와서 그림을 안 그려요. 전혀 안 하지는 않지만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또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툴이죠. 그런 지점에서 좀 정확한 무대미술과가 가는 방향 또는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는 편이에요. 1학년 때는 공연이라는 매체나 이렇게 다른 지점들에서 조금 더 대중적으로 이해되는 어떤 설득을 가지지 못하면,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못 느끼세요? 라고 하면서 관객을 부르는 태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특이한 표현들을 하더라도 합의가 되고 그 가능성을 찾으려고 하면은 재미있는 언어들이 생기지만,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되게 과격하게 뭔가를 제공해버리면 너는 니네 이해하든 안 하든 끝,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프로덕션 굉장히 험해지고 서로 싸우고 상처받고 다시 안 해. 뭐 이런 케이스로 가게 되는 거니까. 많다 많고 적다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 때문에 주장을 하려면 정확하게 논리적인 설득을 해라. 그리고 이제 가는 편이죠. 수업을 할 때는. 4학년은 아무래도 그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장면만 디자인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수업이다 보니까 스케치를 하고 모델링을 하고 도면을 치고 미니어처까지 하게 되는데, 공연은 2시간짜리고 3시간짜리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장면들이 다 다를 테고 그 장면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하는 편. 그러니까 전체를 책임져라. 그렇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다. 한 장면만 되는 무대가 무슨 무대냐. 이 작품을 디자인하고 할 때 전체 시간을 네가 책임지라고 했는지를 보는 편이 강해요. 4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점에서 좀 많이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작업적으로 자꾸 몰아치는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했었거든요. 졸업하고 지금까지 정말 유연에 거의 20편 이상씩 해왔으니까 16년, 17년 그렇게 하면 작품이 몇 개, 300개 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이제는 저도 이제 그렇게 몰아치고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내년부터라도 나를 좀 소중하게 아껴주면서도 이 공연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식이 뭘까. 친구들한테도 자기를 소중히 하면서 일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들은 젊은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오히려 저희 같은 세대는 그냥 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살았는데 그게 결국은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관리를 하는 방법을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 뭐 긴 계획도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저도 너무 기성세대화 되지 않고 작업을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거창한 목표는 잘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잘 조절하면서 일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0: 삼길이 놈아, 고기 한근 내어라. 박서방, 고기 한근 주시오.
1: 네.
2: 어찌 형님의 것이 더 크단 말이냐?
3: 나리 것은 상기리가 드린 것이고 저분 것은 박서방이 드린 것이옵니다.

0: 운진항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가파도로 가볼 겁니다.
1: 이게 가파도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일까요?
2: 예, 한 20m 될 겁니다.
3: 아까부터 자꾸 초우꼴라 놓고 있거든요. 고산 쪽으로.
4: 저는 가파도 오니까 너무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아요.
5: 약간 동심의 세계. 네.
4: 뭐랄까, 막 뛰어놀고 싶고 막. 이야, 이 가파도가 되게 새로운 섬 같아요.
6: 서쪽 대표 오름, 금오름입니다, 여기.
4: 여기가 노을 맛집이에요.
7: 저기 다 배예요?
8: 별이에요.
7: 아, 별.

0: 오늘은 제주 전통 원픽.
1: 제주 전통 원픽. 네.
0: 제주도 하면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
1: 세 가지요? 삼다도라고 해가지고.
0: 그렇지.
1: 돌.
0: 돌.
1: 바람.
0: 바람.
1: 그리고 여자.
0: 또 제주도에는 삼무가 있습니다.
1: 그 뭐 먹는 무가 세.
0: 아니 없는 거.
1: 아 없을 무.
0: 어, 없을 무.
1: 제주도가 없는 게
0: 자세하게 보면 이해되실 거예요. 보세요. 대문.
1: 대문.
0: 어,
1: 그리고 아, 그 집집마다 대문이 없어요. 네, 네.
0: 그리고 도둑.
1: 아 그러네 도둑. 하나 더 보여요.
0: 그리고 거지.
1: 거지가 없다고요?
0: 네 거지가 없어요.
1: 아니 왜 이 도둑과 거지가 왜 없는 거예요?
0: 도둑은 그만큼 실내가 바탕으로 돼서 돌담이 많기 때문에 네. 지나가다도 다 집을 볼 수 있잖아요.
1: 아 그러네. 네,
0: 그러니까 도둑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여기 또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또 거지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1: 아 그렇구나. 네. 진짜 풍요롭고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지상 낙원이네요. 네. 이 제주도가.
0: 저 믿고 따라오면 네. 이제 들어가시자마자 네. 제주 전통을 아마 맘껏 누릴 수 있을 겁니다.
1: 근데 저기 대문이 있는데요?
0: 들어갑시다. 아, 여기 대문이 있네. 여기
1: 대문이 있네. 완전히 그 구석촌같이 전통마을.
0: 네. 완전히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냥 추가지, 추가지. 네.
0: 그러니까 여기 다양하게 체험이나 뭐 구경할 수 있는데 네. 어디부터 보고 싶어요?
1: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 뭐 성읍마을, 고평호, 고택? 여기 한번 가보실래?
0: 고평호, 고택은 뭘까? 야. 고평호, 고택.
1: 고택.
0: 어, 들어봅시다.
2: 네. 어, 안녕하세요.
3: 아, 안녕하십니까. 어? 아이고, 어디서 많이 뵀던 분들이 계세요.
1: 혹시 여기 집 네. 주인이신가요?
3: 아, 저는 주인은 아니고 네. 이곳에서 해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0: 아, 해설. 아. 저기 앞에 쪽, 네. 저희 네. 옆에 이렇게 좀 붙으세요. 네. 너무 계속.
3: 황송해가지고.
1: 아, 예. 저는 뭐 이쪽에서 이쪽. 네. 아 예. 예. 들어오다 보니까 편말에 고평호 네. 뭐 고택이라고 하는데.
3: 아, 네. 원래 이 집은 옛날 주인 그 사시던 분 이름이 고평호신데 이 집은 국가에서가 이제 매입해가지고 민속 자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집입니다.
1: 아 진짜 이 100년 이상 된 집이라 그런가?
0: 진짜.
1: 이 세월의 흔적이 그냥. 아니 그럼 우리 해설사님.
3: 네.
1: 이 제주 전통 이 한옥마을 어떤 마을인지 좀 궁금합니다.
0: 성읍마을.
1: 아, 성읍마을. 네. 예, 이거 좀 궁금합니다.
3: 네. 원래 여기는 반은 목축을 하고 반은 농사를 지었던 약간 오지 마을이었습니다.
1: 아, 네, 네.
3: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제주를 행정구역을 세 군데로 나눕니다. 그랬을 적에 이 동남쪽의 중심부 네, 그 행정을 여기에서 이제 만들게 되죠. 예, 그래서 옛날 오래된 초가들 그런 것들도 많이 남아 있고 또 조선 시대 관아들도 남아 있고.
1: 관아들.
3: 네, 그래서 아주 독특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가 민속 자료로 지정해 가지고 보호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민속 마을이 된 겁니다.
1: 아~
3: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마을이 아니고
1: 여기는 진짜 있었던
3: 예, 천년 이상 되는 설촌유래가 천년 이상 되는 예? 말 그대로 자연 불락입니다.
1: 아. 예.
3: 집집마다 사람이 다 살고 있어요 지금.
1: 진짜로
0: 여기 살고 계신 분 예, 있어요 예, 이 중에?
3: 그럼요.

0: 일단은 그 제주의 전통 초가를 네. 일반 백성들이 살았던 모습을 봤다면 네. 여기는 보시다시피 지붕이 기와로 돼 있고 네. 예, 조선시대 이제 관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아, 일단은 왜냐하면 단청들이 네. 있어요.
0: 네, 네. 단청도 있고
2: 그러니까 기와로 돼 있고. 보통 우리가 관하라고 생각하면 뭐 사또가 사는 그걸로 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면서요?
0: 네. 네. 여기는 지방 궁궐입니다.
2: 지방 궁궐.
1: 어? 여기가 예, 궁궐이에요? 예.
0: 여기에 저 정청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건물의 문을 열어보면 나무판에다가 전자가 새겨져 있는 전패가 있어요. 전패? 나무판. 네. 네. 예.
2: 전화.
0: 예, 전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아,
0: 예.
1: 잠깐만요.
0: 그 전자예요.
1: 이 왕들이 여기가 내려올 수 없으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그거를 왕이다 생각해놓고.
0: 예, 예, 예. 그러니까 와. 서울에는 실질적인 임금님 한 분이 있고. 계시고.
1: 예, 예.
0: 각 읍치에는 큰 고을에는 이런 객사를 지어서 그 전패를 모셔놓고 상징적인 임금님이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궁궐의 기능을 일부 지방에서 했던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이 아, 네
2: 저게 이제 전패
0: 예,
1: 전
2: 아 예. 이렇게 간단하게
0: 그래서 여기 현관이나 중앙에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높은 분들이 내려오면은 만사를 제껴놓고 제일 먼저 여기에 와서
1: 그쵸.
2: 일단 예를 네. 네. 차리고
0: 임금님입니다.
2: 네. 임금님. 아.
0: 자 이번에는 네. 그 우리 성읍민속 마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 그거를 어. 상징하는 곳 그거 보러 가겠습니다.
1: 어, 상징.
2: 아, 상징하는 곳.
1: 네.
2: 우와.
1: 아니 나무
0: 예. 예, 예.
1: 아니 잠깐만요 크기가 어마어마한데요?
0: 네 이게 나무 네. 수령이 1000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지금
2: 예?
0: 네. 제주도에서는 아마 제일 오래된 나무일 겁니다
1: 1000년? 잠깐만 1000년이면은 고려가 아니 조선시대 500년이니까
2: 1950
1: 거의 뭐 고려시대
0: 고려.
1: 약간 공민왕
0: 그러니까 이게 네. 천연기념물로 이렇게 지정돼가지고 관리를 갖고 있는 나무인데 이 나무가 앉아있는 여기가 이 마을의 가장 중심부예요.
1: 딱 중심이요?
0: 예, 예.
2: 이게 이끼인가?
1: 이거 이끼 맞아요.
0: 예, 예.
2: 이끼가 꽃처럼 펴있어.
0: 예. 돌이나 나무나 오래되면은
1: 맞아 그게 붙어있더라고요. 예, 예. 저게 비석에도.
0: 예, 예. 다 붙어있어요.
1: 아... 예. 야, 근데 나 이게 대박. 진짜 약간 뭔가 그 분재 있잖아요.
2: 네.
1: 멋있게 만들어낸 그러니까. 그 약간 그런 역할처럼 예쁘게 딱 이렇게 펴가지고.
0: 그래서 여기가 지금 서보시니까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2: 엄청 시원해요.
0: 예, 그러면은 동네 어르신들이 이쪽에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피서도 하고
2: 그러니까.
0: 동네 이제 돌아가는 얘기들도 하고.
2: 거의 신문사야, 신문사.
1: 약간. 약간 소식통.
0: 잘라.
2: 그 그만큼 상징적인.
0: 그럼요, 그럼 그렇죠.
2: 상징적인.
0: 예. 그리고 그 천연 기념물로 이렇게 뭉뚫어 가지고 161로로 지정된 거는 이 느티나무하고 여기에서 보여요. 저기 팽나무.
2: 팽나무.
0: 예, 예, 저, 예.
1: 아 옆에
0: 예,
1: 저기 예, 예. 저기 또 큰 게 있네.
2: 예. 예. 여기 써 있어요. 성읍리 느티나무 및 팽나무.
0: 팽나무. 예, 예. 예.
2: 근데 여기 되게 시원하다. 진짜. 이야. 아, 역사적인 것도 제가 좀 둘러봤는데 이 성읍마을은 약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체험할 수 있는 거.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어, 잠깐만요. 뒤에 관역이 있네요. 어?
2: 아, 활.
3: 예, 이게 활쏘기 체험장이에요.
2: 아. 그럼 딱 세 발로 해가지고
1: 그럼 어떤 거 내기할까요?
2: 뭐 내기하지?
1: 이긴 사람한테 네. 혹시 뭔가 선물이 좀 있어요?
3: 스포츠는 이제 승부의 세계니까
2: 아, 승부 세계죠.
3: 이기는 자에게만 선물을 하나 딱 드립니다.
1: 오.
2: 아, 진짜? 뭐, 선물 뭔데요?
3: 요즘 인싸 아이템으로 아주 인기 많은 오. 선글라스를 드리겠습니다.
1: 오, 잠깐만!
2: 아, 대박!
1: 잠깐만!
2: 대박!
1: 저 선글라스 잃어버렸는데
2: 선글라스 저기 뭐지 패러세일링 하다가 네.
1: 바다에
2: 들어왔거든요. 거베가! 와!
1: 어, 내 선글라스! 어, 내 선글라스! 선글라스! 내 선글라스! 선글라스! 내 거!
3: 더 잘 됐네요. 근데 이겨야 돼요.
1: 어, 예,
3: 이겨야지만
2: 아, 그래? 그럼 못 가져가네. 예, 내가 이길 건데.
1: 잠깐만요. 저 장난 아니에요. 제 우리...
2: 아, 지금 가게 투지?
1: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시조의 명예를 걸고.
2: 아, 시조 명예를 걸고.
1: 예, 고려의 그 고려 태, 아니, 태사의 그 신순겸 장군님이시라고. 활의 명궁 정말. 예.
2: 아, 그래요?
1: 예.
2: 아, 시조가 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평산실시의 명예를 걸고.
2: 이 대결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3: 원바이원으로 한 발씩 쏘는 거.
1: 한 발씩.
3: 그게 더 이제 멘탈이 또 털릴 수가 있으니까.
2: 예. 아, 일찍 쏘냐 늦게 쏘냐. 네. 아, 오케이.
3: 자, 그러면 게임 시작.
1: 형님 먼저.
2: 가위바위보 할까요?
1: 가위바위보.
2: 가위바위보.
1: 아, 제가 먼저.
2: 어, 먼저.
1: 잠깐만요.
2: 긴장 풀고.
1: 예.
2: 아. 하이 하이 하이.
1: 이건 가문의 예? 영광이 달렸습니다. 이거. 아.

0: 제가 또 이렇게 좀 너무 편해지잖아요, 제가.
1: 녹록치 않습니다.
2: 아, 점수 좋아요.
1: 아! 점수 들어간 거 아니에요?
0: 바람이 위에서 불어?
1: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자, 다시 한 번.
0: 아, 좀 들뜨긴 것 같아, 지금.
2: 네. 그러니까 예, 조준점 이제 잘 기억했다. 이제부터는 네. 수정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1: 자, 한 발만 잘 들어갑니다, 한 발만. 어? 잠깐만.
0: 이건 뭐야?
1: 어? 잠깐만.
0: 이건 뭐야?
1: 이거 분명히 들어간 건데?
2: 나간 거야, 이거?
1: 나간 거예요?
0: 그래도 꽂히긴 해야지.
1: 어, 뭐야?
0: 1점. 아, 1점이야!
2: 1점.
0: 아, 1점이야!
1: 어, 이게
0: 잠깐만. 1대0으로 이기는 거 아니야?
1: 잠깐만, 잠깐만. 하나만 들어가면 돼, 하나만. 하나만 잘 들어가면
0: 돼. 2점 이상 맞춰야 돼요. 네.
1: 하나만 잘 들어가면 돼, 하나만.
0: 일단 2점 이상 맞춰야 돼요.
1: 시조 할아버지 힘을 주세요, 저에게.
0: 아, 이게. 아, 내가 조준을 안 하는 것 같다.
1: 그 기러기 왼쪽 날개를 맞췄던 실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0: 아. 저는 약간 버릇이 네. 하나 있어요.
1: 어떤 버릇이?
0: 항상 1점으로 이긴다네.
1: 1점.
0: 저기는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1점. 야, 저기, 야, 맞추기 힘든데 맞췄다.
3: 아, 참. 선글라스 이게 있는데 또 받아야 되겠네.
1: 가슴을 댄 것처럼, 눈물에 댄 것처럼, 언녀나. 오! 오! 잘 들어갔다. 언녀나. 오! 오! 잘 들어갔다.
0: 아, 조금 낮췄는데, 관역을. 아.
2: 4점.
1: 4점. 네.
0: 4점.
1: 5점, 5점이에요.
0: 5시니까 5점만 딱.
1: 하나만. 기회 하나만. 딱 하나만. 예. 네.
0: 이거 하나만 쏴도 네. 지금 하고 5점인데 네. 파란색만 넣어도 이기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네. 동시에 한번, 네. 동시에 한번 제가.
1: 동시에.
0: 어, 동시에.
1: 진짜
0: 동시에 하나만. 하는 것도 사실 누가 먼저 쏘냐지.
1: 하나만 주세요.
2: 구정 넣어드릴까요?
1: 어, 하나만 주세요.
0: 동타임에 쏘는 거 쉽지 않지.
1: 저 앞에 거 편집해주세요. 앞에 거 편집해줘요.
2: 오, 대박이다. 렌즈 보러 내고 가야 돼요.
1: 와.
0: 나 지금 쏠려고 놀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저기 바퀴 보이는 거야. 나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못 썼잖아.
3: 야, 나 진짜 어이가 없네.
1: 쟤 흔들려, 흔들려.
0: 갑자기 엄청 흔들려.
1: 아.
0: 홈런. 홈런.
1: 아, 진짜 가사 한번 봐도 돼요? 와, 미쳤다.
0: 와, 대박 사건.
1: 와, 엑스텐. 어. 이야.
0: 와, 어떻게 이게 막혀. 그러니까 이게 드문데, 사실.
2: 이거는 아무래도 바다에 빠진 선글라스를 용왕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0: 용왕님이 주셨대.
1: 야, 좋다. 아, 이거. 야.
0: 아, 좋다.
1: 야, 이거. 써야지. 잠깐만요.
0: 아, 잘 어울린다. 좋다.
3: 제가 이번에 아주 재밌는 걸 준비해놨습니다.
1: 재밌는 거요?
3: 예. 네.
1: 아니, 이게 뭐 술 다 끊은 집이라고 있는데요?
0: 여기에요?
1: 오메기술? 어, 무료 시용합니다. 형님, 무료래요, 무료.
3: 아, 지금 4대째 술 도가.
1: 야, 4대. 일단 형님, 아. 무료래요, 무료. 아. 일단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와, 집이 너무 아이고. 예쁘다.
0: 야.
5: 어서 오십시오.
1: 네.
5: 반갑습니다.
0: 아니, 여기 들어가서 보니까
5: 예.
0: 술 다 끄는 집인데

0: 오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1: 아, 이게 이걸 오맥이라고 한다.
0: 말 오맥이 하다 보니까 네. 웅변나로 변해버린 거예요.
1: 아, 오맥이. 아.
0: 맞아.
2: 일단 우리 어머니 말씀 설명 들었으니까 그 오맥이 떡에 오맥의 기술 좀 보여주십시오. 좀
0: 그러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3: 선생님께서 우리 재료 한 번만 소개시켜 주세요. 예, 예. 네.
0: 이제 이렇게 조로 해요. 이게 조인데요. 아, 예. 조에 피어서 온 건데.
3: 이게 조? 예.
2: 요거는 예. 들깨인가요?
0: 아니요, 좁쌀이요.
2: 아, 이게 좁쌀이.
0: 여기서 나온 거죠.
2: 아.
0: 예. 요거를 갈아서.
3: 네.
0: 이거 좁쌀 가루.
2: 아, 이게 좁쌀 가루예요?
0: 예. 차조예요. 예, 이거는 이제 보리로 만든 누룩입니다.
2: 아, 이게 보리 누룩이에요?
0: 예, 요거 보리예요.
3: 자,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예. 예.
2: 아니, 근데 보니까 이 그릇들 아, 그 몇 대째 내려온 그릇들이에요, 다? 전통제.
0: 이게 우리 어머니가 쓰시던 거 전부.
3: 그럼 이거 몇십
0: 예, 오래됐죠. 와. 어머니도 술 했으니까 예. 많이 갖고 놓은 거죠. 이제.
3: 두 개, 세 개.
0: 요 정도만 할게요.
3: 세 개.
0: 지금 뜨거운 물로.
2: 아, 이것도 이게 뜨거운 물로 하는 거구나. 찬물로 하면은 잘 안
0: 붙죠.
2: 뜨거운 걸로.
3: 이거 저희가 한번 빚어봐도 될까요? 이렇게?
0: 하려고요? 하려고?
3: 어, 그럼 네.
0: 한번 해봐요. 뜨거운.
3: 네. 한번 해봐야지.
0: 뜨거운.
3: 우리
0: 한 사람은 잡아줘야 돼.
3: 네, 잡아.
0: 내가 잡아줄까?
3: 응,
2: 그래,
0: 뜨거워. 꼼꼼해야 돼. 꼼꼼하게.
3: 아우, 따뜻해요?
0: 천천히 이렇게 꼭꼭 눌러줘야 돼.
2: 아, 이렇게 이렇게.
0: 붙뜨게, 붙뜨게.
3: 이제 내가 한번 해볼게.
2: 한번.
0: 뒤집고.
2: 뜨거워요.
3: 어, 뜨겁네. 네.
0: 이렇게 다 같이 섞어서 잘하네.
2: 잘하네를 그 제주도 방언으로 뭐
0: 잘했죠.
3: 잘했죠.
2: 누구 잘했죠?
3: 뉴욕 나영 잘했죠.
2: 뉴욕 나영 잘했죠. 아이고 우리 됐습니다. 선생님. 우리 선생님.
0: 자, 이제는 어떻게냐면 자, 이렇게 해서 손에 이렇게 묻혀서 네. 이렇게 떡을 만들어. 오메기 떡을 만들어요.
3: 아, 이걸로 그냥 바로 만들어요?
0: 그냥 손, 응. 어. 자, 오메기 떡 만듭니다.
2: 어. 이렇게 해 가지고.
0: 자, 이렇게 동글동글 했죠? 네. 오른쪽만 움직여. 왼쪽은 이렇게 기대고.
2: 어, 이렇게 눌러주세요.
0: 팽이 모양이 나와.
2: 아, 우와. 어.
0: 그러면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눌러줘. 오목 들어가.
2: 그 다음에 이 모양에서
0: 오목 들어가.
2: 이렇게요?
0: 응. 됐어요. 잘했어요.
2: 어, 이거예요?
0: 참잘했어.
2: 잘했죠?
3: 어, 제 팽이요.
0: 참잘했어.
2: 참잘했죠?
0: 그럼 가운데만 눌러줘.
3: 이걸로?
0: 응.
2: 아,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0: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모양이 있어요. 두 가지 모양이요. 오목 들어가게 만들고 또 가운데 부분을 예, 손으로 이렇게 해서 도넛스 모양. 예. 자, 이렇게. 예.
2: 선생님.
0: 아이고, 잘한다. 아유, 이쁘게 네. 잘했네. 네. 점점 잘해가면 신기해. 자, 그거 갖고 와요.
2: 그죠? 아, 찰진 거 봐. 아,
3: 약간 쑥떡 느낌도 네. 나긴 한다.
0: 맞아. 네. 비슷해져. 아,
2: 반죽을 아까도 하고 또 이것도
0: 잡아,
2: 하고.
0: 잡아줘. 네. 할래요?
3: 네.
0: 뜨거워.
3: 아우, 야, 엄청 뜨거워.
0: 아우 웃음이 나온다.
2: 아니 이게 떡이
3: 아우, 야, 세 번을 못해. 야 해봐. 해봐. 와 엄청 뜨거워. 하나 둘.
2: 아우 뜨거워.
3: 어, 너무 뜨거워.
0: 이거를 다 해야 돼. 아, 이렇게 해야 돼. 이제 아, 죽으로 예. 만드는 거야.
2: 아
0: 이렇게. 분해를 시켜. 분해를
2: 이렇게.
0: 시켜.
2: 아, 예.
0: 오미 기술이 이렇게 아우. 나오는 거예요. 힘들어.
3: 이렇게 문질러야 돼요. 그러면.
0: 죽으로 아, 만드는 거.
3: 이게 붙어가지고 더 뜨거워.
2: 오, 뜨거워.
0: 죽으로 만드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할게. 손 빨개.
3: 야, 비교해 봐. 한쪽 빨개졌어. 한쪽 빨개졌어. 봐봐.
0: 오, 어떡해. 너무 빨간 이쪽에.
3: 이거 안 빨간 손.
0: 이거 버렸어.
3: 빨간 손.
0: 이거 버렸어. 야. 이제 누룩을 넣어야 돼.
2: 누룩.
3: 요거.
2: 어, 약간
0: 바로 발효되면
2: 와, 약간 그 크림.
0: 바로 이제 기포가 생겨.
2: 그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항아리에 넣고 한 어느 정도 발효를 시키나요?
0: 그러니까 이제 야생누룩 그런 거는 일주일 정도에서 발효가 끝나고
2: 일주일 정도.
0: 효모는 15일 정도 발효시키고.
3: 아, 그렇지. 보통 효모는 예, 그렇더라고.
0: 약해요.
2: 근데 요거는 일주일.
3: 아, 거의 이 수준.

0: 술로 술이 되는 거네요?
1: 예.
2: 그렇죠? 그럼 이걸 저어요?
1: 응, 저어요. 아침 저녁으로 저어야 돼.
2: 아, 계속.
1: 왜냐면 혐오가 가라앉아 버려서 활동을 못 해요. 그래서 위에 뜨도록 해 줘야 되는 거예요.
2: 이제네.
1: 자, 먹을 떡을 좀 하겠습니다.
3: 맞다. 우리 술 닦는 동안 떡을 잊고 있었네.
2: 그거를 돌려서.
1: 자, 이렇게 됐죠? 예. 그럼 이렇게 해서 팥고물 넣는 거야.
2: 안에다가
1: 안에 넣고 또 겉에 팥고물 넣어야지.
2: 이렇게 이게 또 묻히더라고요.
0: 이 오메기 떡 보면 약간 이제 쫀득쫀득한 이
1: 자, 이게 이렇게 됐지? 이게. 그럼 이렇게
2: 아, 또 굴려서?
1: 굴려서 이게 우리가 저기서 보는 오메기 떡이에요.

0: 그러면
1: 제가 따라드릴게요.
0: 아, 또 우리 장인님께서
2: 오메 기술.
0: 아유, 감사합니다.
3: 아, 색깔 봐.
0: 색깔 봐.
3: 야, 곱다.
0: 아이, 곱다.
1: 술 같지가 않아. 음료수 같아.
2: 오, 달달한데.
0: 시큼한
1: 음료수 같아. 이게 유산균이 많아요. 아, 이 술이.
2: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 이게 탁 준 거잖아요,
1: 탁주예요.
2: 지금. 그죠, 탁주.
1: 가만 놔두면 청주 되는
2: 청주,
1: 거.
2: 맑은 거 뜨면은 제가 아까 열심히 만들었던 오메기 떡.
0: 맛있다. 맛있다.
1: 맛없진 않은 게.
0: 맛없지 않은 게.
1: 간은 딱 맞네.
2: 맛있다.
0: 약간 인절미인데 팥이 들어가니까 되게 오묘하네.
2: 저는 딱 그 느낌인데. 저 인절미 프라이팬에 구워 먹을 때 늘어지잖아요. 그런 느낌.
0: 역시 근데 뭐든지
1: 간을 맞춰 잘 맞아요.
0: 내가 해서 바로 먹으니까 훨씬 더 맛도 배가 되는 거.
1: 배고프니까 맛있네.

0: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e director conceived the story by exploring dreams, specifically precognitive dreams, or dreams that tell the future through a modern lens. Actor Yoo Hee-jae, who played Konu, explained that he did not get the concept totally on his first read. The woods, a tunnel, a coin laundry are places the characters connect with the dream world. In particular, the forest is a dreamy space where Yoo-seop can be found. Actress Ji Soo-yeon played Si-eun. She's a friend who helps Konu out.
1: 친구가 생각밖에 없는 관계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인물로 봤고 각자의 그 아픔들이 다 결핍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세 명이 똘똘 뭉쳐서 이 세상을 살아가자라는.
0: Actor Bang Tae-won played Jae-seong, who has mixed feelings toward his friend Konu.
2: 너무 친구와 또 친하게 지낸다는 게 학생 시절에 제 자랑이었을 것 같고 하지만 거기서 분명히 자격지심도 있고 질투도 있고 또 시은이를 알게 된 것도 어쨌든 건우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우의 남자다움이나 건우가 행동하는 지점들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좀 키워나갔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0: Mina, a teenage girl adrift, keeping her aunts at a distance, she isolates herself and wanders about in search of Yoo-seop.
3: Mina의 입장에서 이모는 엄마가 사라지고 불쑥 나타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게 형성되지 않았는데 기대해야 하는 존재로서 내 옆에 있어 버리니까 머릿속으로는 의지를 해야 하는 대상인 걸 알지만 의지하지 못하는 내 본인의 마음도
0: Dreamers who hang on to their hopes despite reality. It is the movie Little Dreamers. The character case story focuses on in Little Dreamers. Immature and selfish.
4: 거의 5천만 원 들어있다고, 5천만 원.
0: Unemployed and sad, but still arousing sympathy, it is Konu. Experienced stage actor Yoo Hee-jae took on the role. From intimidated to shows of bravado, a mix of prickly and warm attitudes, even bewilderment at bizarre phenomena, he portrays complex emotions masterfully. Experience his colorful acting in this movie. A fantasy that blurs the boundary between dreams and reality. This is the movie Little Dreamers.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한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 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동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대부분의 바다 생물을 볼 수 있습니다.
1: This is the way to the meeting plaza. At the entrance, a school of blackfin sweepers make their home. Blackfin sweepers live in shallow, rocky areas. They have flat bodies and large eyes. Their chins, as well as their bodies, are shaped like shovels, which is why they are literally called shovelfish in Korea. Another species known for its schooling behavior is the white-saddled reeffish.
0: 자리돔은 일반적으로 연안 수심 5m에서 15m 사이에 되는 암초지대에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데 수심 깊은 곳과 낮은 곳을 넘나들며 헤엄쳐 다니는데 제주에서는 자리돔이 5월에서 한여름 지날 때까지 산란하는데 산란 장소는 돌과 돌 사이, 돌 위에 자리돔들이 좋아하는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산란을 하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1: A white-saddled reeffish circles around its nest, fanning its fins. This behavior is both to protect the nest from predators and supply oxygen to the eggs it has laid. The closer we get to the meeting plaza, the more the sea thrives with life.
2: Annam의 광장은 조류가 양방향으로 흐르는데 이 특정 지점에 가면 이 조류의 흐름이 약해지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쪽에 어린 물고기들이 좀 많이 모여 있거든요. 연산어들도 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서 그곳에 가면 이 줄도화돔 무리를 비롯해서 이 많은 물고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1: Amberjacks are migratory fish that move in schools. They favor steep underwater slopes and strong currents, making the meeting plaza and its surroundings perfect for them. The steady flow of water brings abundant plankton, which in turn attracts smaller fish. This means it is a good hunting ground for the amberjack. This fish with a large black spot on its side is called John Dory.
0: 달고기는 제주 지방에서 돈치라고 부릅니다. 몸에 있는 검은 반점이 동전 모양과 비슷하게 생겨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달고기는 이 무늬를 이용해서 천적을 피하는데 이 검은 보름달처럼 생긴 반점이 마치 물고기의 눈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른 물고기들이 피해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물고기 대부분은 생김새에 따라 그 이름이 붙여지는데 봄돔은 몸에 새겨진 무늬가 호랑이의 무늬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고 청들돔은 몸에 그 파란색 줄무늬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1: Hidden among the coral, this fish looks relaxed. Known to anglers as a flower fish and nunjaengi in Jeju, this flagged fish has 9 stripes running from its head to its tail. This fish with 4 strong canine teeth used to crush sea urchin shells is the scar-breast tuskfin. Despite having the word dom included in its Korean name, it is not a sea bream, but belongs to the wrasse family. It can grow over 60 centimeters long and uses its sharp teeth to crack open crustaceans and hard-shelled mollusks.
2: Lee Yoon-chul 감독님하고 호박돔이 사냥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 이후 제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물고기로 이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예로 2011년에 호주 대부초에서 호박돔 종류가 이 조개를 바위에 이 내리치면서 먹는 장면이 다이버에 의해서 이제 촬영이 되었는데요. 이게 야생동물, 그러니까 물고기가 도구를 사용하는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1: The scar-breast tusked fin's hunting ground becomes frenzy with activity. As it hunts sea snails, smaller fish swim nearby, hoping to snatch up scraps left behind. Every action of sea creatures has an impact on the balance of their survival. A lionfish boasting its elegance, grace appears before the camera. It glides effortlessly through the water, spreading its feather-like pectoral fins widely. The lionfish does this to make its body appear larger.
0: 솔배간팽을 영어로 라이언핏이라고 하는데 지느러미를 펼친 모습이 마치 사자의 갈기가 뻗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라이언핏의 움직임이 독성이 있어서 그런지 움직임이 비교적 느리고 사진가들이 좋아하는 피사체이기도 합니다. 새끼 때는 몸의 색깔이 하얀색을 띠다가 점점 성어가 되면 어두운 붉은색으로 변하는데 야행성으로 알려져 있지만 낮에도 쉽게 먹이 사냥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1: A moment ago, it has successfully hunted its prey. As if feeling uncomfortable with the camera's presence, it quickly grabs its food and swims away. In a coral-lined hollow beneath the rocks, a family of lionfish have made their home. Jeju's waters are overflowing with life amid fierce competition. In this ocean filled with diverse communities, the weak travel in groups while the strong establish their territories. On the path leading to the meeting plaza, every creature lives life in harmony, enriching Jeju's sea.